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다들 조금씩 참고 견디고 때로는 연기도 하면서 세상이 둥글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도 최선을 다해낼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아이유 가을 아침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오늘 첫 곡에서 느낌이 오셨죠? 오늘이 놀랍게도 가을이 시작된 데는 절기 입추래요. 아이고 참 네. 믿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조금 되는 게 시간은 착실하게 흐르고 있고 이 더운 여름도 이제 곧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멀리멀리 가겠구나 싶어지네요.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게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8월이에요. 네. 가끔 아침봉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나름 사회생활을 하는 게 놀랍다는 사연이 오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게 걱정이거든요. 밖에서 사람 구실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부모님들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0: 굉장히 생각보다 잘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좀 깜짝깜짝 놀래요. 네. 반려동물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하네요. 나는 얌전한 강아지예요. 아주 순한 강아지입니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죠. 뭐 어른아이,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네요. 네. 저도 봉디로서 사회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황피디한테 조아리기도 하고요. 왜냐면 황피디가 진짜 권위적이거든요. 약간 SBS 107.7 라디오국의 권위하면 황피디예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권자만 나오면 마치 성처럼 아 황피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근데 막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한테 사회생활하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네, 막 그러고 있어. 극존칭 써가면서 방송도 이거 다 황피디가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회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황피디 막 놀리고 하는 것도 다 권위적인 황피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개취다 함께 할 텐데요. 사실 사회생활은 이분이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김동 기자님이 좀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네,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최혜진님께서 휴가라서 더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요. 2시 넘어서 잤는데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어떡하죠? 봉디의 달콤한 목소리로 재워주세요. 어떻게 재워드리면 될까요? 잘 자라 우리 최혜진아. 얼른 자라 최혜진아. 토닥토닥 최혜진아. 약간 저음이 이렇게 재울 때 좋다 그래서 토닥토닥 최혜진아. 잠이 좀 드나요? 네. 아니면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나? 레드썬. 네. 빨리 노래 들으라고 아우성이네요. 네. 아, 이거를 좀 약간 혜진 씨가 잠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조심스럽게 소개해야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백예린, 스퀘어.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지금까지 매년 여름이 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봉상화지만 봉숭아라고 더 많이 부르는 봉숭아 꽃물 드리기예요. 그저 재미로 한번 시작했는데 우와 엄마 내 손톱이 너무 예뻐졌다 그치? 그러게 우리 딸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 손톱에 드린 봉숭아물이 첫눈 오는 날까지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신기하지? 에? 그건 모르겠고 엄마 근데 여기 살도 빨갛게 물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없어져. 이런 말랑말랑한 대화를 하면서 딸 손톱에도 제 손톱에도 예쁘게 내려앉은 봉숭아물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뒤로는 매년 여름만 되면 딸이든 저든 딸 엄마 친구네 집 마당에 봉숭아 예쁘게 폈대. 주말에 가서 따올 테니까 올해도 봉숭아물 드리자. 좋지. 아직 백반 남았지? 그거 다시 쓰면 되겠다. 서로 봉숭아 꽃과 백반, 비닐과 실까지 야무지게 준비물을 챙겨서 거실로 집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봉숭아물 드릴 준비를 단단히 했죠. 이제는 저보다 딸이 더 야무지게 엄마! 엄마가 봉숭아꽃이랑 이파리 넣고 빠져. 아, 백반 살짝 섞는 거 잊지 말고. 그동안 내가 비닐봉지랑 실 준비할게. 이번에는 세 번 돌려서 먹자. 그래야 밤에 잘 때도 안 풀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오더니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엄마, 봉숭아꽃이랑 이파리 찧어서 냉동 좀 해놓을까봐. 그리고 가을쯤에 한 번 더 손톱에 물들여야겠어.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 뭐야? 너 설마 좋아하는 남자애 생겼어? 진짜로? 뭐 비슷해. 아 너무 캐묻지 말고 하여튼 올해는 무조건 이 봉숭아물이 오래오래 가야 돼. 그러니까 편법 좀 쓰자고. 알았지? 이러는데 와 우리 딸 드디어 사랑의 눈을 뜬 건가요? 아무래도 올해는 봉숭아물을 두 번 드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딸의 뜨루 러브를 위해서 그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니까요. 오늘 사연의 제목 뭐야? 괜히 엄마도 설레잖아?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제이하울의 사랑인가요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5151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여름에 봉숭아물 드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누나들 따라서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새벽 되면 간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고 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뭔가 이 톤이 조금 옅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따님의 첫사랑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1부 끝곡은요. 한희정의 우리 처음 만난 날 듣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세종에서 온 3학년 박지효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컬투쇼 틀어주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컬투쇼가 저보다 형아네요. 20살 생일 축하해요. 저 20살 생일에도 컬투쇼 보러 올 테니까 축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란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모카 I remember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6623님께서 직원 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휴가를 갔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웃기고 그러네요. 근데 혼자 있으니 편하긴 합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게 라디오도 크게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회사 안에서 혼자 근무를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은 그게 추억이 되고 나에게 조금 약간 잊지 못할 에피소드로 변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7854님 대학생 우리 딸 여름에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는데요. 어디 수영장 갈 때마다 수영복을 삽니다. 인별그램에 올려야 되는데 같은 수영복 입으면 폼이 안 난대요. 저런 거 진짜 누굴 닮은 걸까요? 네, 7853님이요. 네, 아마 대부분은 78

오사님을 닮은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 그랬나 싶어서 그냥 과거의 나를 이렇게 떠올려보면 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요즘에 수영복 많이 사더라고요. 다양한 수영복. 근데 뭐 이것도 한때겠죠. 모두에게. 2704님께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어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좀 울컥하면서 감정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입술을 깨물면서 버티는데 갑자기 아침봉 봉디 봉그레가 떠올랐습니다. 일하느라 실시간으로 못 들을 때도 있지만 늘 저에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볼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신청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 제가 무슨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힘내시고요. 네, 금방 지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네, 힘내세요.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올게요.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에 이어서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는 1254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감사한 일 투성이네요. 3일간 정전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에어컨이 켜져서 천국이었어요. 심지어 평소보다 5분 늦게 나갔는데 버스도 마침 5분 늦게 와서 지각 안 했고요. 직장 동료가 아이스 커피까지 선물 보내준 거 있죠?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신청곡은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입니다. 이런 게 소확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게 더 뭐라고 할까요? 약간 판타지적인 거는 어떤 우연이 계속 연속해서 겹치는 거잖아요. 어떤 사소한 우연들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큰 행복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뭔가 일상의 아주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태실님이 작아진 옷 안 입는 옷을 고물상에 갖다 주고 1,100원 받았습니다. 룰루랄라 너무 신나요.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1,100원 이거를 알차게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알차게 쓸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스크림 세일하지 않나요? 아이스크림 세일하는 거 하나 사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 다니까 조금 짭짤한 어떤 과자를 하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개 알죠. 과자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뭔가 이렇게 단짠단짠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스텔라장 욜로.

0: You'll be okay.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

0: 이런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언제 어디서나 워킷.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9: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0: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도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톰 미쉬 디스코 예스 듣고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세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부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0년에 불시착한 태규, 쉬는 시간 도은의 자리를 찾아갔다. 도은아, 지난주에 빌려간 500원 갚아.
1: 실례합니다.
0: 또 안 가져왔어?
2: 지가 유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걸랑요. 이참에 말이죠, 분명히 주머니에 500원을 넣었걸랑요.
0: 아침에 넣은 거겠지. 그럼 빨리 줘. 쉬는 시간 끝나간단 말이야.
2: 근데 말이죠, 매점 앞을 지나가는데 빵냄새가 너무 폴폴 풍겼걸랑요.
0: 뭐야, 설마 내 돈으로 빵 사 먹었어?
2: 그렇지만요, 여기 태교 생각하면서 남긴 빵 조각 이걸랑요.

이게 빵 조각이야? 빵가루잖아. 도우는 태규 손바닥에 빵가루만 털어놓고 도망쳤다. 여기서 문제. 유명한 설렁탕집을 배경으로 했던 이 드라마는 최수종, 김혜경, 주현 등등 수많은 스타가 출연을 했는데요. 과연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설렁탕은 어디에다가 담아 먹죠?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로이킴, 서울 이곳은 듣고 왔고요. 콧소리 가득한 실례합니다가 유행어였죠. 정답은 서울뚝배기입니다. 김치 세트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부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렁탕집을 배경으로 한 1일 연속곡이었어요. 특히 김혜경 씨의 실례합니다, 주현 씨의 지가요, 해껄랑요 같은 이런 말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뭐 나쁜 역, 착한 역 없이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자님도 이 드라마 보셨죠?
1: 뭐 제 연배에는 당연히 봤던 그런 드라마죠 또.
0: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그냥 이런 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드라마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이런 드라마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민층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없어지고 요즘 되게 다 약간 부자들? 약간 뭐 재벌들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뭐 냉면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약간 서민층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일 연속극이 요즘에는 사실 어떤 막장의 표상처럼 돼 있잖아요. 1일 연속극 소재 그렇죠. 자체가. 근데 1일 연속극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1: 맞습니다. 아, 좀 저는 진짜 아니 이것도 2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렁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렁탕집.
0: 아니면 시즌별로 계절별로 뭐 냉면집
1: 아 좋죠
0: 집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막 시청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1: 아 그럼요. 그리고 네. 한 세트에서 이렇게 계속 시트콘처럼 찍는 거라서 제작비도 좀 줄어들고 아 제발 좀 해주세요. 스브스부터 좀
0: 맞아 1일 연속곡 저는 이런 소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듣고요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개인의 창탄 개츠타로 돌아올게요.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한국이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3: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4: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타임 줄여서 개취다. 웃으면서 구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도련님 러블리 토블리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웃음에는 구김이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는 계속 구김이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4: 아니 근데 그래도 기자님 나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얼굴에 구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3: 살쪄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살을 빼시면 안 돼요. 뭐 위고땡 뭐 이런 거 맞으면 다 한 10년은 늙어 보이더라고.
4: 아 그게 왜냐면 이제 팽팽했던 피부가 조금 살이 빠지면서.
3: 그러니까.
4: 그러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보다는 살찜을.
3: 적절한 살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네.
4: 저는 살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가 요즘에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그냥 늙기로 했거든요. 그냥 늙어도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3: 어쩌겠어요.
4: 근데 그걸 마치 막 뭔가 돌려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막 뭔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3: 네. 아, 그리고 얼굴 팽팽해진다고 이렇게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4: 그죠.
3: 아니야 여러분.
4: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3: 아닙니다.
4: 네. 근데 뭐 한 주 잘 보내고 오셨죠?
3: 아유 저 뭐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4: 네, 뭐 최근에 SNS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분노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괜찮으신 거죠?
3: 제가 분노 주간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쾌활해집니다. 네.
4: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기자님 SNS 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느껴져요. 아 글이 안 써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분노 주간이 그게
3: 맞아,
4: 있어.
3: 맞아, 맞아.
4: 글이 안 써져서 분노해서 인별그램을 할 때와.
3: 맞습니다.
4: 어떤 계기로 분노해서 인별그램 할 때 차이가 있어요.
3: 지난주가 진짜 안 써졌어요. 정말 제가.
4: 그 차이는 뭐냐. 진짜 글이 안 써질 때는 분노의 주제가 다양해져요.
3: 맞아요. 글이 잘 써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집니다.
4: 안신혜님께서 오랜만에 솔리드 노래를 듣다가 솔리드의 정재훈님이랑 기자님이 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며
4: 뭔가 90년대 유학파하면 뭔가 유학파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지. 교포 느낌.
3: 약간 제가 교포 느낌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 90년대에 그 뭐 혼성그룹 하려고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압구정에 탁구 가게 차린 약간 그런 교포빌이 있습니다. 제가.
4: 이 솔리드의 정재훈 씨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근데 기자님이 닮을 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기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거에 가장 가깝게 닮았다.
3: 둘리?
4: 지금
3: 왜, 사실 왜 스튜디오가 다 폭소가 되지?
4: 아니 폭소가 아니라 폭소 플러스 너무 다 황당해.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 있지. 그러니까 너무 예상치 못했어. 둘리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 아무도.
3: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약간 둘리라고 좀 불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이 연해가지고 요걸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늘어났었거든요.
4: 애들이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건가요?
3: 잡아당기면서 둘리 막 그랬었어요. 네. 저 어릴 땐 좀 귀여웠었습니다. 지금 약간 늙어가지고 느끼해지긴 했는데. 예.
4: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 PD가 그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지점 있죠. 둘리에 대한 그 지점을 담은 노래를 선곡했어요.
3: 아, 궁금해.
4: 황 PD 이거 플로팅인가요?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잠든 널에 돈을 포켓 속에라고 이렇게. 아,
3: 황 PD는 오늘 나를 포켓 속에 넣어가.
4: 듣고 올게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동훈 기자님과 개인의 지향된 캐치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쟤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캐치타로 제보해 주세요. 소개되시면 세제 세트 보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봉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살아있는 제보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기자님이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1: 김효민님 사연입니다. 저에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서로 돈이 없으니까 옷도 돌려 입고 신발도 바꿔 신곤 했어요. 어느새 마흔이 된 지금도 제 친구는 늘 저에게 야, 너 맨투맨 진짜 예쁘다. 일주일만 빌려줘. 어머, 못 보던 가방이네? 나 주말에 약속 있는데 그때 이거 들고

0: 가면 딱이겠다 이러면서 당연하다는 듯 제 옷이며 가방 신발을 빌려달라고요. 몇 번은 흔쾌하게 건네줬죠. 하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잦아서 이젠 좀 불편하더라고요. 대놓고 아 이번엔 안 돼 나도 아끼 입는 옷이야 하면서 거절했더니 에이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 빌려주냐 진짜 너무한다 서운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아니 이제는 돈도 벌 만큼 벌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자꾸만 제 옷을 빌려가는 걸까요? 혹시 제 안목이 너무 반짝여서 그런가? 여튼 이해 안 돼요.
1: 마흔이 되어서도 자꾸만 옷이나 가방 신발을 빌려달라는 친구를 제보해 주셨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그 이제 옷이나 뭐 패션 아이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남에게 네. 흔쾌히 빌려주시나요?
0: 저는 남에게 흔쾌히 팝니다.
1: 기자님도 빌려주거나 막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뭐 빌려주거나 그렇죠. 그런 스타일 아니죠.
0: 빌려주는 게 좀 힘든 게 참 사람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빌려주는 거는요 돌려받기가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정말 뭐 누군가가 내 옷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이러면 그냥 줍니다.
1: 나도 줘요. 왜 나는 안 줘?
0: 아니 비싼 것만 고르잖아.
1: 아니 그거에 가격을 정해두는 게 어딨어요.
0: 아니 한 5만 원짜리는 주지 나도. 책 같은 것도 그래요. 이렇게 돌려받은 적이 없어. 책 같은 것도.
1: 그러면 기자님을 아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가져올 거 진짜 많아요. 카메라 특히 책도 무슨 소설책 그런 거 말고 사진집이나 패션 관련된 그런 책도 많아서 가져올 게 굉장히 많은데요.
0: 한번 싹 팔아야 돼요. 한번 그냥 오픈하우스를 하려고요.
1: 그러면 이런 거 어떠세요? 대여료.
0: 네,
1: 누군가 대여료를 줄 테니까 옷을 좀 빌려달라. 왜냐면 이제 빈티지나 좀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0: 아 대여료 받는 건 약간 너무 뭐라
1: 좀 치사해?
0: 치사하게 느껴지고 제가 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대여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아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 가난하지 않다.
0: 아, 왜 이래?
1: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관계가 지속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기는 해.
0: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에 만나서 마흔이 됐으면 20년을 알았던 관계일 텐데 그거 갑자기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1: 그리고 친구도 그러면 섭섭해.
0: 아 그럼 섭섭하지.
1: 왜냐하면 이거를 20년 내내 이렇게 하고 지낸 건데 어느 순간 나는 못 빌려주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0: 우정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 우정은 깨지게 됩니다. 결국.
1: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뭐 영원할 필요 있나요 우정이?
0: 아 그런가? 잔인해.
1: 아니 너무 우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0: 그거 맞아요.
1: 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다.
0: 예전에 네. 제가 본 책을 봤는데 모든 관계 가장 절친은 6, 7년마다 한 번씩 바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6, 7년 한 10년 정도로 계기로 멀어지는 친구도 생기고 가까워지는 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그리고 서로 뭐 성인이 됐는데 안 맞았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요.
0: 그쵸.
1: 노래 들을게요. 네. 조규만 가로하고 김도훈이라고 돼 있네요. 이
0: 어머,
1: 노래는.
0: 왜 또?
1: 다 줄 거야.
0: 아, 다 줄게.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참 많죠. 올 하반기부터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라면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또 다자녀 가정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둘이면 주말과 공휴일 10%, 셋 이상이면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훈 기자님과 개인의 취향타임 캐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동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0019님 사연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최애로 자리 잡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산이에요. 부산은 안 가보셨... 부산 출신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정겹고 TV에서 광안대교 야경이나 바다 풍경이 나올 때마다 언젠간 꼭 가야지 하면서 검색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다다음 주 늦은 여름 휴가로 부산에 갑니다. 유후! 가서 밀면도 먹고 유명한 피자도 먹고 해운대 해변도 걸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네요. 제가 이 사연을 개치타에 보낸 이유, 김동 기자님, 부산 자랑과 함께 부산 여행지나 맛집 추천해주세요. 우리 아침봉으로 맺어진 친구 아이가.
0: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산이 취향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은 마산, 부산에서 1시간과 서울에서 1시간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이제?
1: 사실 서울에서 1시간이 제일 깁니다. 이제 저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산 뭐라? 사람 아니다.
0: 아니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동생분도 부산에 살고 계시고. 그럼요. 부산 자주 가잖아요.
1: 아유, 자주 가죠. 예.
0: 가장 마지막에 간 게 언제죠?
1: 한 4개월 정도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꼭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근데 생각보다 이 부산이 본인의 최애 여행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1: 거의 많죠.
0: 그 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 부산은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 것 같아요. 뭐 350만 규모의 대도시인데 거기에 산과 바다 같은 자연이 막 얽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긴 도시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면 약간 지형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0: 그리고 약간 나는 부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 코너 속의 코너처럼 부산 안에 또 다른 도시가 있는 듯한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는 거의 해운대는 완전 뭐라고 할까요? 경포대랑은 또 다르고.
1: 다른 도시입니다.
0: 서면은 네. 또 다르고.
1: 또 달라요.
0: 남포동은 네. 또 다르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1: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만 해도 산이 좀 있긴 하지만 하나의 도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 부산은 정말 산 사이에 도시가 생길 수가 없는 곳들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 동래 서면에서 해운대로 가면 다른 챕터가 펼쳐지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0: 그러면 기자님이 어릴 때는 이렇게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 하면은 네.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뭐 해운대 그런 데인가요?
1: 해운대를 제일 많이 갔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한 해변 휴양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운대를 가고 그리고 그땐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가면 한 지역에 머물러야만 해.
0: 아, 하긴 그때 네.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을 때가 아니니까요.
1: 부산이 모든 도심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힘들어요 거기가.
0: 근데 제가 최근에 예전인가 어딘가에서 그런 거 봤었어요. 해운대 그 백사장 있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래를 사서 거기에다가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을 네, 뭐, 너무 많이 해서.
1: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모래입니다 여러분. 조선 모래가 아니에요.
0: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1: 끝없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0: 안 그러면 그 모래가 사실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고
1: 안
0: 하더라고요.
1: 되죠. 예, 그래서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지역이에요 예. 사실은.
0: 그러면 혹시 이제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니까 네.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 있을까요?
1: 맛집은 제가 떠난 지 몇십 년이 돼가지고 새로 생긴 맛집들이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0: 그럼 그거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이분이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피자집 있어요.
1: 네, 알죠. 들어보셨죠? 알죠.
0: 그거 네. 드셔보셨나요?
1: 먹어봤습니다.
0: 어떤가요? 왜냐하면 네. 이 피자집이 되게 여러 얘기가 있어. 왜냐하면 사진만 보면 그냥 뭔가 동네 그냥 피자 같거든요.
1: 맞아요.
0: 특별하지 않은? 먹어본 입장에서 어떤가요?
1: 예전엔 치즈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최근에 치즈를 바꿨대요. 그 이후로 맛이 예전과 다르다는 불평들이 제 부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0: 그럼 예전 게 더 맛있었다?
1: 아 원래 근데 늙은 사람들은 옛날 게 더 맛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0: 그러면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피자가 정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몰려들 정도의 어떤 그런 맛집인가요?
1: 그냥 사람 많으면 옆에 그 도미땡 피자 드세요. 비슷합니다.
0: 아니 왜냐면 정말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1: 그 줄 엄청 서야 돼요. 약간 저기 대전의 성심땡처럼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거기가.
0: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더 유명해진 그런 느낌이랄까?
1: 근데 의외로 부산 사람들은 그 피자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맛집으로

0: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에.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가시면 일단은 제일 유명한 밀면 맛집 세 군데 정도를 찍어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1: 어느 동네에 있는 것들이죠?
0: 일단은 저기 서면 쪽에 있는 그 개땡밀면이라는 곳이 있고 갓땡밀면이라는 곳이 있고 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은 동래구에 가면 거기에도 그 금땡밀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가셔서 맛을 좀 비교해보면서 약간 평양냉면 같아요. 살짝살짝 맛이 다 달라요.
1: 그리고 개인적으로 밀면 드실 때 그냥 그 자체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0: 아 그럼요.
1: 네. 그
0: 비빔,
1: 자체로.
0: 비빔 드시면 안 돼요. 기본이 육수가 들어가는 물밀면입니다.
1: 왜냐하면 비빔을 먹으면 그거는 그냥 국수예요.
0: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비빔은.
1: 네, 그냥 밀면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아우 적절한 노래네요. 육중한 밴드 부산 직가시 4구 감천 이동.

0: 개인의 취향 타임 캐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도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0115님 사연입니다. 개취타를 듣다 보니 자꾸 마감을 못 맞춘다는 기자님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랑은 너무 반대라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0: 했을 때 찾아오는 그 해방감, 자유로움이 너무 좋다고요. 기자님 이해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1: 하기 싫은 일은 무조건 빨리 해치우는 게 취향이라는 사연이었는데 기자님은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0: 이게 좀 네.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1: 아 그런가요?
0: 네. 젊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럼 빨리 하게 돼. 저도 20대 때는 마감 굉장히 빨리 했어요, 여러분.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마감을 빨리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기자 중 하나였어요, 사실.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에너지를 굴리려면 어떤 타이밍이 오잖아, 찾아오잖아. 그 타이밍이 오는 게 너무 느려 이제는.
1: 아 슬프네요.
0: 슬프지.
1: 그리고 그게 짧은 거잖아.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0: 그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빨리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1: 어, 그 너무 슬프네요.
0: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보세요?
1: 아니 그게 너무 슬프잖아. 그 뭔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0: 짧아지고 있어요. 이
1: 젊었을 때는 사실 그거를 무슨 상황이 되든 그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0: 맞아요. 네.
1: 지금 이제 그게 없는 거잖아요.
0: 여러분 네. 이렇게 홍삼 잘 드세요. 네.
1: 그래 난 이 말에 동의는 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분에게 들었는데 보약이나 젊은 거는 그러니까 보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젊었을 때 많이 먹어야 그게 훗날 효과가 나타난 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이미 몸 다 상했는데 먹으면 뭐 합니까?
1: 그러면서 그
0: 일찍 드세요.
1: 한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반대로 나쁜 것들도 젊었을 때 많이 하는 건 훗날 나이가 들을 때 그게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0: 내가 제가 젊은 날 우리가 젊은 날 유흥으로 보냈던 것 때문에 몸이 약간 이런가 요즘?
1: 전 뭐 유흥 글쎄요.
0: 글쎄요?
1: 어떤 거 유흥이라고 하면 저 약간 뭐 코인 노래방 그런 거는 좀 다녔는데.
0: 어머 세상에.
1: 아니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네. 학교 다녀오면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숙제 먼저 해야 되는 스타일.
0: 아니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숙제를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있죠?
1: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네. 그렇게 교육시키긴 해요. 저희는 해야 될 일들을 다 끝내놔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어요.
0: 아,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1: 하죠.
0: 아.
1: 근데 이게 오래 걸리긴 했어요.
0: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1: 이게 어쨌든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좀 그렇고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될 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말도 안 되는 숙제가 하나둘씩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지속적으로 이건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돼라고 했죠. 그래서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0: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쟤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죠?
1: 그 배신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아 진짜 왜냐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김동 기자님 부모님들도 얘가 되게 딱 보면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나름 똘똘한 것 같기도 해.
0: 그렇죠.
1: 그리고 별소리 안 해도 잘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어떤 신뢰가 있었거든. 와 나 알아 안 해.
0: 저는요.
1: 아예 안 해.
0: 저는요 표정만 똘똘했어요.
1: 오 안 하더라고. 아 그 배신감 있죠.
0: 아, 그럼요.
1: 그 배신감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0: 어쩌겠어요. 뭐 원래 부모 자식은 배신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죠.
1: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선 그 배신감이 생각보다 쓰다.
0: 아 써요?
1: 예. 네.
0: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그런 쓴맛을 못 봤네.
1: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했잖아요. 제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석고상을 지금은 안 그립니다만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시저, 석고상 시저의 표정이 있거든요.
0: 아 있죠.
1: 그게 그 브루투스를 바라볼 때 표정이라면서 그렇죠, 얘가 그렇죠. 나를 배신했나 안 했나.
0: 이거 너를 죽일 건가?
1: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건가? 그 시저의 표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 부모가 되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라는 그 표정 있죠.
0: 그래서 가끔 날 볼 때 표정이 그렇구나.
1: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럼 방학 때 이건 어때요? 전 이거 실제로 해본 적이 있긴 해요. 일기 우리 어릴 때 숙제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0: 저는 한 달 일기 하루면 다 썼습니다.
1: 나도.
0: 다채롭게 썼어요 심지어.
1: 나도.
0: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너무 다채롭게 썼어요 이거는.
1: 저도요. 그리고 그런 건 정해져 있잖아요. 큰 스케줄 같은 거.
0: 뭐. 그럼요.
1: 시골을 놀러 간다든가 그런 스케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그것만 비워놨어요. 날씨란만.
0: 아, 그치. 그때그때 변하니까, 그죠?
1: 그때그때 변하니까.
0: 그리고 부모님이랑 뭐 2박 3일 여행 가면 그거를 5박 6일 정도로 느립니다.
1: 저도요.
0: 누가 알아?
1: 그리고 매일 어떤 놀이가 있어.
0: 있어요. 항상 새로운 놀이들을 막 넣어. 내가 안 한 것도 다 넣어. 이렇게 저 야구 되게 못했거든요.

0: 야구를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일기에서는.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살아야겠구나.
1: 아, 그때? 아, 재능이 거기에서 나온 거.
0: 모두가 속아다 뭔가 들어오고요.
1: 근데 저도 한 이틀 걸려서 방학체 모든 일기를 다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5일 만에 그 다른 숙제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숙제들은 한 5일 안에 다 끝냈던 것 같아요.
0: 그 뭐 공작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하고 그리고 그리고 방학 딱 끝나기 전날에 아파트 그때 화단에는 예전에는 이제 메뚜기 이런 게 많았어요. 화단에.
1: 곤충 채집.
0: 전 바로 전날에 모두가 곤충 채집하러 나와. 왜냐면 안 했거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곤충을 잡으러 나오는 거야.
1: 그 잠자리 차량 이런 거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앞에 나왔었죠.
0: 네. 그럼요.
1: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컵.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2: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13: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2: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신선한 수제 요거트.
12: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1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따뜻한 사람이 만든 세제 르주르에서 베이비 세트.
12: 참여 안 하면

0: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1: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2: 광고 듣고 오셨고요. 김도 기자님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3: 아, 즐겁습니다. 우리 부산에 한번 갈까요? 다 같이.
2: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3: 갑시다.
2: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유리스 믹스 스윗 드림스 듣고요.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가을철 결실을 떠올리게 하는 두 단어, 여물다와 연글다는 각각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둘 다 표준어에 해당합니다. 여물다와 연글다는 옛말인 여물다와 염글다에서 각각 비롯됐습니다. 곡식이 여물다, 열매가 연글다처럼 단단하게 익어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한데요. 단 이를 매듭짓다라는 뜻으로 쓰일 땐 연글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결실을 맺을 땐 둘 다 쓸 수 있지만 이를 마무리할 땐 여물다를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eah.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0: 몽절.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4: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뉴욕의 센트럴파크. 선선한 바람이 불자 거리의 낙엽도 셀리의 머리카락도 살랑입니다. 그런 셀리를 바라보는 해리의 눈빛마저도요. 이 장면에서 가장 부러운 건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던 해리와 셀리가 어느새 설레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니트가 잘 어울리는 청량한 가을 풍경이에요. 오늘이 드디어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가을 대체 언제쯤 들어올까요? 기다리면 오기야 하겠지요. 이왕 올 거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박하선이에요.

0: 8월 7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였습니다. 1989년에 개봉한 빌리 크리스탈, 맥 라이언 주연의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연애에 대해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진 해리와 셀리가 12년 동안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만남을 반복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요즘 날이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덥지요. 막 시원한 음식이 절로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거 먹으면 또 배 아프고 그래. 네. 잠시 후 2부에는 김소민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3: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요 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둥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나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윤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옛날에 교환일기 기억하세요? 제가 중3 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대문자 아이에 무척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죠. 말 한마디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였던 어느 날 누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그 새로운 전학생이구나. 스스럼 없이 다가와줬던 그 아이. 우린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하루는 친구가 노트 두 개를 내밀었어요. 그 요즘 교환일기가 유행인 거 알지? 이게 바로 우정의 상징이잖아. 우린 좀 특별하니까. 영화. 영화 교환일기 어때? 영화를 무척 좋아하던 저와 친구는 일주일에 영화를 한 편씩 보고 서로의 감상평을 교환일기에 적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서로의 책상 속 서랍에 일기를 넣어두곤 했어요. 그땐 영화 설명이라곤 신문기사로 나오는 게 전부라 그걸 스크랩해서 붙이기도 했네요. 많은 영화 이야기를 적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둘이 제일 좋아했던 영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조 블랙의 사랑. 저승사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죽음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와 제 친구는 사랑의 사자도 모르면서 나름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 친구는 첫사랑에 빠져서 감성이 풍부했던 시절이었죠. 지금도 남아있는 이 교환 일기장 가끔씩 열어보면서 키득키득 웃곤 합니다. 유치하지만 순수했던,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더 반짝거리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색깔을 더해준 영화들. 생각난 김에 오늘 조 블랙의 사랑 다시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이스라엘 카미올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와 영화 교환일기를 썼던 추억을 보내주신 우리 윤서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격에는 안 맞지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이도 이렇게 똑같이 그 두 개 가져와서 막 엄마 나랑 쓸래? 이러더라고요. 아, 엄마 싫어 이랬는데 써줄걸. 네. 영화를 킨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자,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서 All I Ask of You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 2 예매권, 애니메이션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예매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정옥님이요. 대관령에 휴가를 왔대요. 와, 시원하겠다. 더운 줄 모르겠네요. 진짜. 낮 기온 최고 26에서 27도. 아침 기온은 19도라고. 와우. 대관령 여름 휴가지로 강추합니다 하셨어요. 많이 가야겠어요. 진짜. 예전에 다녔는데 거기 시원하잖아요. 태아님은요. 스파이더맨 보고 왔대요.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 홈커밍으로 처음 스파이더맨 연기할 때 21살이었다고. 와, 진짜 어렸네요. 아, 근데 진짜 그때도 좀 아기아기하긴 했어. 지금은 톰 홀랜드도 30이 됐더라고요. 배우들을 보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습니다. 이럴 때 있죠. 진짜 어벤져스 마지막에 막 다 죽을 때 보니까 나이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짠하더라고요. 8620님은요. 대학교 동기 만나러 서울 버스터미널에 와서 1시간째 어머 친구 기다리고 있대요. 워킹맘이라 1년에 한두 번 겨우 만나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기다리는 시간도 지겹지가 않고 마냥 행복하다고. 아, 친구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 그러게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저도 친구 만난 지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네요. 3644님은 금요일이라 너무 신나요. 아직 휴가 못 갔는데 막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나고 싶고 수영복도 막 새로 사고 싶고 마트 가면 괜히 새 캐리어 보게 되는 거 있죠. 신나게 양탄자 타고 날아가고 싶네요. 영화 그래서 알라딘에서 윌 스미스의 아라비안 나이트 들려주세요 하셔서 아 요거 들으면 또 시원하겠네요. 요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인 물은 생명이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에너지의 날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때 뜨거워진 시설을 식히기 위해선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쓰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곧 물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다가오는 에너지의 날에는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면서 불필요한 조명은 꺼두고 전기 밥솥 보온 기능 줄이기 등으로 에너지와 물을 함께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7: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6: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7: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10: 생활정보.
11: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40도를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뿐 아니라 이제 일부 경북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과 영월이 39도, 광주와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조금이나마 낮 기온이 살짝 내려갑니다. 극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내일부터 35도 안팎의 낮 기온으로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소나기가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4.9도입니다.
1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시내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시내21 김소미.

0: 감사합니다.
1: 네, 상진님이요. 지난주에 우리 소미 기자님의 위클리 매거진을 듣고 가족들이랑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보고 왔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더운 날씨에 영화관이 시원해서 좋았다고 영화관 피서 추천해요 하셨습니다. 스파이더맨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평도 좋고.
2: 네. 네. 그리고 책과 영화가 네. 마음의 양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혹서기 혹한기에 정말 우리를 살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맞아요.
2: 지금 뭐 영화관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정말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너무 더우니까요.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영화들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역시나 400만 돌파하면서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박스오피스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죠. 올여름 최고 기대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인데요. 지난 5일에 개봉하면서 이제 극장가 쌍끌이에 나섰습니다. 개봉 전에 사전 예매량만 43만 명 돌파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세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왕가 사는 남자 군체에 이어서 올해 또 세 번째로 400만 고지를 넘은 한국 영화가 되었습니다.
1: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오디세이.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샤를리즈 테론, 맷 데이먼이 내한을 했죠. 놀란 감독이 소금빵을 무척 좋아했다고요?
2: 네. 이번 주 극장가의 가장 큰 화제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이번에 놀란 감독이 배우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 그리고 감독의 아내이자 제작자인 엠마 토머스와 함께 왔는데 놀란 감독이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내한 기장 간담회에서 이제 전날 서울 관광을 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어떤 소금빵 얘기도 하고 또 뭐 이 그 드럭스토어에 가서 쇼핑한 이야기 같은 거 해서 놀란 감독의 남편 모먼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데 놀란 감독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 미국계 한국인인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소금빵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또 맷 데이먼은 고척돔 야구장에 등장을 하기도 했죠.
1: 와, 영화 오디세이. 야, 저는 개봉날 관람했는데 표 잡기가 힘들었어요. IMAX 다 없더라고요.
2: 네. 이 IMAX로 꼭 봐야 하냐 아니냐가 네네.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담론을 불러내고
1: 저도
2: 있어요.
1: 저도 물어봤어요. 그 AI한테. 없어서 자리가. 그냥 어디서 그냥 편한 데서 봐도 되냐. 리클라이너석 요즘 잘 나오잖아요. 네.
2: 이 영화를 어디서 볼까가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IMAX 필름으로 찍은 원래 이제 프레임이 많이들 아시는 1.43:1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화면비인데요. 이 비율을 온전히 구현한다. 이거 이제 70mm 필름 상영관이 전 세계에 41곳뿐이어서 국내에서 이 비율을 볼 수 있는 곳은 용산의 한 곳뿐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용산도 사실은 그 화면의 범위는 같아도 IMAX의 그 질감 면에서는 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그 곳들과도 약간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 기자로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놀란 감독과 호이테마 촬영 감독도 촬영 단계에서 어차피 전 세계 관객들이 이 IMAX에서 전부 볼 수 없다는 걸 감안을 하고 상영 비율과 이 프레임 선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어디서 보든 위아래가 어떻게 잘리든 인물과 동작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모든 버전을 다 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맷이 제작진이 승인한 정식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관에서 보신다고 영화를 놓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표를 구하실 수 있다면 IMAX에서 볼 수 있으면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주 사이드만 남아있더라고요. 네, 힘들었어요. 네.
2: 기술적으로 약간 덧붙이자면 이 논란의 오디세이가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건 사실이에요. 장편 영화 사상 처음으로 전 장면을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IMAX 카메라가 거의 신용카드 한 장 크기의 필름을 초당 24번 이 정확히 멈춰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독들이 어떻게 썼냐면 주로 액션 장면에만 IMAX 카메라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크니까 소음이 너무 커서 그걸 배우 앞에 바로 갖다 대버리면 배우가 감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란도 다크나이트부터 오펜하이머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소리를 대폭 줄이는 방식을 고안을 해서 배우의 바로 앞에서도 카메라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IMAX로 이번에 오디세이를 보신다면 어떻게 IMAX 영화에서도 배우의 클로즈업이 이렇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또 IMAX가 풍경뿐만 아니라 정말 배우의 얼굴을 스펙터클의 재료로 쓸 수 있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1: 용산 말고 왕십리랑 영등포도

0: 아이맥스가 있는데 조금 다 다른 거예요, 화면 비율이?
1: 네, 용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또 일반관보다는 낫겠죠.
0: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디세이도 관람하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배경 지식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오늘 꿀팁이 쏟아지네요, 여러분.
1: 네. 오디세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나 또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겠지요. 이야기를 논란의 버전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인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했느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틀거리는 10년간 장기화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일종의 마지막 계책으로 트로이의 목마를 고안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함락에 성공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10년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이타카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떠난 지 한참 오래 지난 뒤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서 맷데이먼의 오디세우스가 너무나 왕좌를 오래 비웠기 때문에 이 궁정은 NSA가 연기한 왕비 페넬로페와 재혼해서 왕좌를 차지하려는 구원자들이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뭐 남의 집 식량과 술을 축내면서 왕비가 남편을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교활한 안티노우스를 로버트 패틴슨이 맡았고 페넬로피는 NSA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톰 홀랜드는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려 길을 떠나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를 찾아간 이타카의 후계자 텔레마코스입니다. 한편의 오디세우스는 이 먼 섬에서 바다의 님프 칼립소와 함께 있는데 기억이 좀 흐려진 상태예요. 여러 가지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의 10년이 회상의 형태로 영화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0: 그동안 놀란 감독의 작품의 또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시간 순서를 뒤섞는 연출이었잖아요. 이 오디세이는 어떨까요?
1: 이 비선형적 서사라는 논란 특유의 인장은 오디세이에서도 여전하고요. 뭐 과거와 현재, 이타카와 바다 위, 또 전쟁의 한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후유증 상태가 다 뒤섞인 카드처럼 교차합니다. 이제 다만 좀 오히려 마음 편하게 먹고 가실 수 있는 것은 테넷이나 메멘토처럼 관객을 시험하는 그런 서사의 퍼즐들은 아니에요.
0: 다행이다.
1: 네. 오히려 이제 신화 속에서 이야기가 구술되는 방식. 뭐 이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옮긴 결과물 정도로 다가오고요. 이를테면 한 인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액자식의 지극히 신화적인 서술 방식 정도로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0: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원작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호메로스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 혹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호메로스보다 그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만화책 많이 읽으셨죠. 그쵸. 저도 좋아했는데 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등장하는 신이 젠데이아가 연기한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정도고요. 이 아테나도 아주 절제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신이 물러난 자리에 그럼 놀란 감독은 무엇을 채웠냐. 놀란의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이 벌인 전쟁의 참상에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존재고요. 또 잃어버린 동료들의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 그 죽음에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내면의 드라마가 신이 없는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아테나마저도 진짜 신이라기보다는 이 오디세우스의 내면에서 그와 대화하는 또 다른 오디세우스의 거울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각색이 품는 정신은 다른데 그래도 주요 사건과 상징적인 그런 괴물들 있죠. 등장인물들은 또 충실히 살려냈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직접 새롭게 마주할 때 감흥이 있을 테니까 제가 하나하나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약간 힌트를 드리면 오디세우스가 초반에 한 섬의 동굴에서 만나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죠.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를 필두로 대부분 CG가 아닌 그 물리적인 실체로 구현된 아주 독특한 존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와, 너무 좋네요. 맷데이먼이 그린 오디세우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1: 원래 오디세우스는 꽤 많고 말 잘하고 굉장히 간교하고 좀 능청스러운 인물인데요. 그리스 원전에서 이제 그를 규정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략가입니다. 근데 반면에 맷데이먼은 할리우드에서 이제 가장 성실하고 우직한 얼굴을 가진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스캐스팅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논란이 재해석한 앞서 말씀드린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오디세우스의 딜레마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맷데이먼을 보고 있으면 마음 어딘가가 이렇게 으스러진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절제된 연기로 잘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 다른 배우들은 어떤가요?
0: 반응이 가장 좋은 건 NSOA의 페넬로피인 것 같아요. 우와. 사실은 메멘토도

0: 남편을 너무 기다리면서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아들이 아니라 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겠느냐라는 야심도 보여주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의 악역이 이제 문제인데요. 후반부에 위기를 이끌고 가는 인물인데 저는 이번에 패틴슨의 이 악역이 오디세이를 통틀어 가장 광대 같은 인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얼마간 의도된 지점도 있을 텐데 신화에서 모든 인물들이 제각기 그 상징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으니까요. 또 어느 정도 좀 그 납작함이 아쉬움으로 남 기도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을 비롯해서 톰 홀랜드, 젠데이아, 미아고스, 베니 사프디까지 배우진들 아주 두텁고요. 특히 또 주목해 보실 만한 배우는 오디세우스를 따르는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짧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엘리엇 페이지입니다. 이 배우가 연기한 소년병 신혼이라는 캐릭터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아카데미 음악상을 세 번이나 받은 루드비 고란손이 음악을 맡았는데 음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0: 네. 고대에는 사실 오케스트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 영화 음악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배제하기가 참 힘들 텐데 이번 작업에서 완전히 다 배제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쓰였던 관악기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아주 모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청동으로 이제 만든 어떤 공을 두드린다든가 여러 고철들을 모아와서 또 재밌는 건 에어컨 실외기까지 두드려가면서 그 청동기 시대의 사운드란 무엇인가 고심한 결과물이 영화 군데군데 얹혀 있습니다.
1: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럼 영화 오디세이에서 러드윅 고란손의 Let's Go 한번 들어볼까요?

0: 이번엔 지중해 해안에서 돌아와서 강원도 홍천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홍천군에서도 화촌면의 작은 마을이에요. 농번기를 맞이한 그곳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한 최승우 감독의 카메라가 머뭅니다. 소개해드릴 영화의 제목 지난 여름입니다.
1: 와, 영화 지난 여름. 제가 홍천에 시댁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굉장히 홍천이 맑을 홍이에요. 물이 맑다. 그래서 네. 그 관광지도 아니라 참 이렇게 힐링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런 강원도 홍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0: 와, 근데 저도 간만에 네. 한국 영화의 풍경을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구나. 그것을 굉장히 잘 담아낸 영화여서 반가웠는데요. 농촌 마을의 일상을요. 감독의 시선 자체가 농부의 시선 같아요. 그리고 농부의 몸짓을 닮은 카메라의 태도로 정말 지그시 눌러서 찍어낸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다른 사건이 없다. 또 혹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화라고 할 법한 영화인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축사를 돌보고 모심기를 하고 밥때가 되면 밥 나눠 먹고 또 마을 어르신들은 서로 장기를 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거 다큐멘터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생생한 현실의 조각을 포착했고 그 조각조각들은 다큐일 수 있는데 이것을 감독이 온전히 하나의 픽션적인 재창조물로서 배열하고 다듬었기 때문에 극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약간 아슬아슬한 경계 자체가 반가운 질문이 되어주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1: 그럼 영화 지난 여름의 주인공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0: 네, 민우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면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버지를 돕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예기치 못하게 어떤 존재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슬프다면 굉장히 슬픈 통과 의례인데 계절이 지나가듯이 생사도 순환하는 그 이치마저 굉장히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고요. 5월부터 추수하는 무렵까지 논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항상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자연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경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물러난 자리에 정말 숨구멍이 뚫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화면 위로 시간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신비할 정도로 느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와, 요즘 영화관에서 보면 대작들이 많아서 관객들로 하여금 살짝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런 기분은 좀 환기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네요.
0: 네,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의 계절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혀 다른 결의 영화 한 편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박하고 겸허하면서도 모든 것이 정말 꽉 짜여있는 영화들에서 느껴지지 않는 생명력도 있어서요. 다른 한 편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지난 여름 추천드립니다.
1: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 그리고 지난 여름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소미 기자님 오늘도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시네타운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

0: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8: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요. 끝곡으로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0: 세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이면 얼음 소비량이 정말 많아지죠. 얼음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에 냉면까지. 야,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근데요, 이 얼음도 금세 녹아버리는 얼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유난히 오래 버티는 얼음도 있잖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정답은 바로 속도. 천천히 얼린 얼음일수록 공기방울 하나 없이 투명하고 단단해서 훨씬 더 천천히 녹는다는 사실. 천천히 얼린 얼음이 더 오래오래 버틴다. 이거 진짜 우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지금 천천히 쌓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훨씬 더 단단하고 근사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조급하면 살짝 녹이고 마음만큼은 단단하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유리굿을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얼음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필요해서 급하게 얼리면 희한하게 금방 녹아버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반대로 또 카페에서 보는 그런 투명한 얼음들은 보통 천천히 시간을 들여 얼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얼음들이 더 단단하고 오래 버틴다고. 이거 많이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긴 했는데 유난히 급하게 얼리면 그게 좀 빨리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 단단하게 오래가는 하루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1900님은요. 예전에 여름방학이라고 할머니 댁 놀러가면 할머니가 꼭 얼음 넣고 와 꿀 넣어서 미숫가루를 타주셨는데요. 그게 진짜 꿀맛이었거든요. 그 맛이 그리워서 집에서 이리저리 만들어봐도 저는 왜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안 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 저는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 찜질방 가면은 파는 그 미숫가루도 참 맛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어서는 뭐 그거를 뭐 해 먹지도 않았지만은 오랫동안 그 맛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고 좀 산 것 같거든요. 아 오랜만에 좀 해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좀 본가에 갔을 때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야겠어요. 또 우리 5698님은 여름이라고 아이스만 달고 살고 생얼음 아작아작 씹어먹다가 어제 배탈 나서 하루 종일 배 잡고 떼굴떼굴 굴렀네요. 주주님들 아무리 더워도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원래 몸이 차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평소에 따뜻한 물에 좀 마시는데 이번 여름은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냉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래도 꼭 지키는 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공복 상태일 때는 무조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마시기. 그렇게 해서 몸이 놀라지 않게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찬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 3부 메리스트콤 매콤 매콤의 안방 요정 박소영씨와 SS501 김규종씨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무려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더 있습니다. 처음으로 매콤에 합류하는 개그맨 이은영씨까지 세 분이서 함께하는 메리스트콤 매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0: 한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개보리.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레노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혹시 너희 아빠도 술 취하면 빵 같은 거 사들고 오셔? 우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꼭 술 드시면 집에 올 때 빵을 바리바리 사들고 오시거든.
1: 다들 저 뭐하냐? 저 아버지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다들 나와봐라. 이제 윤주야, 혜영아, 희준아, 아버지가 빵 사왔다.
2: 어우 아버지, 또 규상 아저씨랑 약주 자셨어? 어우 술 취하면 빵 사오시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셔.
1: 어 할아버지 술 냄새 나요.
0: 아 어디 보자, 무슨 빵이 있나 보자. 어? 아이 뭐야, 단팥빵에 밤식빵, 맘모스빵, 완두, 왕금, 모나카, 상초과자. 아니 아빠
1: 제 맘에 드냐? 제 아버지가 빵 고르는 실력이 기가 막힌다 이거요.
0: 아니 아빠, 요즘에는 크루아상, 휘낭시에 뭐 뺑오초콜라, 아 이런 맛있는 빵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런 빵들만 귀신같이 골랐대.
1: 야 이 새끼, 누가 너희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아? 얼른 빵봉지 다시 줘. 이거 다 네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내가 엄선해서 사온 거란 말이야. 우리 미화 여사 많이 잡수셔.
0: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빵은 없어서 물어봤더니 다 엄마가 좋아하는 빵들로 골라서 사온 거래. 아니 그럴 거면 대체 우리는 왜 다 불렀냐고. 여튼 매번 티격태격하지만 이럴 때 보면 우리 아빠 엄마 완전 인꼬부부가 따로 없어.
3: 어머 혜영씨, 혜영씨가 누구 닮아서 예쁜가 했더니

0: 아버님 어머님 인물이 이렇게 출중하시구나.
1: 예, 접니다. 최광록 부장. 우리 현영 씨가 이번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마무리해서 대표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0: 자, 우리 사람은 탁월한 열정과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그 노고를 치하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12시엔 주식회사 대표 이해주.
2: 야, 우리 현영이 장하다 장여.
0: 어우, 기집애. 영원히 뭐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법 멋지네. 여기 꽃다발 받고 저 사진 찍어야지. 저 아빠 엄마랑 먼저 찍어.
2: 그래, 현영아, 저 이리 와라. 아니 근데 현영아, 너는 조금 그 옆으로 좀 가봐. 그래, 그 옆으로. 그리고 이제 미화 여사가 이쪽 가운데로 오시고.
0: 뭐야, 내 오늘 내가 주인공 아니야? 왜 엄마가 가운데야?
2: 아이, 뭔 소리야. 너희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디.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은겨. 미화여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 오늘의 MVP는 당신이여. 자, 자, 찍자. 자, 하나, 둘, 셋. 자, 웃어라. 자, 김치.

보이프렌드의 내 여자 손대지마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제는 나도 서러워서 결혼을 하든가 해야지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평소에는 아웅다웅 하셔도 은근 인꼬부부시거든요. 얼마 전에 아빠가 오랜만에 약

맥주 드시고 유명한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오셨더라고요. 신나서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너희 거 아니요, 너희 엄마 거요 하시면서 손도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은근 로맨티스트시죠?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 이 시크릿 주주 사연은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좀 부러워하는 주주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4228님은 실제로 술집 옆에 빵집을 차리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취객분들이 마감 세일하는 빵을 그렇게 다 털어간다고요. 술 취하면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거 땡기는 건 국룰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술 진탕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고,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뭐 31개의 그 아이스크림집이 있다 그러면은 대박인 거지. 거기 가서 막 파인트나 막 이런 걸로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제 주변에 친구도 편의점에서 꼭 편의점 가서 그 빵을 털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코우유도 그렇고. 또 우리 1317님은요, 우리 부모님도 거의 한 쌍에 워낙 저리 가라세요. 요즘도 커플룩까지 어머 맞춰 입으시고 둘이 손잡고 등산 다니시고요. 깨톡프사도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사진으로 꼭 해두세요. 전에 한 번은 엄마가 혼자 찍은 독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바꿨다가 우리 아빠 일주일 동안 삐치셨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뭔가 우리 주주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달달한 거를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보고 자라셨다면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 주주님한테도 그런 뭐랄까 좀 사랑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워낙 부모님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사랑이 넘치시니까는. 또 우리 6821님은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아울렛에서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보셨는데요. 엄마가 반팔티 하나가 너무 비싸네 하고 한 사코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빠가 그걸 사서 집에 오신 거 있죠. 우리 아빠 다시 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만약에 저희 아빠가 이렇게 하신다면 진짜 다시 볼 것 같아요. 아빠, 아빠 그동안 엄마 속썩이고 했던 거 다 그냥 모르는 척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일 것 같은데. 자, 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233님은요, 오랜만에 월차라 피자를 주문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딸, 엄마 피자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알고 보니 배송지를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 집으로 잘못 설정했습니다. 제 동기는 예전에 전 남자친구 집으로 보낸 적도 있다는데 저는 엄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어쨌든 저 잘한 거 맞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잘 됐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직장에 잘못 설정한 우리 주주님도 예전에 계셨거든요. 직장이나 예전에 이사하기 전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끔찍하게 전 남친 집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 차라리 부모님 집, 엄마한테 지금 보낸 거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 모르는 척 하셨죠? 엄마 오랜만에 피자 좋아하잖아,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말 잘 하셨겠죠? 또 우리 박정희님은요, 주디, 저는 이번 휴가 전북 군산으로 다녀왔어요. 맛집도 찾아가고 휴게소에서도 계속 먹었더니 곳에 몸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진살 빼러 아침부터 요가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려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휴가를 가서 몸이 확 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너무 일이 바빠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곳에서 밥이라도 든든하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지금 뭐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쵸? 또 우리 석세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현영님. 저는 26개월 딸을 둔 워킹맘이고요. 복직한 지 2일 차입니다. 물리치료사로 다시 출근했는데 오랜만에 일하려니 어색하고 땀이 비질비질 나네요. 그래도 다시 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 하나면 된 거죠. 다시 뭔가 일할 수 있음에 뭔가 감사하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지금은 일단 시작하신 지 또 오랜만에 시작을 하신 거니까 당연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금방 우리 세리님 몸이 알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적응해 나갈 겁니다. 또 우리 이미라님도 보내주셨어요.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휴가 시작입니다. 집에서 푹 쉬면서 집 정리도 하고 하루 정도는 친언니 생일 축하해주러 제 고향인 동해시 무코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을게요 주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언니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감동이겠다. 이렇게 쉬는 날에 멀리 이제 무코까지 고향까지 이제 와줘서 축하도 해주니까 그래서 언니랑 진짜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송승희님도 주디 저희 사무실이 13층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찜통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돈 주는 찜질방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야, 우리 승희님 너무 신박한 어떤 긍정 회로를 돌리고 계신데 아 진짜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또 에어컨 팍 세고 이러다 보면은 또 여름 감기도 걸리기도 쉬운데 우리 승희님 몸 잘 챙기시고요. 음료도 수분 섭취도 잘 하셔야 돼요. 시원한 거 드시고.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메리스트커 메콤 박수영씨 그리고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죠 우리 이은영씨도 함께할게요. 그럼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 있으세요?
3: 이해하는 거요. 나랑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4: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에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하이.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0: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11: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2: 데이트하고 오면 한편의 로맨스가 짜잔.
13: 우리 부부가 집에만 있어도 가족 시트콤이 따란.
14: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영원한 매콤의 안방요정 박소영씨, 그리고 또 그 시절 SS501에 숨겨둔 보석 히든 주얼리 김규정씨,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래퍼 넉살! 아니고요. 현조 엄마이자 닮은꼴 부자 개그먼 개그맨 이은영씨 어서오세요.
1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 안녕하세요.
15: 만나서 반갑습니다.
14: 예뻐요. 와, 오늘따라 매콤이 더 시끌벅적.
15: 그쵸.
14: 한데요. 네, 스페셜 게스트로 은영 씨까지 나와 주셨어요.
15: 네, 반갑습니다.
14: 아니, 어떻게 네.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마음이 어때요?
15: 아, 제가 평소에 또 규종 씨랑 이제 소영 씨는 제가 네.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주연형 쭈디님은 네. 제가 워낙에 팬이었어가지고. 오.
16: 근데 진짜 그 만나기 전에도 저희 네. 라디오 맨날 들으면서 너무 네. 좋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15: 진짜 너무 너무 팬. 진짜.
14: 어머, 진짜. 아니, 사실은 그걸 몰랐다가 저번에 네. 이제 우리 소영 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은영, 네. 은영 언니가 평상시에 약간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네. 귀엽다고 얘기해 주셨다고.
15: 너무너무 예쁘다고.
14: 어머나, 그래서 그때부터
16: 네. 엄마를
14: 언니를 의식하기 시작했어.
15: 아. 아니,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14: 맞아. 네.
15: 얼마 전에 저를 네. 마팔을 해주신 거예요.
17: 아, 진짜요?
14: 왜냐면 사실은 몰라 네. 모르고 있다가
15: 네.
14: 은영 씨께서도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16: 맞아.
14: 그래서
16: 네.
14: 언니 인스타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16: 근데 팔로우가 들어와 있었구나.
14: 근데 이제 저를 팔로우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 맞아요.
14: 그래가지고 어머나 웬일이야 하고서 오케이 그럼 나의 또 언니가 또 추가됐다 하고서 이렇게 했었다.
15: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떨려가지고 인별그램 못 하고 있어요.
16: 아 혹시나
15: 저거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저만의 연예인이었는데 연예인이 저를 같이 본다고 하니까
14: 진짜로
15: 너무 떨리는 거예요.
14: 아우 그래도 네. 또 우리 조금 친해져요. 우리 친해져요. 진짜.
16: 야, 왜 설레이냐 이걸 보는데.
15: 설레이 너무 좋아요.
17: 아, 누나 얼굴 빨개졌어요.
14: 그리고 지금 빨간 모자 쓰고 오셨는데 네. 얼굴색이 똑같아졌어요.
15: 진짜 왜냐면 진짜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너무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런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으니까 너무 너무 너무 신기해요. 지금.
14: 아 진짜. 아 그래 편한 동생으로 생겼어.
16: 아 몰라.
15: 살짝 똘끼가 있네요.
14: 네. 네, 일단 우리 은영 씨랑 소영 씨는 직업도 같고
16: 맞아요.
14: 그렇죠. 원래부터 네, 맞아요. 친하셨는데
15: 네네.
14: 아니 얼마 전

0: 전에 집에 초대받아서 다녀오셨어요?
1: 아, 아. 자기 집에 안 오면 잡돌이를 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0: 진짜로
2: 먼 길 왔어요.
1: 아니요, 자기 집에 안 놀러 오냐고. 언니
0: 놀러 와야지.
3: 내 성명사 너무 잘 알아.
0: 이러면서 나는 너무 똑같다.
1: 진짜 에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음식을 막 해주더라고요.
0: 아, 우리 소영 씨가
1: 네.
0: 직접
1: 네, 네.
0: 아, 뭐 해줬어요?
1: 더워 죽겠는데 떡국을 해주더라고요.
2: 그것도 그냥 떡국이 아니고
0: 네. 웬일이야.
2: 떡국이랑 만두랑 넣고 그 경상도식 고명이 있어요.
1: 네.
2: 그 소고기 볶아가지고 두부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걸 또 볶아가지고
1: 맞아요.
2: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그릇 다 드셨잖아요.
1: 맞아요. 그 네. 고명을 살짝 오버쿡 해가지고 살짝 태웠어요.
2: 그때 누가 그랬는데 떡국에 네. 오버쿡 된 고기 처음 보는데 네. 고기가 너무 익어서 누가 보고 어, 이거 사료야? 이렇게
0: 하거나
4: 고양이 사료 느낌이
2: 고양이 사료 느낌이었죠.
1: 아, 그리고 만두도 대부분 약간 손만두로 예. 해줄 줄 알았는데 비비땡을 딱 꺼내면서 와다다닥 뭘 떨어뜨리더라고요. 냉동실에서
2: 걸렸어.
1: 네, 네. 만두로 몇 개 떨어뜨리고 다시 넣더라고요.
2: 물 한번 씻었어요.
1: 아, 근데 진짜 너무 음식을 잘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네, 너무 잘 먹었어요.
0: 결혼하고 나서 주부대수용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하셨잖아.
2: 네, 아직 많이 늘진 않았는데
0: 그래도, 아니, 그래도
2: 이제 도전은 많이 하죠.
4: 아, 그게 어디예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아니 우리 오늘 한번 초대해 주셔야죠.
5: 그럼요.
2: 애기 보러 와야지 이제.
0: 그러니까 그래야 돼.
2: 그때 내가 요리를 잔뜩 해놓을게요.
0: 좋아요. 나는 떡국 먹고 싶어요.
2: 떡국은 꼭 해줄게. 제일 자신 있는 거. 규정 씨 꼭 와야 돼요.
5: 네, 떡국 네, 좋아합니다. 네.
0: 다행이다. 아니 그럼 규정 씨는 은영 씨랑 네. 또 이렇게 원래 인연이 있었나요?
5: 그러게요. 저 누나를 어떻게 알게 됐죠?
0: 뭐야?
1: 어떻게 알게
5: 근데 어떻게 알았죠?
1: 항상 네. 제가 뭐 할 때마다 네. 응원의 메시지를
0: 어머 진짜
1: 보내주시고 제가 네. 출산할 때도 누나 진짜 출산 잘하세요 막 이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제 대소사에 항상 연락을 해주시고
0: 진짜요?
1: 네. 네. 아니, 너무 감사한 분이고 우리 회사 같은 회사요.
5: 예전에 네.
1: 세인 컴퍼니.
0: 아, 세인 컴퍼니요? 세인 컴퍼니. 직장 동료였었구나.
2: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1: 지금 아니에요?
5: 지금은 아니죠.
2: 아,
5: 오래 했습니다. 예.
1: 아, 언제 나가요?
0: 원래 이런 거는 되게 그냥 조심,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되잖아요. 일사천리로 되다 보니까.
5: 아, 근데 누나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이제 아무튼 저랑은 많이 마주칠 일이 없잖아요.
1: 맞아, 근데 방송은 처음 해봐요.
5: 네, 가끔씩 네. 이렇게 오다 가다 뵈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1: 약간 네. 저스틴 비버 느낌 있잖아요. 그쵸?
0: 저스틴.
1: 저스틴 비버.
5: 저요?
0: 아, 우리 네? 규종 씨가.
1: 규종 씨가. 네, 규종 씨가.
5: 저요?
0: 네. 저스틴 비버 느낌이 있죠. 아니 나는
5: 규버
0: 근데
5: 했으나, 규버.
0: 네. 아니 아니. 규버. 근데 뭐. 나는 저스틴 비버보다 규종 씨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2: 나도 그래.
1: 나는
2: 사실.
1: 비버.
5: 저도 비버.
0: 왜냐면 비버 화이팅. 비버 화이팅이어가지고. 규종 화이팅. 비버 화이팅.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은영 씨께서 저도 이제 오늘 초면이지만은 그래도 매체에서 봤을 때도 느껴졌었지만 너무 그냥 원래 선하신 것 같아.
2: 맞아.
5: 맞아요.
0: 배려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
2: 두려 사람 응원해.
0: 근데 또 우리 규정 씨도 그런 분이시잖아.
2: 맞아.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는 그걸 알아본다고.
2: 맞아.
0: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연이 유지가 됐었나 봐요.
1: 그럼 맞아. 소영 씨는 어떤 사람이야?
2: 저는 그냥 다 껴있는 스타일이지.
0: 그냥 소영 씨는 뭐 만능 뭐 모르겠어.
2: 그쵸. 다 맞아. 그냥 이렇게 기억이라 그러면 기억이고 니은이라 그러면 니은이지.
1: 근데 소영이는 약간 같이 있으면 귀에서 피나는 스타일.
2: 맞아.
1: 달팽이가 흘러내리는 스타일.
0: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소영 씨가 네. 저는 되게 뭔가 막 ENFP시고 그쵸.
2: 맞아요.
0: 굉장히 또 활발하시고 이래서 저는 처음에 소영 씨 만나면 아 뭔가 이렇게 내 기가 빼앗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1: 맞아. 사람들을 약간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0: 완전 너무 사랑스럽고.
2: 우리 다 똑같이.
5: 좋은 친구.
2: 그러니까 우리 넷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5: 그래요.
2: 그러니까.
5: 저는
2: 맞아. 이렇게 네 명 됐잖아.
5: 오늘 너무 많이 뭔가가 빠져나가네요.
0: 자 우리 규종 씨가 저희한테서 계속 좀 빠져나가. 기가 좀 빠져나가.
1: 진짜로?
0: 집 가면 네. 죽으시거든요.
5: 오늘 네.
1: 아니 목걸이가 무거워서 그래요.
5: 아 그럴까요?
1: 그래 예리야, 그래서 필요한 거야.
0: 예리하시다.
2: 들어줄게. 네.
0: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규종 씨가 몸에다 뭘 많이 차고 오시잖아.
5: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빼고 거예요. 왔거든요.
2: 아 오늘은 반지 뺐다.
5: 뺐어요.
0: 잘했어요. 뺐어?
5: 네, 차에 두고 왔어요.
0: 너무 잘했어요. 네.
1: 잘했어.
0: 상정했어요.
2: 간 거지. 은영언니까지 오면 오늘 더 피곤할 걸 알고 액세서리 네. 그러니까. 한 4개를 빼고 왔네.
0: 너무 잘했어요.
5: 네, 와, 이 헤드폰 이게 뭐 멈출 시간이 없네요. 뭐
0: 오늘 그런 날이에요. 네, 각오하세요.
5: 좋습니다. 네.
0: 네. 아니 네. 535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2: 네.
0: 우리 은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5353님 네. 요즘 현조 너무너무 귀여워요.
0: 귀여워요.
1: 저는 강재준 씨 같은 타입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머 저도요.

0: 이상하게 현조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재준씨 미안해. 현조야 사랑해. 그래서 오늘의 현조라는 책도 미리 주문해놨습니다. 대박. 그 현조짤 스티커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1: 맞아. 맞아. 현조.
2: 이게 예약 판매가 어,

0: 제가 그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디자이너 분한테 맡길 수도 있었는데 네. 이왕 제가 책 내는 거 그냥 한번 뭐 약간 모자라더라도 한번 그려보자.
1: 너무 최고
2: 모자란데서 오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 그렇죠.
0: 네,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3: 너무 잘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이제 태 뭐라 그래야 되냐?
0: 태
3: 그
0: 뭐요?
3: 책 읽는 걸
0: 태교?
3: 태교. 그죠? 태교 책을.
0: 태교가 왜 생각이 안 나죠?
3: 아, 대담이랑 책 읽는 것도.
2: 나는 설마 태교가 했어.
3: 아, 태교 맞아요. 정답.
2: 정답이구나.
4: 다른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
3: 어, 그렇지. 그 태교.
2: 뭐 태독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3: 그런 건 줄 알았지.
4: 태서 막 이런 거.
3: 그건 바로 오늘의 현주로 해야지.
2: 그래. 열심히 읽을 거예요.
3: 이거는 일단 무엇보다 수영 씨가 제일 먼저 좀 중독을 하셔야겠다.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에세이기 때문에 네. 또 소영 씨가 또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보듬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3: 아,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0: 맞아요.
3: 아무튼 또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그 안에 또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네.
3: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네. 현조 스티커 네. 이게 네. 있는 거잖아.
0: 맞아요.
3: 감사합니다.
2: 아, 여기서 저의 최애는 소금빵이네요. 이게 소금빵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야, 아니 지금 피디님 한번 가보세요.
4: 귀여워.
0: 맞으세요. 아, 제가 또 가져왔어야 되는데.
2: 우리 현조의 발과 이 종아리가 네. 지금 소금빵이라고 지금.
0: 맞아요.
4: 치명적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2: 아, 맞아요. 너무 귀여워.
0: 아, 감사합니다.
3: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우리 소영 씨가 네. 좀 평소에 육아 꿀팁이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은영 씨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혹시 어때요?
5: 언니한테도 이제 뭐 근데 그거를 많이 물어봤죠. 아기 낳기 전에 만삭일 때 몸 상태나.
0: 저는 이렇게까지 살이 안 찐 임산부는 처음 봤어요.
3: 그것도 그래.
0: 네. 그래서 맞아. 제가 약간 꿀팁을 얘기해 주면서 소영아 이게 살이라는 게 이게 임산부가 살이 약간 그 조리원 들어가면 10kg가 싹 빠진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언니 미안한데 나는 아직 10kg가 안 쪘어.
3: 아니,
0: 7kg가 네. 쪘다는 거예요. 여태.
5: 7kg가 아직.
2: 7kg면 진짜 얼마 안 찐 네. 거잖아요. 사실은.
0: 대부분 한 11kg에서 한 15kg
2: 그러니까.
0: 평균적으로 네. 찌거든요. 근데 아직 7kg밖에 안 쪘다고 7kg. 하더라고요.
3: 아 그래서 진짜로.
5: 애기 무게가 지금 2.7kg 좀 나왔거든요.
4: 진짜 안 쪘네. 그러니까.
0: 양수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한 2-3kg 찐 거예요.
2: 출산까지 아주 무난하게 스푹스푹 네. 가자고요.
5: 맞아요. 그게 다 이 우리 주변 사람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하게 막 잘 돌아가면서 이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5: 아우 감사합니다.
2: 대단해. 아니 우리 네. 이민영님은요. 어머 며칠 전에 포토이땡에 사진 찍으러 갔는데 종규 네. 오빠 아니 규종 오빠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규종 오빠랑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인증샷도 너무 보내드리고픈데 제 포즈가 영뚝딱거려가지고 보내기 부끄럽네요. 힝.
5: 아, 보내주세요.
2: 하셨는데.
0: 네. 네. 여기 가면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같이 찍는
4: 거예요? 제가 화면 맞아요, 안으로 맞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 아 요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네. 이렇게 프레임 프레임에 딱 규종 씨가 있어요. 그 옆에 서서 사진 찍는 거.
0: 거기 박아놨다고.
5: 아, 박아놓은 거예요.
0: 나는 거기 계속 서 있는다고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2: 자, 그래서 말인데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방학 특집으로 응답하라 중크크를 했어요.
0: 중크크.
2: 네. 이게 뭐냐. 일단 자,
5: 아싸.
2: 자, 우리 7151님이 뭐 중크크, 느크크, 어쩌고 저쩌고를 모르는 난 뭔크크입니까? 그냥 재미지네 하셨는데요. 자, 은영 씨도 이 영크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0: 영크크. 뭐 자, 요즘 말이에요?
2: 뭐일 것 같아요.
0: 와, 난 이거 알았는데.
2: 영크크가 뭘 것 네. 같아?
0: 크가 뭐예요?
2: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지금 약간 뭔가 구차한 느낌인데.
0: 왜요? 왜요?
2: 영크크라고 해서 영 크리에이터 크루라고 그거를
0: 아, 줄임말이구나.
2: 네, 그렇대요. 근데 확실한 건 영크크는 아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아 늘크크가 네. 약간 좀 약간 올드한 느낌.
2: 아 그렇죠. 네. 올드 피플이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중크크라고 만들었어요.
5: 그게 낫잖아.
0: 중크크.
5: 네. 네. 언니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0: 저는 완늘크크.
5: 완늘크크.
2: 다행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 몰라요. 주셔가지고.
0: 아니 잠깐 약간 멀어지는 거 같아요.
2: 아니 왜냐면 아까 우리 소영씨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언니는 늘크크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5: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규종씨랑 저까지는 약간 네. 그 약간. 중크크 끝? 짤하게 살짝 있는데
2: 그쵸,
0: 네. 맞아요.
5: 언니는 살짝 여기까지 넘어오기에는 너무 공감대가 솔직히 옛날 뭐 노래나 뭐 기억나는 거
2: 그러니까
5: 제일 처음에 그런 노래가 뭐 있어요? 만화나
2: 만화? 어렸을 때 즐겨봤던 만화나
5: 왠지 용가리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0: 모래요정 바람돌이 뭐 이런
5: 거 모래요정 바람돌이 몰라. 현영 씨 몰라.
2: 모르겠어요.
0: 몰라요.
2: 네, 네.
0: 어, 그런 거 있었고.
2: 그치. 그러면은...
0: 세일러문 뭐 다 알고.
5: 아, 세일러문은 알지.
4: 그 누나 국민학교 졸업으로 하셨.
5: 국민학교 졸업이지 당연히.
0: 어떻게 된 거야? 국민학교였다가 제가 졸업할 때.

0: 딱 2년 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1: 그 우리 때야.
0: 그래.
1: 그러니까 졸업한 뒤잖아요. 왜 그거를 왜 돌려 얘기해요? 헷갈리게.
2: 저는
0: 졸업하고 뭐 2년 전 뭐 이런 얘기를 그래. 하시기에
1: 2년 후.
0: 내가 야, 지금 소영아, 많이 애 낳고 오잖아. 애 나만 삼는 거예요.
1: 2년 후잖아요. 후.
0: 그러니까. 자,
3: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0: 네, 제가 이거 대본에 써져 있어서 이거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네. 은영 씨가 엄청 동안이시지만
3: 대본 안 보고 얘기하시던데요.
0: 83년생 저희 중에 제일 늙크크시라고 합니다.
1: 야,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우리의 대장.
3: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대장.
2: 네. 대장. 네.
0: 자,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연령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주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방학 기간이어서 초등학생 주주님들 많이 계시고요. 네. 20에서 40대 기본이시고, 50대, 60대, 무려 70대 주주님들까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오빠. 일단, 오빠, 언니.
3: 얼마 나이 차이 안 나니까 오빠라고 해도 되잖아요.
0: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저희는 좀 조심스럽지만, 은영 씨는 해도
3: 오빠!
0: 돼요.
3: 나 좀 응원해줘봐.
0: 시원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설명하느라고 늘크크 이거 단어를 쓰긴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 자제를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냥 우리 영크크가 아니라면 다 중크크다.
1: 중크크로.
0: 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3: 좋아요.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한번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소영 씨,
1: 저군요.
0: 네.
3: 자, 아니 왜?
1: 저 노린이에요. 너무 재밌잖아, 토크가.
3: 올라올 때 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2: 뭐라고
3: 여기서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언니 내가 이따가 리드할 테니까 언니 잘 따라오면 돼라고 했는데 자 했는데
0: 그러니까 리드를 어떻게 하는 거야?
1: 제가 이거야. 오늘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하시고
0: 어머나.
1: 저만 따라오세요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또 사고가 있네요.
3: 들어가는 부분 놓치시면 어떡해요?
0: 그러니까요.
1: 있는 일입니다.
0: 못 따라가겠다 진짜로. 네.
1: 자 오늘도 세대 공감 토크 응답하라 중크크 시작해봅니다.
2: 네.
1: 저희가 나누는 얘기에 공감하시거나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시절 본인의 추억담들 보내주세요.
4: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3: 네 문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어떤 화장품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0: 이게 어떤 화장품이냐면 네. 굉장히 좋은 네. 화장품 이고
3: 진짜로 어디 건데
0: 이게 진짜로 이거 완전히 주름 개선돼
3: 진짜요 늘크크에서 영크크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든다 지금 중크크이고 네. 영크크가 아닌 분들을 위한 그런 화장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엄마 빨리 문자 보내
0: 얼른 보내세요
1: 얼른 보내
0: 자 그러면 방학 특집 응답하라 중크크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추억 사연들 바로 만나 보겠습니다 우리 규종 씨가 한번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세요.
4: 네, 3198님께서요.
0: 네.
4: 저는 삐삐 세대는 아니지만 제게 MP3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에 128메가 쓸 때는 노래를 딱 30곡 정도만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MP3에 노래 넣을 때 정말 한 곡 한 곡 신중히 고르고 용량이 넘치면 눈물을 머금고 삭제하곤 했는데 그 후에 512메가가 나왔을 때 완전 혁명이었다고요. 그래도 MP3로 줄 이어폰 한 쪽씩 나눠 끼고 짝꿍이랑 노래 듣던 그 시절 아직도 잊지 못해요 라고 하셨네요.
0: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었으니까.
4: 없었죠. 와, 저는 기억, 저는 약간 삐삐를 썼었다가 이제 그 이렇게 MP3처럼 음악 듣는 게 나왔는데 네 곡 들어갔었거든요.
3: 네 곡?
4: 앞에 두 곡 뒤에 두 곡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 이렇게 좀 컸어요 휴대폰만큼. 와 그게 진짜 진짜로. 그 친구 한 명이 산 거예요. 이걸 이제 매일 예약을 해야죠. 오늘 내가 나 빌려줘 이렇게.
1: 옛날에는 그거 이렇게 두 개 뚝 누르면 녹음됐잖아요.
3: 맞댕. 저는 약간 CD 구워가지고 들었지.
0: 그치 CD 많이 구웠었죠. 그때.
1: 그치 맞아.
3: CD를 굽는다는 게 지금 많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저는
3: 아예 숯불에 굽는 게 아니라 여기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0: 맞아 그쵸.
1: 맞아
0: 맞아. 옛날에는 그 있잖아요 디스크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았나요?
1: 플로피 디스크. 네모난 거.
3: 이거 네모난 플로피 디스크.
0: 그것도 많이 썼었고.
3: 맞아. 그거 많이 썼어.
0: 근데 삐삐를 썼다는 게 놀랍네 나.
3: 삐삐 안 쓰셨어요?
0: 안 썼죠.
3: 안
0: 썼죠.
1: 회원치 때는 약간 그 큰 휴대전화 나왔을 때.
3: 아니요.
1: 맞다 우리 때다 우리 때.
2: 우리 때
1: 그 폴더형 현영 D 때는 그 그거 다
0: 폴더였었고 나는 그 당시 폴더요? 이제 김연아 그러니까 연아 햅틱 햅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 모토
0: 그때 뭐 돌핀폰 아니면 모토로땡 요런 거 폴더폰 같은 거 모토로땡 아시죠? 핑크 색깔 제가 썼었거든요. 그래. 약간 그런 거였었어요.
4: 저희 햅땡 노래 불렀었는데.
3: 진짜로?
0: 진짜?
3: 불러줘.

0: 모델 했었고.
1: 어머 어머.
0: 그래도, 너무 옛날이에요. 기억이
2: 그래도 한번
0: 나.
2: 기억을 더듬어 봐요.
1: 그러니까
3: 더듬어 봐.
1: 굳이 생각해 봐요.
0: 거의
1: 한번.
0: 20년 전이에요, 그때가.
1: 네.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핸드폰 광고 노래가 유명했거든요.
2: 맞아.
1: 예를 들면 뭐 롤리팝이라든지
4: 롤리 롤리 라이바나나나나나나나
1: 이런 것도 유명했었고 초콜릿 폰 이런 거 FX 분들이 불렀었고
3: 우리 때는 이거 있잖아. 돈 줘. 좀 안 돈다.
1: 돈락기. 맞아.
2: 맞아. 우리 때는 TTL. TTL.
3: 어! 그 누구지? TTL 소녀.
2: 토마토 던지는
3: 있어.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1: 오케이.
3: 뻗친 머리하고
1: 그래. 지금 TTL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초신성이었었나요? 초신성 그 아이돌 분들이
4: 좋은 사람 너는 나의 첫사랑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랑
3: 생각했지?
2: 어떻게 이 언니 모르나 봐.
3: 그때 학업했나 봐.
1: 진짜로.
2: 웬일이야. 저는 근데 그 뭐야 저는 MP3를 사실은 많이 안 썼었어요.
1: 그럼 네. 뭐 어떤 걸 썼었어요?
0: 플레이어 위주로.
3: 언니 아니 그 집에서 라디오 어깨에 메고 카세트 테이프만 있으셨다고.
2: 저는 집에서 전축으로.
3: 전축? 와, 전축. 야, 나 갑자기 나 막 어렴풋 기억나.
0: 있어.
2: 뭘 어렴풋이야. 너 나랑 두 살인가?
3: 세 살 언니. 세
2: 살이야?
3: 세 살이 언니. 그 전축이 그 어렸을 때
0: 있었어.
3: 유치원이나 그 전에 엄마가 거의 아파트 틀어놓고 따라따라따 막 이런 노래 나올 때.
1: 그게 LP랑 다른 거예요?
3: 그보다 다 전에지. 그러니까
2: 전축이 약간 LP판도 있었고 카세트도 있었고 CD도 있었고 뭐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3: 언니,
2: 약간 종합 멀티플레이어였는데 너무 커서 문제였죠.
3: 아, 그래. 네. 이 언니 내가 보기에는 흑백 TV 봤을 거야.
2: 흑백 TV까지는 아니야.
3: 아, 흑백 TV 봤잖아요.
1: 이렇게 그 싹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가?
2: 맞아요, 전축.
3: 그 TV도 드르륵 열었죠.
1: 안테나도 이렇게 했었어요?
3: 안테나는 확실히 있었고.
0: 안테나 잡으면 더 잘 나오고.
3: 맞아.
1: 그리고 아니 이어폰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어폰도 사실은 한쪽이 꼭 안 들리거나 이런 경우들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 이거를 막 어디로 고정해가지고 각도 찾아가지고 이어폰도 각도 찾아서 듣고 이랬었거든요. 아시죠?
2: 그리고 약간 그 전선이 접지가 안 되면은 이렇게 네. 약간 일자로 들고 있어야 나오거든요.
1: 그게 정확한 각도로 네. 일자로 들고 있어야,
2: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안 나와가지고.
1: 맞아요.
2: 아니 근데 저는 블루투스는 사실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 맞아.
2: 약간 꽂자마자 나올 수 있는 이 줄 이어폰이
0: 그게 좋죠.
1: 그 매력이 있어요.
0: 요즘에는 줄 들어가는 이 구멍이 없더라고요.
1: 아예 없어?
2: 맞아. 네. 이제 없어.
1: 맞아. 그 동그란 그 구멍이 그게 또 매력적인데. 자 진짜 너무 재밌고 지금 그래서 지금 사연을 많이 거의 못 읽었는데요.
3: 네.
1: 네, 뒷부분에서 좀 읽어볼게요.
3: 네.
1: 자 저희는 3부에서 계속 만날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6: 좋아,
7: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6: 좋아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매일 이 시트콤
2: 매콤
3: 매콤
4: 매콤
3: 매콤
4: 매콤
3: 매콤 매콤 매콤 매콤
1: 매콤
3: 개그우먼 박소영 씨, 더블의 서곡인의 김규정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네. 규정 씨께서 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12시엔 주현영 2주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레터링으로 예쁘게 귀엽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4: 네, 진짜 너무 예뻐.
5: 그 저희 실장님께서
3: 회사 실장님께서
5: 네, 실장님께서 마음이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꼭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3: 스위트 네. 너무 감동이에요.
5: 아유 축하드립니다.
3: 감사드려요.
1: 축하합니다. 아,
5: 감사합니다.
1: 2주년 축하드려요.
3: 200주년까지 가자.
1: 가자. 200주년 가자.
4: 파이팅.
3: 자 그리고 또 1112님은요. 이거 또 이 문자는 우리 은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6: 네, 강재준 이은영 부부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 부부 공연도 하시던데 당연히 너무 재밌겠죠? 저 믿고 예매해도 될까요?
3: 문자에 근데 너무는 없었는데
1: 너무를 또
3: 해주셔. 그걸 네. 집었어.
1: 그냥 못 넘어가.
3: 아니 리얼 네. 토크 코미디 쇼라고 하던데 네. 이은영 강재준의 부부 싸움 와. 이게 이제 풀네임인 거죠.
6: 네, 저희가 약간 이제 개그 코너에서도 약간 싸우는 약간 그런 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3: 네. 맞아요.
6: 근데 그때마다 되게 재밌어 하셨고
3: 맞아.
6: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이제 네. 개그를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두도를 맞이해서 현재 우리가 또 이렇게 본업을 좀 해보면서 공연이 네. 요즘에 또 약간 유행이다 보니까
1: 맞아요. 네.
6: 약간 그쵸. 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둘이 한번 해보자 해서 단독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5: 재밌겠다. 재밌겠다.
1: 네. 그치.
3: 아니 이게 8월 22일이라고
6: 네 그쵸? 8월 22일이요.
3: 이때 오후 2시랑 5시에
6: 네.
3: 그냥 이날 하루만 하는 거예요?
6: 네 하루만 일단 먼저
5: 네.
4: 그리고 연장이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6: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3: 네.
6: 제가 200년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와 그치
6: 네.
4: 200년까지
6: 네. 네.
3: 응원을 가야겠어요.
4: 맞아요.
5: 갑니다.
3: 네. 실제로 이게 좀 주제가 부부 싸움인 거죠?
6: 네 계속 이제 싸우고 계속 이제 멱살 잡고 시작할 것 같아요.
3: 진짜로.
5: 아, 재밌겠다.
3: 네.
5: 네네.
3: 자, 여러분 또 우리 은영 씨의 공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6: 네.
3: 자,
6: 감사합니다.
3: 그리고 자, 그러면은 저희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2부에서 응답하라 중크크 사연 소개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수다를 많이 떠느라 좀 만나보고 갈게요.
5: 네네.
3: 자, 만화 영화에 대한 추억 사연을 많이 보내 주셨는데 우리 6348님 문자를 우리 소영 씨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6348님
3: 네.
4: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이 노래로는 세대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알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4: 하나

0: 둘, 셋, 넷. 피카츄 라이츄 바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란 비전투 토가스.
1: 제 나이 40인데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하는데 은현 씨
2: 한 분이 안 부르고 있었거든요.
3: 네. 저 이때 대학생 때여가지고.
1: 아니 한 번만 불러봐요. 그냥 언니 감으로.
3: 피카츄 라이츄 바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란 비전투 토가스.
4: 네, 리메이크 버전.
1: 리메이크 버전. 다른 느낌이네.
2: 와, 이거 봐.
5: 근데 느낌은 얼추 맞기는 했는데.
3: 이 방이 많이 덥네요.
5: 여기요. 에어컨을 아까 그종 씨가 올라가서 이걸 열었는데도 많이 덥네요, 지금. 또 우리 7189님은요. 이건 한번 불러주세요. 아주 한번 해주세요. 7189님 거는 아실 거잖아. 알지?
3: 저는 오늘 약간 괜히 온 것 같아요.
5: 아니요. 오늘 너무 좋아요. 필요한 존재셨어요.
3: 네. 알겠습니다. 자, 7189님. 60세 아줌마도 말해도 될까요? 우리 때는요. 외로워도 슬퍼도 빠밤. 나는 안 울어. 짱미 소녀 캔디가 최고였답니다.
5: 이렇게 소녀소녀 노래가 맞아. 이렇게 찐덕하게.
3: 이 노래 최고였죠.
5: 그리고 또 우리 9883님도 주디 저는 미래소년 코난이랑 은하철도 999 만화가 생각나요. 이러면 연식이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1: 비슷하네.
3: 나랑 비슷하지.
5: 네.
0: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1: 여기까지 막.
4: 네, 약간 저희 우리 위죠 약간. 네.
1: 우리 위지.
4: 위 약간 우리 위예요.
1: 메텔.
4: 약간 위 세대.
3: 그치. 위 세대인데 저도 이제 보긴 봤었어요.
1: 메텔 분장도 했었잖아요.
4: 아 진짜요?
3: 그러니까 저랑 제주도파랑 서 있으면 철이와
1: 메텔이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4: 그렇네요.
3: 네, 맞아요.
5: 여러모로도 친숙하시겠어요.
3: 네,
5: 그쵸?
3: 맞습니다.
5: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4861님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규종씨 소개해주세요.
4: 네, 또래 친구 규종규 외로울까봐 보내봅니다. 그 시절 남자들에겐 슛! 볼은 나의 친구 축구왕 슛돌이와 불꽃 슛!
5: 이거 아니에요? 네.
4: 희구왕 통키가 있었죠. 종규 같은 남자가 봐도 멋지다.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5: 아, 일단 마음 너무 감사드리는데 정작 우리 규종규 씨가 이 피구왕 통키 노래를 잘 모르시네요.
4: 제가 실은 그 약간 이런 뭐 잘 만화를 안 봤습니다. 통키나 슛돌 이런 거 잘 안 보고.
3: 그럼 뭐 봤어요?
4: 저는 약간 검정 고무신.
1: 아 그런 거 재밌지.
4: 영심이 이런 거 좋아했어요.
1: 영심이
5: 그러니까 감성이
4: 둘리 이런 거.
5: 보통 그 나이 때 남자친구들하고는 조금 그쵸? 다른 감성 어떤 더 여린 감성이 있었나
3: 그러니까.
5: 봐.
3: 그러니까. 애프인가 봐 약간 그지?
4: 맞아요.
1: 완전 애프.
3: 웬일이야. 슛돌이를 안 봤어. 나도 봤는데.
4: 그러니까 노래는 그래도 아는데.
5: 그래도 알기나 유명하니까.
3: 자축인묘 진사오미.
4: 그거 봤어요.
5: 신유술에.
3: 쥐락이 월드컵인가?
1: 쥐락이요?
4: 쥐락 펴락이요?
1: 쥐락 펴락인가요?
3: 그게 무슨 월드컵이지?
5: 슛 은영 언니랑 동년배신 분들 혹시 뭔지 아시나요?
3: 쥐락이 월드컵 맞아요.
5: 아니요 그게
4: 어떤 게요?
5: 슛 뭐였죠?
4: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잠시만요.
3: 자축인 묘진사
5: 우라기 수비대.
4: 우라기 수비대.
1: 주라기 수비대라고 한 거예요 지금?
3: 주라기 월드컵.
5: 근데 헷갈릴만 하다. 왜냐면 꾸러기랑 주라기랑 비슷해가지고 헷갈릴만 하다.
4: 그럼 그 열두 꾸러기가 다 공룡들이었던 거예요?
5: 그러면 공룡이 되는 거지.
3: 제가 헷갈렸습니다.
1: 요즘 현조가 공룡을 좋아해서.
3: 맞아요.
1: 지금
3: 현조가 공룡 러버여가지고.
4: 귀여워.
5: 공룡 막 그 어려운 이름들 막 엄청 외우고 막 하는
3: 네, 스피노사우루스,
5: 티라노,
3: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5: 아기 덕분에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맞아. 공부하게 되는 그런
3: 스테고사우루스.
5: 느낌이죠. 스테고사우루스.
3: 모르시죠? 스테고사우루스 거기 등에 이렇게 골판이 있는 공룡이 있어요. 되게 스테고사우루스.
4: 좋다 좋아.
5: 잠시만요. 지라기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네.
1: 있었어?
4: 있어요?
3: 거봐.
5: 자,
4: 영화, 만화.
5: 93년에 방영된
3: 와, 맞아! 있다니까!
5: 죄송한데 저는 N이라고 합니다.
1: 그때 우리는 6살이었어요. 1학년도 안 됐어요.
5: 저는 안 태어났습니다.
1: 그래서 저희는 죄송해요.
4: 죄송합니다.
1: 언니
3: 엄마 몸에 있었구나.
5: 저 엄마 쪽에 있었어요.
3: 그러니까
1: 저희는 6살 때여가지고 그때는 그저 기억이 없어요. 언니만 아시는 것 같아요.
3: 그게 아니라 TV가 없었지?
1: TV 흑백이 있었어요. 드르륵 이렇게 돌리는 거. 드르륵
4: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직 이거
5: 다행히도 있었네 TV가. 안테나 안 오면 퉁퉁 때리고.
3: 디즈니 만화 동산은 무조건 다 봤잖아요.
5: 무조건
3: 봤지.
5: 아이고 다행이다.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1002님은요 늘크크는 배추도사 무도사님께

0: 이건 무조건이지.
1: 그치. 또 중크크는 은비까비에게 전래동화를 배웠는데 요즘은 누구한테 배우려나? 영크크 친구들 좀 알려줘요.
0: 하셨는데. 요즘에 누구한테 배워요?
2: 진짜? 요즘에 누구한테 배우세요?
0: 흔한 남매한테 배우나? 흔한 남매?
1: 흔한 남매가
0: 어,
1: 뭐예요?
0: 어? 흔한 남. 어.
1: 아, 너튜브에서 활동하시는
0: 맞아요, 맞아요.
1: 유명한 분들이시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아, 알 것 같아.
0: 우리 SBS 출신 이렇게 개그맨들인데.
1: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아.
0: 너무 잘하고 있죠.
3: 너무 잘하고 최고잖아요. 어, 애기들한테.
1: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또 특히나 개그맨, 개그우먼 선배님들은 그 아이들한테 뭔가 이런 거 실감나게 뭔가를 해주거나
3: 맞아.
1: 이런 거 잘하죠. 굉장히 예. 능통하실 거 아니야.
0: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 애들이 막 울 것 같아요.
1: 어머, 어머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찐으로 하시는구나. 어때요?
0: 그리고 근데 현조가 제가 약간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농담이 어머, 아니라 어머. 눈을 제가 한번 이렇게 굴렸어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 엄마하고 너무 헤비해? 내가 그래서 왜 그래?
1: 헤비해?
0: 좀 약간 헤비해 하더라고요. 어, 애들,
1: 아. 어, 살짝 조금 아직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네. 너무나
3: 너무 잘 살려가지고
1: 그렇게 잘 살려서 어. 그런가
0: 그리고
1: 보다.
0: 되게 예쁘고 잘 웃고 막 이런 어. 약간 소영씨 그리고 또 현영씨 같은 어. 이모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1: 나도 어. 겪어. 아,
3: 가야겠다.
1: 가자 우리. 아니 소영 씨도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3: 아 저도 그쵸? 한창 또
1: 그래.
3: 어린이 프로그램
1: 이비땡에서
3: 예 이비땡에서 어, 어, 나라 맞아. 선생님으로 잠깐 활동을 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3: 아. 친구들 안녕.
1: 어? 아유 아, 너무 귀여워.
2: 네.
1: 귀여워. 규정 씨 확실해요.
2: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예.
3: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소영 씨는 나중에 성우도 하셔도 되겠다.
3: 아, 너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1: 너무 이게 목소리가
0: 별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3: 될 것 같아요.
1: 굉장히 좀 뭔가 인위적 약간 좀 위제감이 느껴졌죠. 네,
3: 리액션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1: 네 그래요. 또 우리 9455님은 지나가는 80년생입니다 캡틴 플래닛은 완전 늘 크크크크
3: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호우.
1: 아 여기까지 그
3: 이후로 몰라요.
0: 어, 땅 지구 이거였잖아 그죠. 아,
3: 땅 물 바람 어. 물 마음
0: 맞아 맞아
3: 다섯 가지 힘을 어.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헤이
0: 맞아.
3: 아, 아이고 아주 반지 있었잖아.
0: 아, 다 안 해 웬만해서.
3: 걸렸다.
1: 중크크.
2: 중크크 중크크.
1: 자 우리 3644님은요 우리 은영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0: 네 그 시절 놀이터는 모래바닥에 높은 정글짐 그리고 문방구 앞 뽑기 기계에서 포장도 안 된 과자 뽑아 먹고요. 이 시절을 겪고 지금 살아남았다는 건 강인하다는 아, 증거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하자고요.
1: 그때는 뭐 맞아요. 많이 뒹굴었었고
3: 맞아요.
0: 맞아. 뭐. 그리고 철봉에서 이렇게 뒤집는 애들 밑에서 100원짜리 이렇게 주워가지고 아, 그랬잖아요.
1: 와 진짜 진짜 추억이다.
0: 네 거기서 네. 그 철봉 그 밑에 가면은 네. 한 500원씩 막 주고.
1: 맞아.
0: 진짜
1: 너무 추억이다.
3: 그때 또 철봉 앞에 타이어가 어. 맨날 꽂혀 있어.
0: 그래, 맞아, 맞아, 그 맞아, 타이어 한 다섯 바퀴는 돌면은 집에 갔잖아.
3: 그치 그치 맞아 맞아.
1: 너무 추억이다. 그래. 진짜 정글짐도 하면서 그 떨어지기도 정글... 하고 구름다리도 하고
0: 맞아.
1: 하고 그랬죠.
0: 정글짐 그 가운데 쏙 빠지면 어. 밤새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1: 거기는 못 나와요.
0: 못 나와. 누가 꺼내줘야 돼.
1: 맞아 맞아. 맞아. 어.
0: 밑에서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어. 누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1: 아,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자, 강하게 커온 90년대생 특징이라는 글이 또 있는데요. 네. 자, 충분히 우리 공감할 것 같아요. 어, 네. 자, 첫 번째가 채찌삐 땡 없이 과제하고 취업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배달의 민땡 같은 거 없이 그냥 전단지 보고 배달 시켰죠.
2: 그렇죠.
1: 피자, 치킨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전단지. 책상이랑 의자 붙어 있는 일체형 책상에서 12년을 버텼다고.
0: 아, 진짜 어. 최악이었어. 저 같은 거인들은 진짜 힘들었어요.
1: 아, 진짜로.
0: 다리가 그래서 한쪽을 항상 빼놓고 있었어요.
1: 그랬겠다. 아, 그리고 계속 그랬다. 여기 닿았겠다. 그 무릎이 책상이랑 그쵸?
0: 잠깐 놀리는 거
1: 같은데. 아니 그 불편했겠다고.
0: 진짜 닿고 저는 버스도 다 닿아요.
1: 지금
0: 지금도 버스도 닿고 그리고 아유. 조금 그 좁은 화장실에 가면은 어. 사선으로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봐요.
2: 다리가 기셔 가지고.
1: 다리가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해서 다리가 워낙 기시니까는
0: 네. 맞아요.
3: 맞아 맞아.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3: 그러니까
1: 그리고 네 번째가 깨톡이나 DM 없이 문자 80자로 모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0: 맞아. 맞아, 아 옛날에 맞아. 그리고 사서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1: 맞아.
0: 사서함 아세요?
3: 음성 사서함.
0: 그래. 삐삐나 이런 거 말고 삐삐 막 이런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131인가 뭐 이런
2: 맞아요.
0: 거 눌러가지고
1: 삐해갖고
0: 친구한테 녹음 남기고
1: 그리고 그때는 뭐 알 이런 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
0: 알
1: 같은 거 주고받고 그때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도 많이 했어요.
0: 맞아.
1: 전화번호 앞에다가 뭐 몇 번만 누르면은
3: 이렇게 하면은
1: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막 이런 거

0: 표시장으로 보내고 그랬었는데 안 그랬었어요?
1: 저도 그랬어요.
2: 짱나
3: 여자들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많이 했었지.
3: 장난으로 막 해보고 누구한테.
4: 저는
0: 아, 모르시는 거예요.
4: 저는 너무 약간 저는
3: 많이 받아봤나 보다.
4: 아니요.
0: 오히려
4: 아니에요. 저는 그 이게 없었어요. 삐삐를 가지고 있다가 저기 이제 연습생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0: 핸드폰이 없었어요?
4: 없었죠. 예.
0: 진짜?
1: 그때 당시에는 다 핸드폰을
4: 많이 그거 아니 많지 않았어요. 핸드폰 자체가 보급도
0: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4: 제가 18살 때 올라왔었는데 2003년 이때니까 4년.
0: 그래요.
4: 네. 누나 왜 그렇게 보세요?
3: 아, 그래요. 학교도 아니, 혹시 서당 이런 데 다녔어요?
4: 예?
0: 혹시 참학동이었던 거예요?
4: 누나 소학교.
0: 아, 소학교.
3: 아니요. 할아버지가 가르쳤어요.
0: 자, 아무튼 제대로 우리는 강하게 강인하게 자랐다.
4: 맞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0: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사연은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꽁트 사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주주님들의 일상을 시트콤으로 바꿔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시뻘건 여름밤 님께서 벌써부터 매콤하다.
3: 자, 시트콤 그래서 네. 매콤?
0: 그럼 매
3: 나 이제 알았어.
0: 매일이 시트콤 매콤 해가지고 네. 시트콤이에요. 근데 매콤하다 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3: 진짜로 이 얘기 네. 왜 안 해줬어? 아까 그러니까, 앨범에서
1: 아직 모자라다고 많이 얘기했어.
3: 너무 궁금한 거 아니야?
1: 저도 제대로는 지금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네.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적 저는 찬란한 젊은 시절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름밤을 핑계삼아 친구들을 만나러 집을 나섰죠.
5: 어메 술이 밥이냐. 맨날 밥 마시면 금방 골병 된다께. 은영아 적당히요. 늦지 말고 얼른 들어오니라잉.
6: 아 알았어 할아버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얼른 주무셔.
0: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빨리 들어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한강에서 술 마실 생각에 엄청 설렜거든요. 이번 역은 자양 뚝섬 한강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자양 뚝섬 한강 park. The doors on your right.
6: 어, 이 밤 공기 너무 좋다. 아우, 야, 소영이 규정규 잘생겼어.
1: 아, 정말 그러니까 여름밤에 한강 어, 너무 느낌 있다. 느낌 있어.
5: 그럼 일단 치킨 콜 반반으로 시킨다. 그리고 은영이 너는 또 피자 있어야지.
6: 아유, 당연하지. 알잘딱갈센 알잘딱갈센 아하야 야 하와이안으로 시켜달라고.
0: 그 시절 저는 특이하게 피맥도 아니고 피쏘 피자에 소주 먹는 걸 즐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녁은 안 먹고 안주 겸 피자를 시켜서 신나게 음주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탓인지
5: 은영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내 손가락 봐봐 이거 몇 개야 봐봐 이거 몇 개야
6: 야 규정이 나를 뭘로 먹어. 야 누가 봐도 야 네 개잖아.
1: 야야야 얘 갔다 갔어. 이제 얼른 정리하고 집에 가자.
6: 아이 뭐래 나 멀쩡하거든. 나 더 마실 수 있어. 야 다 오비가냐 가지마. 돗자리 잡지마. 근데 나 지금 속이 좀 이상한 것 같은 어떻게
1: 야 이게 뭐야. 야 은영아 너 괜찮아? 어머 이 시뻘건 이거 다 피야?
5: 지금 은영이 피 토한 거야? 어머, 야 이은영 너 괜찮아?
1: 야 규정규 뭐해 당장 119 불러. 어머. 119 아, 우리 은영이 죽으면 어떡해. 은영아
0: 그렇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병원에 도착해서 겨우 정신을 차렸고
4: 혹시 오늘 저녁으로 뭐 드셨습니까?
6: 저 피자요.
4: 그러면 혹시 같이 드신 게 있나요?
6: 아니요 저 피자에 소주만. 잠깐만 제가 요즘 매운 거에 꽂혀가지고 핫소스를.
4: 핫소스는 어느 정도 섭취하셨습니까?
6: 아 그게 뭐 얼마 안 먹었는데 한 반통 정도?
0: 그랬습니다. 그날 그 붉은색의 정체는 제가 피자와 함께 섭취한 핫소스였고요. 그 시절 제가 또 한창 매운 거에 꽂혀있어서 피자를 한 판 먹을 때 핫소스를 반 통씩 먹었거든요. 그래도 그 뒤로 진짜 정신 차리고 특별한 날 이외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네, 시뻘건 여름밤님의 사연이었고요. 네. 일단 이분께 구독

0: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무슨 구두?
0: 아, 모르겠어요. 무슨 구두? 아니 이분이 또 덧붙여주신 게 119분들을 네. 비롯해서 저 때문에 놀란 친구들한테 다시금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또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은영 씨는 네. 육아하다 보면 네네. 이렇게 뭔가 좀 밤에 탈출해서 술 한잔 하고 싶어지는 날 뭐 이럴 때도 있을 텐데.
1: 아 근데 이제 맥주 한잔을 많이 하죠. 육퇴를 하고 아기를 재우고.
0: 아 평소에 그래도 종종 아, 네. 하시는구나.
1: 네 맥주를 딱 한잔 착 이렇게 하면은 너무 네. 좋죠.
0: 혹시 퇴에 안주 있어요? 제일 힘들었던 날.
1: 제일 힘들었던 날은 오히려 이제 안주가 안 땡겨요.
0: 아 진짜
1: 안 땡기고 약간 올리브 같은 거나
0: 아, 깔끔하게
1: 네 김치 같은 거
0: 김치 맥주
1: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네. 제가 진짜 한 20살 때 어르신들이 네. 약간 막걸리에 김치 드시잖아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2: 아, 그 맛이 또 있어요?
1: 그 맛이 있어요. 이게 안주도 안 들어가는 그 입안에 깔깔함이 있는데 술은 먹어야겠고 뭔가 이거 풀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주를 김치나 약간 짭짤한 거 그냥 아주 조금 소량의 그런 안주만 먹는 거죠.
2: 젓갈이나 뭐 김 약간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0: 김치 중에서도 막걸리랑 뭐가 잘 어울려요? 어떤 김치가 잘 어울리나요?
1: 김치는 다
0: 술이랑 먹을 때.
1: 약간 그래도 약간 아삭아삭해야 되니까 총각김치 이런 게 맛있지.
0: 맛있겠다. 안주로 총각김치 너무 괜찮다.
3: 그러니까.
1: 어저께 어머니께서 매실장아찌를 또 보내주셨는데.
2: 맛있겠다.
1: 그 매실장아찌 달달하게 해가지고 딱 맥주를 한 잔 먹고 아니면 저는 요즘에 하이볼에 좀 빠져가지고
0: 하이볼.
1: 집에 좀 위스키가 많아요. 재순 오빠가 이렇게 위스키 돼지여가지고
0: 아 위지구나.
3: 위대보단 위지가 귀엽다.
1: 위지 귀엽다.
0: 위지맨.
1: 그 약간 그 미국 초등학생 이름 같기도 하고.
0: 위스키 댄스.
3: 그니까.
0: 맞아요. 이렇게 육아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풀어줘야지 육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0: 네. 이게 건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매콤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6: 네.
5: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해준 우리 은영 씨 어떠셨어요?
7: 네. 아, 너무 감사하고 약간 저희 또 책을 냈는데 이렇게 소개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제가 처음 왔는데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영이를 제가 만삭 전, 그러니까 그 출산 전에 한번 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5: 그러니까
7: 규정 씨도 언제 한번 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5: 맞아요.
7: 제작진 분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5: 그쵸? 맞아.
6: 그렇지. 따뜻해.
7: 뭐 얘기할 때마다 계속 한복 웃음을 주니까 너무 착한 거야. 그쵸, 사람들이.
5: 그쵸. 언니가... 아니 근데 언니가 너무 재밌으니까. 맞아요. 은영 씨가. 너무 행복하다.
6: 그러니까.
5: 네. 그러면은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7: 네. 아, 집에 안 갈래요.
5: 아, 또 와요. 또 와.
6: 또 와야 되잖아.
5: 또 와.
8: 진짜.
5: 또 한 번 더 와.
7: 알겠어요.
5: 약간 뜨뜻 미지근하긴 했지만은
6: 네, 잡아올게요.
5: 그래 잡아와요. 꼭 잡아서 잡아올게. 와줘요. 알겠죠?
7: 너무 감사하죠. 전 불러주시면. 네,
5: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영 씨 다음에 꼭 만나요. 안녕.
7: 안녕.

0: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포크밸리.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1: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0: Don't worry, be 하겐.
1: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0: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3: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2: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3: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외출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기온이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폭염으로 어지럼증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힘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체온 조절엔 냉각이 효과적인데요.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이스팩과 냉각조끼도 도움이 됩니다. 활동 중 틈틈이 시원한 물 또는 이온 음료를 섭취하며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체온 조절에 약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김효진님이 방학한 조카를 데리고 워터파크에 다녀왔다는데요. 거기서 천년의 이상형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카가 갑자기 효진님을 향해 엄마! 라고 외치는 바람에 결국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이상형을 떠나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윤희숙님의 딸 A씨가 발레 첫 수업을 다녀온 뒤 집안 곳곳을 발레복 차림으로 누비며 턴을 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희숙님은 우리 딸은 뭘 하나 꾸준히 하는 꼴을 못 봤다. 저렇게 유난 떨면 얼마 안 가고 더 빨리 포기하더라 라며 이번 발레는 딱 2주 정도 갈 것이라는 냉철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낮잠을 자던 3521님이 아들의 우렁찬 함성에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대학생 아들 B씨가 펄쩍펄쩍 뛰며 환호하고 있었다는데요. 확인 결과 2학기 수강 신청을 한 번에 올 클리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521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쁜 건지 감도 안 온다며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낮잠을 자러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2132님이 부서 이동 후 처음으로 새 팀원들과 치맥 회식을 했다는데요. 놀랍게도 새 팀엔 닭다리파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2132님은 눈치 한번 안 보고 닭다리를 독식하는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는 소식입니다.

별단위에 이어서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요즘 방학을 맞아서 12시엔을 들어주는 어린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지금 방학이라 집에서 또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주주님들 있나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요, 부모님 폰 빌려서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모든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선물도 있습니다. 8월 1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임상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객지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가끔 들었는데 요즘엔 12시만 되면 무조건 12시엔 주현영 듣습니다. 주디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항상 듣기 좋아요. 주디도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성비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12시에 만나요. 또 우리 강민구님께서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하면서 12시엔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퀴즈 맞춰서 고추냉이 세트 선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인들과 나눔도 했답니다. 주현영 짱!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저희가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 찾아보니까 우리 민구님이 작년 5월에 오셨고요. 거의 1년 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가족 나들이도 오랜만이고 12시엔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오늘같이 가족 나들이 하는 너무 좋은 날에 제가 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푸짐하게 보내드려가지고 아직까지도 나무지게 드시고 계신다는 게 참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민구님 1년 만에 찾아와 주셨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놀러와 주셔야 돼요. 또 우리 6820님도 안녕하세요 주디님. 저는 의정부에 사는 서주완입니다. 고성 할머니집에서 5밤 자고 올라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지금 저는 까맣게 타다 못해 코끝에 하얀 껍질까지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따 5시에 농구학원 가는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돼요. 엄마가 신청곡 보내래요. 지디의 홈스위트홈 신청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너무 귀여운 주주님이시다. 나중에는 우리 어린이 주주님들하고도 전화 연결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전화 연결이 소통이 가능한 친구로 해서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이제 코끝에 이거 하얀 껍질? 이게 성인이 되면은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보통은 아이고 너 많이 탔나 보다 코끝에 다 벗겨졌네 할 텐데 어린 친구들은 야 그 뭐 코딱지냐 하면서 떼라고 떼나온다고 코에 이렇게 놀릴 거거든. 아 그렇다고 그 억지로 뺏기면 안 돼요. 연고 잘 발라주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우리 6820님의 어머니께서 신청해 주신 GD의 홈스윗홈 듣고요.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홈 듣고 오셨고요. 우리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의 문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우리 5708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민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 고백을 안 받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미 민서 양이 고백을 한번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그거를 안 받아준 거구나. 그 친구가 아직 그냥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서 양이 얼마나 귀엽고 매력 있는 친구인지 그 매력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 친구만 손낸 거야. 우리 너무 귀엽고 매력 있는 민서 양을 여자친구로서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이 친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보는 눈이 없는 센스가 없는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잘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민서 양은 더 멋진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이라해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초등 1학년 여름이입니다. 방과 후 수업하고 점심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언니 목소리 너무 이뻐요. 방학 동안 자주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방과 후 수업하느라고 또 우리 라해 양도 고생 많았, 여름이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라해님이 이제 어머님. 어머님 성함이겠다. 근데 우리 어머님 성함도 그렇고 우리 여름이 양도 그렇고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방학 때 자주 만나요. 또 우리 8544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초사 박호승입니다. 방학이라 할 게 없어요. 심심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방학 즐겁게 보낼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호승 친구 라디오 들으면서 이런저런 진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 야 저 사람 좋겠다 하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 우리 같이 나눠보아요. 호승 군. 또 우리 0789님은요. 저는 초6 girls입니다. Girls? 오, 이번 방학에 처음으로 볼링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볼링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150 이상은 기본 200도 나온답니다. 볼링 시작하고 부모님이랑 볼링장도 같이 다니게 돼서 아주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게 볼링이 150 이상이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150 이상이면 취미로 꾸준히 즐기는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80점이 되면 동호회 에이스급인 거고 이제 200점 이상이 가면 상위권 실력인데 와 이거 200까지도 나온다는 게 와 대단한 걸스인데요. 심지어 걸스면 이제 걸들인 거잖아. 근데 초유 걸스래 걸스. 아, 아무튼 멋진 걸스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연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8: 어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유 그 뭐셔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9: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7: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10: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0: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7: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0: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1: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7: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0: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8: 입력해주세요.
9: 12시에 주연영 좋아요.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문자 소개된 우리 학생 어린이 주주님들께는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쿠폰 꼭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하츠투하츠의 루드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용.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썬팅할 땐 어디?
6: 썬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썬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썬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6: 어버브 썬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0: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쇼!
1: 커트 쇼!
0: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찾아오는 컬투쇼 대한민국 1등 라디오.
2: 아하, 1등.
0: 예, 압도적 1등 라디오 컬투쇼의 대표 DJ 저 김태균과 함께 오늘 금요일 저의 파트너는 바로
2: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희입니다.
0: 야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정해진 룰 때문에 금요일날은 원래 보는 라디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맞아요. 근데
0: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2: 네.
0: 예,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보는 라디오를 제공하는데
2: 그렇습니다.
0: 보는 라디오를 한다고 해놨더니 승윤이가 샵을 들렸다 왔네요. 네.
2: 아, 예, 제가 평소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아, 그냥 뭐 선글라스에 모자 이거, 쓰고 그냥 보는데
0: 그랬는데
2: 오늘은 이제 풀 헤매를 하고 왔어요.
0: 예, 의상같이 해갖고만. 야, 이거 아깝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DJ만 하는 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예, 제가 뭐 약간 선물 같은 거 준비했습니다. 좀만 이제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오늘 어마어마하게 아주 덥습니다. 요즘
2: 아유,
0: 계속
2: 덥습니다.
0: 더워요. 미쳐요. 거의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2: 그렇죠.
0: 진짜 외출하면 정수리가 막 이글이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여름 더위 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살짝 아주 살짝 더위가 쑥 오르든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2: 기대가 되는데 자, 어제 오늘 서울의 최고 온도가 39도. 야, 주말에는 그래도 35도 36도로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아, 그래도 더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죠.
0: 그리고 네. 어저께 밤에 31도야. 그러니까 내가 회식을 끝나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집에 좀 선선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31도가
2: 31도인데.
0: 그런 거야. 야, 미친 거죠. 야,
2: 좋습니다.
0: 자, 뇌가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시점은 이미 체내 수분이 1에서 2%가 손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갈증을 느꼈을 때 이미 경미한 탈수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나 운동 중에는 20분마다 종이컵 한 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기는 시원하죠, 그죠?
2: 아주 좋아요.
0: 그래도 혹시나 물이 마르신 목이 마르신 분들은 바깥에 방송물이 있으니까 정수기 이거 따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2: 예, 예.
0: 예, 방송물 좀 물이 달라요. 맛있어요.
2: 그 연예인들 먹는 물 뭐 그런 거죠.
0: 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압도적 컬투쇼 청취율 3분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이걸 그냥 매일매일 축제 같은 기분인데 이걸 그냥 오늘 지나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샵을 들려온 우리 위너의 강승윤에게 노래 한 곡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2: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리고 오늘 첫 곡은
2: 1인데
0: 승윤이의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2: 네!
0: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1등 했어. 정치율 1등 해버렸어. 1등 했어. 자, 승윤이의 라이브 듣겠습니다. 본능적으로!
2: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컬투쇼 축하해 할까요? 하나, 둘, 셋!

0: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아, 이렇게 샵에 들렸다 온 날 꼭 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1: 와, 언제 들어도 좋아요. 승윤이의 노래는 아, 본능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 아유, 고맙습니다.
1: 아우,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어 지금.
2: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정엄지 씨께서
3: 승윤님 오늘 너무 멋있는데 아이돌 해도 되겠어요?
2: 아유, 가찬이세요. 아유, 무슨 아이돌이에요 뭐. 예. 아유, 참. 예.
1: 백문희 씨.
3: 위너의 리더 강승윤을 보유한 컬트쇼 복지 최고다.
1: 아이고. 위너의 리더, 리더.
2: 리다. 네, 리다.
1: 백문희 씨, 연세가 네.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2: 자, 오인혜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깡디는 퇴폐미가 있어요.
1: 그치.
2: 저렇게 긴팔 긴바지 입고 얌전히 노래만 부르는데 너무 섹시해요. 아유, 이걸 제 입으로 읽어버렸네요.
1: 이야, 좋네요. 네. 멋있다. 진정한 그 멋쟁이들은 여름에도 이제 긴팔을 입는 분들이 있죠.
2: 아유, 그럼요. 아유, 뭐 또 실내 들어오면 또 네. 춥고 그럴 수 있으니까.
1: 여기가 좀 시원하니까 네. 더.
2: 냉방병에 또 조심해야죠. 네. 자, 2부에는요.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 있습니다. 균디랑 저랑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아,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방송국 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오늘은요.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라 24시간 열려 있는 그곳 편의점 인기 상품들이 하나씩 적립됩니다.
1: 완전.
2: 아, 신청은 문자로만 받아요, 여러분. 고릴라는 예. 안 받아요.
1: 뭐 음치, 뭐 박치 상관없습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띵동댕을 쳐드릴 테니까
2: 아, 그럼
1: 참여하세요. 샤벨07로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음흠. 당신들과 깡디와 균디랑 노래를 이어보고 싶어요. 문자 보내세요. 놀면 뭐예요, 그죠? 예.
2: 자,
1: 1번은요 우리 쏟아는 소리 질러 여러분 문자 소개하는 코너로 할 텐데 자 땡땡을 채워보는 문자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호. 나는 땡땡이 없다. 아, 자, 뭐 없는 게 있잖아요.
2: 야, 나는 뭐 없는 게 있잖아. 예, 그렇죠.
1: 난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2: 뭐 이게 없어. 뭐 땡땡에 들어갈 글자 수는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는 뭐 머리털이 없다. 아, 뭐 나는 뭐 여자친구가 없다. 나는 통장 잔고가 없다. 나는 뭐 에어컨이 없다. 뭐 에어컨이 없다. 자, 없는 게 뭐 하나쯤 있을 수 있습니다.
1: 나는 허리가 없어요.
2: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예. 뭐 자, 없는 것만 딸랑 적어서 보내시면 소개

0: 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사연이랑 같이 보내주셔야 방송될 확률이 업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뭐 허리가 없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0: 엉덩이가 없어요.
1: 엉덩이가 뭐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50원, 100원, 150원 무료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정신차려 집중 정치차. 깡대한테 집중
0: Focus on me. 자, 가겠습니다. 샵의 1077
1: 50원
0: 긴 문자는
2: 100원
0: 합쳐서 잘했어.
1: 자, 난 땡땡이 잘했어. 없어요. 소개가 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선물이 있겠죠.
0: 그렇습니다.
1: 내일이면 뭐예요? 주말입니다. 위켄드, Saturday. 주말에는 이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1: 야, 이게 또 일요일 날.
0: 예.
1: 야, 일요일 날은 내가 뭔 요리사? 짜응잉. 짜빵행 열봉다리를 드립니다. 네, 착불로요.
0: 네, 착불입니다. 네, 착불이에요.
1: 열봉다리 이거 그냥 열봉다리? 가족끼리 이거 다 한 번에 다 끓여 먹어야 돼 이거는 그냥.
0: 착불로.
1: 소고기 그냥 사다가 그냥 쭉쭉 썰어갖고 구워갖고 그 위에 얹어서.
0: 아이고,
1: 예. 예.
0: 파김치.
1: 야. 체크살로다가 그냥 게. 아. 맛있겠다. 자, 아, 광고 듣고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마구마구 가열차게 문자 보내십시오. 쇼다는 소리 질러 놓을게요. 광고요. Here we go.
3: 글래요.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하면 다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받으면 네. 짜파게 땡 열봉다리를 차풀로 쏩니다. 이야!
1: 너무 좋다. 자, 16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방향감각이 없다. 저는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여행가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난 휴가 때도 해수욕장에서 아내가 편의점에서 물 좀 사와 했는데 10분 뒤 엉뚱한 민박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인생을 잃었어.
0: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1: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아이 참.
0: 야, 근데 갔던 길을 못 찾는 사람 진짜 많아. 길치. 왔던 길 못 찾는 네, 사람.
1: 방향감각.
0: 분명히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오른쪽으로 아주 고민도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0: 예, 그런 방향감각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걷는 것도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1: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열풍 착불이고요.
0: 자, 여자분이네요. 0818. 08. 뭐가 없나요, 이분은?
2: 저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승윤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0: 양심이 없네, 지금은 짜리 0818님 진짜.
1: 아, 양심이 없구만.
0: 예. 지금 승윤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어머, 여기 지금 예 뭐. 양심이 없는 사람 많네 여기.
1: 양심 없는 사람 많네. 자, 32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전 모발이 없어요.
0: 아하.
1: 탈모가 일찍 와서 15년째 밀고 다니는 중.
0: 아이구야.
1: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했어. 그냥 몸에 털의 끼가 없어요.
0: 아이구야.
1: 아이고. 아 이건 너무 TMI인 것 같은데.
0: 온 몸에 털이 없네.
1: 온 몸에 털이 없으시네.
0: 아, 애기네 애기. 애기. 애기네요.
1: 애기시네.
0: 아유 귀엽겠다.
1: 삼들둘둘님 아유 귀여워. 네, 열풍 보내드릴게요.
0: 자, 7564님.
2: 연락이 없어요. 저는 소개팅 난과 사진 교환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1: 어떻게
0: 사진 교환을 함부로 왜 했어?
1: 아!
0: 섣불리 하지 말았어야지.
1: 사진 교환 때문인가요?
0: 그래도 사진을 조금 이렇게 보정한 걸 보내지 않았을까요?
1: 그렇죠. 보통 그렇죠.
0: 그런데 또 연락이 없어요.
1: 아이고 어떡해.
0: 짜파게 땡만 먹어요.
1: 자, 838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휴가가 없어요.
0: 아, 힘들어.
1: 보육교사의 현실. 슬프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어린이집에서 동요를 들으며 신나게 보내고 있어요. 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출근한 선생님들도 모두 힘내세요.
0: 네, 아이고, 지금 휴가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8382님. 저도 휴가가 없어요.
1: 네, 저도 없어요.
0: 예.
1: 어디 좀 가고 싶어요.
0: 이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 저희 방송을 들어주는 게 휴가라고 생각하지요.
1: 아이고.
0: 짜파게 땡 열봉다리 드립니다.
1: 네, 먹고 힘내시고요.
0: 1961. 나는 아기 씨가 없어요. 6개월 전 와이프와 합의 후 수술을 했습니다. 묶으셨구나. 수술 이후 제 별명은 공포탄. 씨 없는 수박이 됐어. 정관 예우를 받으셨구나.
1: 정관 예우를.
0: 예, 정관 예우를 받으셨어요.
1: 예. 예우를 또 받으셨구나.
0: 예, 예. 짜파게 땡 드릴게요.
1: 예, 먹고 힘내세요. 자, 121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겐 여자분이시군요.
2: 저에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개똥 같은 남편과 삽니다.
0: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개똥 같은 남편과 살. 야, 남편이 개똥처럼 생겼나 봐.
1: 이렇게 개똥과 닮으신.
0: 개똥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거 개똥처럼 이렇게.
1: 조금 길쭉하게 생기셨나.
0: 자,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시니까요.
1: 예, 뭐 그러니까요.
0: 예,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예. 자, 방수현 씨.
2: 저는 곁털이 없어요. 진정 엄마한테 너무 좋은 유전자를 받았죠.
0: 와, 그거 진짜 좋다. 제모할 필요가 없잖아.
2: 팔이랑 다리는 여느 여성들처럼 털은 있어요. 그렇다고 곁땀이 곁터파크도 아니고 코 밑에서만 땀이 조금씩 나서 손수건으로 계속 꾹꾹꾹 눌러주면 돼요.
1: 이 뭐지? 자랑인 듯 자랑 아닌.
0: 여기서만 땀이 나나 봐. 여기서.
1: 여기 근데 좀 힘든데. 여기 인중에 많이 땀 닦으면.
0: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여기도 긴장하면 좀 나는 데인데 여기가.
1: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0: 방소연 씨는 곁땀이 안 난답니다. 축하드리면서.
1: 부럽당.
0: 털도 없고.
1: 부럽당. 자, 구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난
1: 휴지가 없어.

0: 봐요.
1: 네?
0: 배 아파서 공용 화장실 왔는데 휴지가 없어요.
1: 어, 이건 컬투쇼 제일 잘하는 짓인데.
2: 어, 이거 어디야?
1: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제가 휴지
2: 네.
1: 보내드릴게요.
2: 네, 어딘지 아, 보내세요.
1: 그 근처에 계신 쇼다는데 네, 듣고 네, 있다가 네. 구하나 씨한테 갈 수 있어요? 네,
2: 그럼요, 그럼요.
1: 아, 어, 구하나 씨 지금 휴지 구하나?
2: 어, 어떻게?
1: 휴지 구하나? 휴지 구. 휴지 구하면은 지금 구하나 씨 어디 계신지 네. 정확히 그 위치 화장실 위치 네. 어느 동네에 어떤 건물 안에 있는 몇 번째 칸의 화장실이냐 네,
2: 그거 보내주시면은 네,
1: 정확히 우리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네. 진짜로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하자.
2: 네, 저희가 전국에 계신 지금 우리 콜투쇼 쇼라운드들이 네, 다 듣고 네. 있습니다.
1: 자, 구하나 씨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세요. 구하나 씨 네. 구하나 씨 구하나 씨
2: 구하나 씨
1: 자 문자 빨리 보내주세요. 어디 화장실 구체적인 위치 노래 듣고 올 동안 구하나 씨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2: 네, 구하나 씨 문자 기다리면서 에이핑크의 일도 없어 듣겠습니다. I'm so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

0: 난 일만 있어. 매일 일만 있어.
1: 일만 있어.
0: 와우.
2: 와우.
3: 자, 바게땡 열봉다리 이제 받을 분들 또 추가로 소개합니다.
2: 아, 이분은 그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장석진님이 보내주셨는데
4: 구하나 똥꼬 구하기.
3: 구하나 씨 문자 주세요.
2: 문자 주세요, 구하나 씨.
3: 진짜 보내드릴게 휴지.
2: 네, 휴지 보내드릴게요.
3: 9119님 구하나 씨를 구 하나 하나 구로 들어서 제가 당첨된 줄 알았어요. 구 하나 하나 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 구 하나 하나 구님께서. 아, 좋네. 재밌다, 재밌다.
3: 구하나 나왔다.
2: 왔다. 구하나 씨가 아, 청소하는 분이 오셨어요. 기적처럼 받아서 해결하고 나왔어요.
3: 아,

0: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1: 아니다, 이게 우리가 보내야지.
0: 그때 보내신 분 중에 급동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휴지가 네. 없어서 지금 곤란하신 분들 문자
1: 연락
0: 주세요.
1: 연락 주세요. 네.
0: 자, 0265님. 전 이름이 서용이에요. 서용. 성은 엄씨요. 그래서 엄서용. 그냥 이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 엄서용. 엄서용. 아 귀엽다 이름. 네. 아 이것도.
1: 엄서용.
0: 예, 자 아빠 개땡 드릴게요.
1: 예, 드릴게요. 자 36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회식을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0: 아하.
1: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했는데 실수하지 않았겠죠.
0: 아 무섭죠 이러면 다음날.
1: 아 근데 아침에 분위기가 좋지 않던데 도대체 전 뭘 했을까요?
0: 아,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요.
1: 네, 적당히 드셨어야죠.
0: 필름이 끊기셨군요. 아, 예 무섭습니다. 그러면
1: 안 돼요.
0: 자 일단 드릴게요. 이거 한 봉다리씩 드리면서 혹시 제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있었나요? 좋은데.
0: 155 하나님. 저는 싸가지가 없어요. 선풍기나 해요. 그는 내 쪽으로 하고 추우면 그냥 꺼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니, 너무 싸가지 없다.
1: 아, 예. 이게 너무하다.
0: 네, 그는 내 쪽으로 하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가는 건데.
1: 예, 돌아가면서 해야지. 예. 아 안 들어 안 들어. 이건 안 들어. 자 8108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뼈가 없어요.
0: 뼈가 없어?
1: 살에 파묻혀서 뼈가 안 만져집니다.
0: 아하.
1: 뼈는 언제 쳐줄 수 있을까요?
0: 아이고, 살을 좀 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짜파게티 못 드겠네요.
1: 예. 짜파게땡 드시면은 예, 예, 예. 덧지니까.
0: 예예. 예. 생각해서 안 드린 거니까. 예, 예, 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뼈를 꼭 찾길 바라고요.
0: 저, 익명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엄마가 없어요. 엄마 금목걸이 팔아서 주식을 했는데. 엄마가 오늘 당장 호적에서 저를 파버린대요.
1: 어떡해.
0: 오늘부터 자식 없는 셈치고 사신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저 용서해줘요.
1: 아니 이거 엄마 금목걸이 팔아서 주식하면 어떡해.
0: 아 그 어떻게 어떻게 아, 금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아, 주식은 떨어지고 뭐 아유 어떻게 되냐. 아, 안타깝네요. 뭐,
1: 안타깝습니다.
0: 그래서 예. 이름으로도 자기 이름으로도 못 보내.
1: 못 보내고 익명으로 보낸 거야 지금.
0: 예, 엄마가 알아볼까봐.
1: 아이고.
0: 예.
1: 요거라도 드시고.
0: 예, 열기 끼니는 챙길 수 있겠네요.
1: 예, 그러니까요. 예. 자,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2: 저는 앞니빨이 두 개나 없어요.
0: 예?
2: 어제 친구들과 폭탄 좀 마시고 취기에 날뛰다가 아스팔트 바닥과 진한 키스를 했다.
0: 아이고야.
2: 앞니빨이 나가서 지금 치과 대기 중이라 합니다.
1: 연구 없다.
2: 아, 따로 없네요. 야.
1: 아, 아 이거, 술 조심하세요.
0: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드셨어. 아, 근데 지금 앞니를 좀 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임플란트나 그렇죠. 뭘로 끼시던가 뭘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가 정말 궁금한데 그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1: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0: 뭐, 네. 얼굴 전체가 안 나오게 찍으면 찍을 수 있잖아요.
1: 따로 뭔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0: 그렇지 그렇지. 네. 일단은 짜파게티를 보내드릴게요.
1: 네, 보내드리고요.
0: 적당히 드시고요.
1: 네.
0: 0841 하나님. 저는 밥이 없어요. 점심 먹으려고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는데 밥통을 열어보니 밥이 없어.
1: 아 이거 되게 곤란하다.
0: 이럴 때 있어. 이럴 때.
1: 아 이럴 때 있지. 이럴 때 있지.
0: 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즉석밥을 이제 구비를 해놔야.
1: 해놔야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즉석밥이 그렇게 진짜 잘 지은 밥이래요.
1: 아 근데 진짜
0: 연구하고
1: 맛있어요.
0: 연구해서 만든 밥이라 진짜 잘 지은 밥.
1: 그렇죠. 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만든 건데.
0: 라면도 라면 연구원들이 그러는데 거기 설명대로 제발 끓여 먹으래요. 그게 제일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노래 듣는 거 보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나 봐요.
0: 예, 예. 다행입니다. 구하나 씨가 휴지를 구하고 처리하고 나왔다니 마음이 안도가 되네요. 예,
1: 어떻게 구하나 했는데.
0: 자, 2부 행번행전 노래 이어부르기로 갑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1: 시작하세요.
3: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만든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편의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29만 7천원짜리 새땡이를 돌리고 나면 돌리고 잡고 호도록 패고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언젠가는 나오겠지. 1,2,3,4,5,6,7,8 행운의 번호가 나오면 아 알랜덤으로 전화해서 미션까지 클리어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고 아 편의점 상품권을 오늘은 받게 되는데 아 또랑 치고 가지 자꾸 뒤적고 매부적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좀던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자 오늘은 행번 행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에디션.
2: 스페셜 에디션.
1: 이렇게 더운 날 마음껏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길거리 가다 아우 더워 하면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곳.
2: 그렇죠.
1: 어두운 밤길 위험하잖아요. 으슥하잖아요. 외롭잖아요. 스산하잖아요. 그럴 때 편의점에 싹 들어가면 뭔가 안도가 되는 그 그렇죠, 느낌. 그렇죠. 행번 행전 특집 편의점을 털어라. 자 오늘은 편의점 선물 누적해서 드리는 건데요.
2: 그렇습니다.
1: 참여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 문놈들 마음대로 한 번을 뽑아서 전화를 걸어서 노래를 불러버릴 겁니다.
2: 네.
1: 자 가사와 멜로디를 정확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방송 문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2: 아니.
1: 자 노래를 마치면 편의점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빠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3: 빠밤
1: 선물 보장
3: 빠밤
1: 안 한 사람도 있어 선물 보장
3: 빠밤
1: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익명 보장.
2: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편의점 선물이 적립이 됩니다. 최대 적립 선물은 10개까지고요.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중 모두 선물 3개. 7명이 성공하면 전부 선물 7개. 10명이 성공하면 선물 10개.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1: 왜? 실패했으니까.
2: 실패했으니까.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3: 빠밤.
2: 지금 도전하세요.
3: 빠밤.
2: 아, 전화기를 받으면 이제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

0: 듣고 노래를 잘 몰라도 그냥 뭐든 일단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1: 빠밤.
0: 지금 연습하세요.
1: 빠밤.
2: 지금 도전하세요.
1: 빠밤.
3: 나이스.
4: 아, 좋아.
2: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0: 네? 자. 줄 수 있는 게
1: 이 노래밖에 없다.
0: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이렇게 하면 편의점 상품이 하나가 딱 정립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0: 어렵지
2: 지금이라도
0: 않아요.
2: 늦지 않았으니까 노래 이어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번입니다.
0: 네, 77번이고요.
2: 자, 바로 시작합니다.
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자, 첫 번째 편의점 선물은요. 편의점의 터득대감 참치마요 삼각김밥부터 우와. 시작합니다. 자, 돌려주세요.
0: 돌려주세요. 몇 번? 첫 번호는 0번이 나왔습니다.
2: The first number is the number zero.
0: Zero.
2: Zero.
0: Zero.
2: Zero.
0: 어, 근데 제로인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2: Number zero.
0: 자, 0번인 분께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2: 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Jag bara,
1: 아니, 음은 비슷한데 근데 뒤에 가사를 정확히 맞추셔야죠.
2: 그 뒤에 부분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1: 가사는 네 글자예요.
2: 네 글자입니다. 윌리 윌리 윌리 윌리
0: 사랑합니다.
2: 죄송합니다.
0: 널 좋아해.
2: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윌리 윌리 윌리 윌리.
1: 아, 끊었대. 아, 끊었어.
2: 열심히 노래했는데 아유.
1: 다른 영번으로 갑니다.
2: 다른 영번으로 가겠습니다.
1: 고음이죠. 자, 다른 영문으로. 아, 행운을 놓치셨네.
2: 아, 그러니까. 아, 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1: 모를 수 있어요. 네. 참치마요 삼각김밥.
2: 참치마요 삼각김밥에 걸려 있습니다. 자, 받으시나?
1: 맛있으니까.
2: 뭐야?
1: 자, 여보세요. 라디오를 잠깐 네, 꺼주시고요. 갑니다.
2: 자, 가겠습니다. 윌리 윌리 윌리 윌리 내 맘에 밀어줘 와 윌리 윌리 윌리 윌리
0: 널 좋아해
1: 그렇지 삼각김밥 정리 자, 두 번째 빈섬 선물은요 참치마요 삼각김밥 누적됐고 계속해서 삼각김밥과 세트 아주 세트 둘이 어울려 댕기는 바로 빅뚜껑 컵라면까지 얹어갑니다
2: 이야 자 가겠습니다 몇 번 9번
1: 같은 번호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9번입니다. 넘버 나인. 9번 비둘기 넘버.
3: 나 좋아 먹어야지.
2: 세컨드 넘버 이즈 넘버 나인.
0: 그 사랑해라는 그 말.
2: 너
0: 없이 난 그 다음 날 내겐 다 처음이라서 참고 왔죠
2: 전화를 빨리 받아.
0: 여보세요.

0: 소녀가 생각이
1: 아니야 아니야 생각이 나면 안 돼.
2: 생각이 아니야 생각이 아니야.
3: 오늘따라 왜 이렇게
1: 그 소녀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2: 어떤 생각이지?
3: 오늘따라 왜 이렇게
0: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2: 자, 빅뚜껑 컵라면 정답입니다. 예.
1: 전화는 끊었어요. 자, 이제 참치면 삼각김밥 빅뚜껑 사발면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얹습니다. 아, 이거 먹었어. 이제 음료를 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2: 아, 목말라, 목말라.
1: 아, 그럴 때는 막 더 이어 물러가라. 게로레이.
2: 게로레이 들고 갑니다.
1: 이온 음료 게로레이.
2: 몇 번? 3번.
1: 넘버 3.
2: 넘버 3. 넘버
1: 누가 넘버 3래?
2: Hit you with the 3
1: 넘버 3.
2: 넘버 3.
1: 3번입니다. 3번 사포닌이 가득 담긴 넘버.
2: 그렇죠.
1: 인삼. 산삼. 홍삼사라삼삼삼.
2: 받으셨다.

0: 없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를 하셔.
3: 예.
0: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새나.
3: 나는 아름다운 나비.
1: 그렇지.
0: 아,
1: 지금 문자는 이렇게 시청하셨어요. 2963님이 와이프랑 배달을 하고 있는데 차 세우고 받을 자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어떤 배달하고 계세요?
1: 네? 여보세요. 어떤 배달을 하십니까?
3: 아, 그냥 그 알바로 그냥 차팡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알바로?
3: 예, 그 음식 배달 차팡.
0: 아, 네네네.
1: 차 타고
0: 이렇게
1: 음식 배달하신다고.
0: 예, 알바로.
1: 이게 부부가 같이 하면 안 싸워요?
3: 예, 안 싸웁니다.
0: 이야.
1: 예, 다행입니다.
0: 좋은 부분입니다.
1: 예. 예. 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좋은 운전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0: 운전 하세요.
3: 아,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예.
1: 자, 이제 여기다가 김밥에다가 컵라면에 게러웨이 이온 음료에다가 하나 더 얹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하다는 디저트.
0: 아,
1: 왁부 크림팡.
0: 왁부 크림팡.
1: 왁부 크림팡.
0: 자, 가볼게요. 몇 번?
1: 6번입니다. 네. 간절히 외치면 그 번호가 나와요.
0: 간절히 외치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 자, 갑니다. 간절히 외치세요.
0: 간절히 외쳐야 돼요.
1: 예. 깡디의 귀에 잘 들리는 번호가 나옵니다.
0: 그 번호로 나와요.
1: 아, 이거 중간에 헷갈려요. 이거 아시죠?
0: 예, 알죠.
4: 여보세요?

0: 아, 이분은 지금 도배하시고 있대요. 와, 얼마나 더울까?
1: 이 더운 날에?
0: 어디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도배하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에어컨이 없어요.
0: 아, 엄청 덥겠다.
1: 어떡해.
0: 그러면 지금 네. 도배를 하시면서 얼굴은 땀으로 도배가 됐겠네요. 아,
2: 그렇죠.
1: 아이고.
0: 아이고, 추가로 선물 하나 더 드려야겠다.
1: 아, 저희 선물 하나 뽑아드릴게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 좀 시원한 선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아, 네.
1: 자, 우리 2686님입니다. 2686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바로! 아, AA 건전지 두 개. 예.
2: 감사합니다.
0: 더운 날 방전되지 마시라고 저희가 건전지를 드립니다. 예.
1: 선풍기 쓰시면
2: 건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쌓이나 좀 들으세요 하면서.
2: 네, 감사합니다.
0: 좋은 하루 되세요.
1: 힘내세요.
2: 네.
0: 자, 이제 선물이 다섯 개째 올라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삼각김밥에 컵라면에 게로라이에다가 왁프 크림빵에다가 더울수록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고기 많이 도시락!
1: 이야, 대박! 우와, 고기 많이 도시락.
0: 원래 듬뿍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1: 네, 네, 듬뿍.
0: 예, 예, 도시락입니다.
1: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0: 7번. Next number is a lucky 7.
3: Lucky 7. 7.
0: 7. 발음 중에 V 발음 들어갑니다. 7. 7. Listen and live it. 7. 7. 7. 몇 분 오셨어요? 7. 7. 두분 네분 여러분 7. 전화 안 받는 분.
4: 여보세요?

0: 밖으로
1: 나가버리고
2: 노란 끝이 나지만 이제 부르지 않으리.
1: 감사합니다.
3: 이분은 또 되게 더우실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3: 이분이 불과 싸우고 더워요. 있는 조리사시래요, 지금. 네. 아, 어린이집 아이들 먹을 음식을 네. 하시는구나.
1: 네, 네.
0: 아이고, 더우시겠다.
3: 오늘은 아이들한테

0: 이제 어떤 점심을 줬어요?
1: 오늘요? 네. 오늘 오리 불고기 하고요.
2: 와.
1: 미역 줄거리 하고
2: 미역 줄거리 미역 줄거리 볶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0: 지금 그래도 또 요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에?
1: 아니, 오늘

0: 됩니다.
1: 여분께 딱 맞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0: 우리 조기사님은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2: 지금 불렀던 이승철님하고요. 이선희요.
0: 이선희 씨하고 이승철.
2: 네네.
0: 야. 우리 저희 둘은 상관없습니까?
2: 아 너무 좋죠.
1: 아, 보통은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저희 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2: 아 매일 듣고 있어요 제가 컬트 쪽을.
0: 예 알았어요.
1: 예 예 알았어요. 자 선물 드릴게요. 예, 선물 그 코털 가위.
0: 코털 가위.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요리하다가 코털이 빠지면 안 돼.
1: 그러니까요. 아, 예.
0: 자 참치맛 삼각김밥, 아, 라면, 게러레이, 왁부 크림빵에 고기 많이 도시락에다가 하나 더 얹습니다.
1: 하나 더 얹어요.
0: 야 이거까지 다 먹었잖아 이제. 고기 많이 도시락까지 딱 먹고 나면 야 이거 괜찮은 고급진 우리 디저트 하나 디저트.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들어갑니다. 하겐땡즈 초코바 아이스크림.
1: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0: 넘버 5. 자, 아, 5번입니다.
1: 네, 5번이에요. 야,
0: 깜짝 놀랄 때 쓰는 번호. 오! 5번. 오! 감동받을 때 쓰는 번호.
1: 오! 5번.
0: 아리따운 여자분을 만났을 때 쓰는 번호. 오! 5번.
3: 여보세요.
0: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3: 나때는
0: 네?
1: 어, 어, 어, 자
0: 나는 언제나 그대
3: 쓸게요.
0: 아니 이거 왜 하다가 말아 다시 나는 언제나 그대
3: 쓸게요. 아,
0: 있을게요는 아닌데요. 있을게요는
1: 아, 있을게요가 아니고
0: 네, 있을게요 아니었어요.
1: 비슷한데
0: 다짐이요. 다짐.
1: 다짐.
3: 아 있을 거예요.
0: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음절이 아니, 안 맞잖아. 어. 나는 언제나 그대
3: 곁에 있지요.
1: 있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0: 야, 아니야. 아 그래도 어, 맞히게 해주고 싶어. 있지요도 이상하잖아. 노래 자체 있지요 이상하잖아요.
1: 어.
3: 다짐이 뭘까요?
1: 다짐. 어.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3: 있을 거예요.
0: 아니까. 이 네 글 네 음절이에요. 네 음절로
1: 네 글자로.
0: 나는 언제나 그대
3: 모르겠어요.
0: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 포기하지 마.
1: 방금 모르요 했잖아요.
3: 네. 아 있을겠어요?
0: 있을겠어요가 뭐예요?
1: 아니.
0: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3: 있을게요.
0: 아니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
1: 어.
3: 어머 어떡할까? 그,
1: 어, 뭐 어떡할까요? 맞추게 해주고 싶었는데.
0: 나는 곁에.
3: 다시 해볼까요?
0: 네 좋아요.
1: 어.
0: 나는 언제나 그대.
3: 아.
0: 그대. 아 안타깝습니다.
1: 아니 이럴 거면 왜 다시 해볼 걸 한 거야? 자 다른 5번 가겠습니다.
0: 다른 5번.
1: 네, 다른 5번 연결합니다.
0: 아겐땡즈 초코바 아이스크림이 아. 추가가 됐습니다. 아. 나는 언제나 그대. 그대.
4: 안녕하세요.
0: 나는 언제나 그대.
4: 곁에 있을 거야.
0: 있을 거야 아니야. 있을 아 노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네.
1: 그러니까.
0: 어 있을 거야 아닙니다.
1: 있을 거야 아닙니다.
0: 나는 언제나 그대.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있을 거야는 반말이잖아요.
1: 네.
0: 나는 언제나 그대
4: 곁에 있을게요.
0: 아, 야, 있을 오. 아니야. 쓸이 안 들어가.
4: 있겠어요.
0: 그렇지.
1: 그렇지.
0: 됐어.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언제나 그대
4: 곁에 있겠어요.
0: 그렇지. 야 지금 그렇습니다. 앞에 받았던 여자분이 이걸 듣고 아우 있겠어요 네.
1: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약간 구어체라서 그런가?
0: 그런가? 네,
1: 평상시에 많이 안 쓰는 말투니까.
0: 자 하겐땡즈 초코바 아이스크림까지 총 6개 선물이 쌓여 있는데요. 계속해서 매콤한 걸로 오. 가겠습니다.
1: 오.
0: 곱창볶음 밀키트.
1: 야! 가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0: 넘버 4.
1: Number 4.

0: 번호입니다. 구매 강요 번호죠. 4444444
1: 아 그냥 4
0: 4 4 홈쇼핑에서 제일 어? 좋아하는 번호
2: 뭐야?
3: 네,
4: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3: 오르는 연어처럼
1: 아 연어 연어처럼 아니야 처럼 아니야
3: 연어 같이
2: 아니야 아니야 연어 같이 아니야. 아니 여러 마리의 연어잖아요. 어 그렇죠? 복수예요 복수. 설마 그래서
4: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3: 모르는 연어들은
2: 아, 들은?
1: 들은?
2: 은이 아니에요
1: 들은.
2: 은이
1: 들까지 맞아
3: 연어들
2: 자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 그 뒤에 가사가 도무지 알 수 없느냐
3: 도무지 알 수 연어
2: 도무지 연어. 알 수 야, 은은 아니에요
1: 소유
2: 네 소유 어 그렇지 갈게요
1: 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3: 오르는 연어들은
1: 소유 연어들
2: 은이 아니라고
1: 소유
3: 연어들
2: 아유 진짜
3: 연어들이
1: 어, 연어들이
2: 자 노래로 가야 돼 노래로
1: 거꾸로 거슬러
3: 오르는 연어들의
2: 그렇지 그거야
1: 아우 다행이다
2: 아유
1: 힘들었다
2: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힘들었네요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9: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0: 국민인쇄

0: 민원회를 방송놈들이 틀어준다는 것은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아까 여자분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그대 곁에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2: 있어요? 있지요?
0: 예, 연습하십시오. 자, 무한기도에
2: 그대에게.
0: 예, 연습하세요. 연습 많이 있을 게이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닥칠 어디
3: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네가 좋아
4: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쁜 소식은 계속 자랑하고 알려야 기쁨이 몇 배가 됩니다.
1: 그럼요.
0: 2026년 3분기 청취율 조사 결과 우리 컬투쇼가 모든 대한민국의 방송사를 통틀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싹 다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쇼단원들께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항상 같이 하는 패밀리 우리 스페셜 DJ 게스트분들 아, 아 우리 깡디 고마워요.
1: 아유 우리 김디가 잘하셨네.
0: 아유 그렇긴 하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데.
1: 네, 맞아요.
0: 자 뉴스 프로 음악 예능 오락 프로 전부 합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1: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컬투쇼를 아껴주신 우리 쇼단원들 덕분 아닙니까. 그동안 컬투쇼를 들어주신 쇼단원들 땡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주신 쇼런들도 땡큐 so much. 청취율 조사 전화에 참여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이미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드렸는데
0: 나눠드렸어요 이미.
1: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압도적 청취율 1위를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쇼런들한테 사은 대잔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선물을 쏘려고 컬투쇼 쌈짓돈 탈탈 털었습니다 여러분.
0: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죠.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문자와 고릴라로 생방 중에 참여해주신 쇼드런 분들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총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버려갖고 BH땡 뿌리클 치킨 한 마리의 콜라 세트까지 갑니다.
1: 와, 좋다. 축제다 축제야. 어?
0: 나눠 먹어야지. 축제는 네. 치킨을 먹어야 됩니다.
1: 네, 나눠 먹어야 뜯어야지, 뜯어야지.
0: 콜라에다가 그냥 아치콜이 그냥. 네. 원래는 맥주를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방송이라 맥주는 못 드리고.
1: 되고.
0: 네, 여러분들 그냥 콜라를 드시겠습니다.
1: 콜라 드세요.
0: 자, 방청 오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2: 즐거워요.
0: 여기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2: 시원해요.
1: 아, 시원하지, 시원.
0: 연예인 잘생겨서 앉아주세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방청이?
1: 그러니까 말이야.
0: 20년을 기다렸잖아. 20년.
1: 20년이나 기다리셨네.
0: 예. 자, 방청 신청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네, 문자는요. 샵 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그리고 제발 좀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그래, 되겠습니다.
0: 자기소개를 그냥 장황하게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0: 자, 샵1088번입니다. 또 하나 이벤트. 아, 7월에 우리 가수 이승철 형이 이제 왔다 가셨는데 가수 이산 씨랑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
1: 그렇죠.
0: 그때 보여줬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한남동에서 열리는 이승철과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콘서트. 예. 이승철 그리고 더 스카웃에서 발굴된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와. 콘서트 티켓을 컬투쇼에서 총 3분께 2장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박.
0: 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이렇게 문자에 하십시오. 말머리에 이승철을 달고 콘서트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말머리에 이승철을 달고 샵의
2: 577 50만
0: 정신 차리세요. 정신줄 놨다 서가. 오. 서가. 예. 네.
1: 나도 순간적으로 지금 정신줄 번쩍 들었어요.
0: 김석 씨? 이분들 정신줄 놨어요. 네. 자, 샵의
2: 077 50만
0: 김문자 이렇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1: 네, 문자로만 받아요.
0: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남우현 김승진을 만납니다. 아하. 자, 음악 줘버려.

0: 자, 이쯤 되면 하는 상품 소개와 함께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급똥이 갑자기 당황스럽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급똥 앞에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케길 운동 평소에 해둬야 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이렇게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 힘이 뭉쳐지면서 살짝 올라가죠. 빼면 내려갑니다. 자, 해보면 똥꼬에 힘을 줬다 다 같이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박제만 써도 똥꼬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죠.
1: 네.
0: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보이지? 힘주는 거.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네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소환에서 조끼 아기띠.
0: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자, 눈 건조 눈 건강에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좋다가 뺐다가 좋죠 뺐다 자,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티키트.
0: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뇨 0% 다크 초콜릿.
1: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 폼 베개.
0: 아,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1: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캠.
0: 아, 이거 들어왔다 이거?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광고요! Here we go! 좋았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어요.
1: 주식 투자, 다이어트,
2: 열심히 한다.
1: 소개팅,
2: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1: 다음, 쇼핑, 실패담 다 모조리 삽니다.
3: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다 모조리 다 삽니다.
4: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 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1: 하구!
3: 하이구!

0: 망해본 사연을 엿받고 드시는 곳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망해본 사연들이 있어요. 네. 문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여기다 보내서 샤롯을 해버리시고 선물을 받아가시는 곳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하. 자, 망구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들을 우리 깡디가 소개해 줄 거예요.
2: 네, 망구구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컬투쇼 소단원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찐 컬투쇼 패밀리.
3: 어이?
2: 결혼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고백은 했냐? 나중에 결혼하면 수저는 샀냐? 이불은 했냐? 살림살이까지 물어볼 게 훤히 보이는 컬투쇼의 애견남 개그맨 남호영. 예!
3: 컬투 가족 너무 좋아.
0: 패밀리.
3: 너무 좋아.
2: 자, 그리고요 망구구 고물상의 오늘의 알바생입니다. 우리 남호연 씨의 짝꿍이자 친한 동생. 컬투쇼 게스트 자리가 박 터져서 뭐 자주는 못 왔지만 자, 한번 왔다 가면 컬투쇼를 주름 잡는 분위기 재단사.
0: 분위기 재단사.
2: 개그맨 김승치.
4: 예! 분위기를 재단한다.
3: 분위기 재단사. 멋있는 말인데.
0: 분위기 재단사. 그거 해야지 진이
4: 분위기 재단사. 오랜만에 와도 나는 분위기를 씹어먹자. 진이 진이 승진이 오늘 밤에 내가 진이 나를 왕진이 지금은 김승진이.
3: 야
4: 대구는 김승진입니다.
2: 한효상님이 역시 남호연 옆엔 승진이가 찰떡이죠.
3: 예. 우리 승진이가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5: 그렇죠, 그렇죠. 예. 언제 또 불러주나 했습니다 컬투쇼에서.
3: 예.
0: 이재율이 바빠지면 부를게요 계속.
5: 재율이가요?
0: 예예.
5: 제가 그럼 계속 일을 들어오는 걸 재율이 회사에 넘길게요.
3: 아 컬투쇼 때문에.
5: 예. 예.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요.
3: 좋은 방법인데.
5: 예. 전 자주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게스트를 쫙 봐요. 근데 들어갈 틈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0: 아. 예. 이제 곧 생길 거예요.
5: 아 그래요?
0: 남호연 씨가 바쁠 예정이거든요.
5: 야. 그거는 좀 희망이 없는데요 저는. 뭐 대단히 없던 건데.
3: 뭐가 순회부에서 연결된 거예요? 청취율이랑 무슨 뭐가 조건이 바뀐 거예요? 일이 됐다고? 예. 네.
5: 바빠질 겁니다.
2: 근데 고은혜님이 보내주셨는데.
6: 야. 남오연 씨 팬인데 고릴라로 보니까 새롭고 좋네요.
0: 남오연 씨.
2: 남오연.
3: 예. 남오연입니다. 예.
2: 제가 소개할 때도 호라고 하지 않았어요?
0: 호라고 했어요.
3: 네.
0: 오연 씨.
3: 근데 또 이게 또 이름 나는 대로 어떤 분은 남오연으로 또 이렇게
2: 남오연.
3: 예, 불러주시고.
5: 데뷔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지 않으셨나요?
3: 예, 그렇죠.
5: 근데 아직도 남오연 뭐 남오연 뭐 이렇게 오나요?
3: 알아주는 게 어디예요?
5: 아 그렇죠.
3: 맞아요. 네. 네
2: 맞아요.
3: 성을 알아주는 게 어디예요?
0: 6537 남호열이 누구예요?
5: 야 이건 그냥 졸업.
3: 접니다. 예. 네. 저예요. 지금 보시는 저예요.
2: 보고 계시는 분이.
0: 이름이 참 많은 친구예요.
3: 네. 네. 오늘 또 보이는 날이 오더라 그래서. 그죠?
2: 아 그러니까 오늘 또
3: 보라색으로 딱.
5: 처음 봤어요. 저 호연 씨가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거.
3: 보라색으로 또 했네 모자를 또.
5: 또 우리 깔이잖아요. 깔맞아.
3: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
2: 아 근데 보이는 라디오니까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한번 인사를 두 분도 좀 해주세요.
5: 어디를 보는 거죠?
2: 카메라.
0: 카메라죠. 카메라 보고.
2: 카메라 보시고
5: 저희를 보고 있는 거죠?
0: 그럼
3: 우리 또 이런 거에 약해. 떠드는 건 좋은데.
0: 남호연 김승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2: 이렇게
0: 여러분들.
2: 생겼습니다.
3: 예. 우리 이런 거 약해.
5: 막상 보이니까 할 말 없습니다.
2: 아이, 너무 귀여워.
3: 떠드는 게 좋지.
0: 우리 승진 씨 거는 제가 SNS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5: 아 네네네.
0: 근데 그 맛집 그 쇼폼 영상이 너무 재밌어.
3: 대박났어.
5: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0: 계속 섭외가 들어옵니까?
5: 그 섭외는 저희가 섭외라고 정말 표시를 하고 정말 찐 맛집 제가 영등포에 사니까 영등포에 정말
0: 영등포 많이 가더라고.
5: 예, 할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정말 숨은 맛집들을 다니면서
0: 노포들.
5: 예, 그런데 소개해주고 뭐 예를 들어 저만의 스타일로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 소고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같은 경우는 뭐 뭐랑 찍어 먹고 뭐랑 싸 먹어야
0: 친절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로 그냥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예, 소고기도 소맥도 뭐 몇 대 몇 비율로 하면 맛있어요. 그냥 일하고 일 끝나고 그냥 더운 데서 시원한 거 먹고 맛있어요라고.
0: 맞아.
5: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3: 그 양아치 캐릭터로.
0: 시원시원하고 좋다.
3: 예전에 개그했던 양아치 캐릭터로 소개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5: 그런 느낌으로.
3: 젊은 분들이.
5: 편한 오빠 동생으로 하는 거죠 뭐.
2: 너무 좋아. 너무
0: 좋아.
3: 이번에 그럼 저희 컬투쇼 우리 쇼다나 분들에게 맛집 같은 거 하나. 팁으로 그래요. 그래도 영등포에 이 집은 진짜 맛있어.
0: 그래 영등포 안 하면 소개.
2: 어제도 영등포 찐 데이트 맛집 올렸던데.
3: 소개 안 해줬던데 한번.
5: 아 소개 안 해줬던데요?
3: 네.
5: 아니 뭐 컬투쇼면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0: 진짜 안 하는 데인데.
2: 진짜 안 한데.
5: 영등포 시장에 한우땡이라고 있어요.
0: 한우땡.
2: 한우땡.
5: 그 이름을 정확히 명칭은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하시는. 고깃집이에요.
0: 노부부가 하시는
5: 고깃집. 근데 이름만 들으면 소고기가 유명할 것 같은데 할머니조차 소고기 먹지 말고 삼겹살 먹으라라고 해요.
0: 아 이름이 한우땡인데.
5: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0: 어. 테이블 한 네 개밖에 없는데 어. 고기를 직접 구워주세요. 어. 구워주시는데 어. 제가 됐어요. 저희가 구울게요. 어머니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냅둬. 내가 구워야 맛있어.
1: 어머머.
0: 되게 친절하게 끝까지 구워주세요. 제가 호인형 담은
2: 저 갔다 대니까 김치, 김치 맛있는데 파김치랑.
1: 네. 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2: 찐으로 맛있어요.
1: 그 노부부가?
0: 연세가 그래도 한 70은 넘으신 것 같고.
1: 근데 직접 구워주죠?
0: 네, 직접 구워주세요. 다.
2: 청국장도 맛있죠.
0: 청국장 정말 맛있고.
1: 아~ 직접 돈을 그 구워주신 돈을 받습니까?
0: 저희가 그래서 좀 드리려고 했는데
1: 안 받아.
0: 안 받아요.
2: 아~
0: 네.
2: 아, 푼 돈은 안 받아요. 아, 네. 만약에 이게 들으시고, 그렇죠. 예, 아, 괜히 또
0: 여기 예. 맞아요, 여기 맞아요.
3: 느낌은 받으시고.
2: 그럼요, 예. 정성에 딱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
0: 분위기가 진짜 옛날 와. 그냥.
1: 그러네, 맞아. 완전 높으네.
3: 예. 맛집이네. 아, 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예. 아, 맛집이네. 와,
1: 맛있겠다. 오, 야, 김치 밑반찬 맛있겠다.
0: 다 직접 하신 거예요.
2: 반찬 다 하신 거예요.
1: 예. 아, 직접 다 반찬을 하신.
2: 와, 어머니께서
3: 가야겠다.
2: 진짜 어, 한우 때.
0: 비하인드로 이제 힙합이란 친구를 제가
1: 데려갔어요.
0: 데려갔어요. 100만 원어치를 먹고 갔대.
1: 역시 이밥이다.
0: 그래서 할머니 다음 날 누우셨대. 너무 힘드셔서.
1: 아니, 그걸 다 꽂아야 되니까.
0: 고기 꽂아야 되니까.
2: 아니 사비로 사비로.
0: 이 마른 친구 가서 뭐 얼마나 먹겠어 했는데 100만 원어치를 드시고 가셨다고.
1: 삼겹살을.
2: 네. 다음 날 쉬셨어.
3: 와. 자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김승진 씨한테 DM 보내세요.
2: 어, 네. 많이 오겠는데. 네. 어,
1: 김승진 이제 제 그 구독하시고. 네네. 팔로우하시고.
3: 네, 팔로우하시고. 아, DM 보내시면.
1: 뭐죠 주소가? 계정이 뭐죠? 승진 김인가?
0: 김승진심.
2: 김승진심.
0: 네, 진심을 다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예. 해서
1: 영어로 돼 있죠?
0: 네, 그렇죠. 소개는 영어로 돼 있죠.
1: 김승진심이 영어로 돼 있어요?
0: 아니요, 한글로 김승진심.
1: 아, 그거
0: SNS 계정 이름이 예. 예.
3: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예. 거기는 그래도 아껴둔 모양이네. 아직까지 공개 안 한 거니까. 예. 예.
0: 할머니 또 힘들어하실까봐.
1: 힘들까봐.
3: 예. 어. 자, 문자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자, 4827님이 예? 보내주셨는데 나모연 씨가 우리 동네 부산까지 오다니 B급 청문회 너무 기대돼요. 23일 일요일에 부산은행에서 만나요.
1: 오, 가네 가네.
2: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1: 김승진 씨, 최성민 씨, 남원 씨가 같이 하는 그
2: 네. 첫 공연.
1: 너트북 콘텐츠인데 여기 이제 공연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2: 네, 부산에서 뭐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그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네.
1: 그렇지.
2: 많은
1: 많은 콘텐츠들이 있죠.
2: 그렇죠. 네. 공연을 하시는데 네. 또 저희가 또 초청이 돼서 네. 그때 아 초청하고 싶었는데 시간 안 되시죠?
3: 그때 빅뱅 콘서트.
2: 예, 네,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날이요?
2: 그날 네. 빅뱅 콘서트인데.
0: 뭐, 저도 그것 좀 보고 가면 안 될까?
2: 나도 나 뺄라 그랬어. 그래서
3: 빅뱅 날짜를. 콘서트를.
1: 저도 네. 저 그거 보러 예매가 돼 갖고.
2: 네.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0: 와, 진짜 보고 싶다.
2: 예매를 언제 하실 거죠?
1: 예, 뭐 어떻게 했어요? 예. 아니요, 티켓이 왔더라고.
2: 저희가 선배님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예매를 하셨더라고. 예. 예,
1: 최성민 씨랑 남현 씨가 얘기하는데 이날 뭐 초특급 게스트가 온다고 얘기하셨다고
2: 그러더라고.
1: 그러니까. 아, 예. 잠깐 스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 아직 섭외가 안 됐다 그래갖고
3: 여기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급하게 우리 김태균 선배님이랑 아. 우리 승윤 씨랑 섭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0: 머리 잘 썼네요.
2: 빅뱅 콘서트를. 예. 아. 예. 예.
3: 아. 근데 빅뱅 콘서트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B급 청문회 맞아요. 8월 23일 예. 8월 23일 일요일 3시에
2: 아니.
3: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공연합니다.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에서 네. 열리니까 많이 좀 와주시고
0: 네. 앞에서 똑같은 비니까요. 네.
2: 아니 이건 도와주는 건 감사한데
1: 도와줘야지.
2: 네. 빅뱅 콘서트를 오늘
3: 아니, 어차피 부산이잖아요.
2: 어, 그러니까 네. 아, 부산이니까
3: 콘서트는 네. 그 서울에서 열리니까
2: 아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부산 한번
1: 은행에서 콘서트를 한답니다.
3: 예. 부산은행 본점
1: 오신 분들은 은행에 오셔서 번호표를 네. 뽑으세요.
3: 번호표 뽑으시고 예.
0: 번호표 안 뽑으면 청원경찰이 내보냅니다.
2: 예. 예. 삐급스럽네요. 예. 예.
1: 아. 자 이제 오랜만에 승진 씨랑 함께 망구구 가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소개되면 모든 분들께는요 모두 선물 하나씩 무조건 보내드리고요.
3: 그렇죠.
1: 최고의 똥망구 사연을 뽑히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얹어드립니다. 네. 어떤 선물인가요?
3: 자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어디서 시원한 바람 좀 안 불어오냐 싶잖아요 여러분. 네. 자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찾아오지 않아요.
1: 그럼요.
3: 에어컨을 켜거나 뭐 선풍기를 틀거나
1: 내가 찾아가야 돼.
3: 그마저도 안 되면 여기에 매달려서 직접 날아가 보십시오. 남이섬 지브하이어. 매달려서 날아가다 보면 얼마나 시원하게요.
1: 남이섬에 가면 탈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 네. 육지에서 남이섬으로 집 와이어를 타고
3: 들어가는 겁니다.
1: 건너갑니다. 남이섬까지는 사비로 가셔야 되고요.
3: 직접 가셔야 되고요. 아. 나올 때 배 타는 것도 본인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2: 아. 왜냐하면 왕복 아니고 편도입니다.
3: 아, 그래도 탈 때는 시원할 거예요.
2: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운 바람이 갈 수도 있어요.
3: 아, 맞아요.
2: 그거는 뭐,
3: 아,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1: 그건 알아서 해야죠.
3: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2: 기념이죠. 자,
3: 그렇죠.
2: 기념이니까.
1: 자, 첫 번째 망구구 사연을 우리 승진이가 읽어줄 거예요. 와우. 음악 줘버려.
0: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0: 꿀이 왜 거기서 나냐.
1: 30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은 뚜벅이로 잘 지냈는데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차를 사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국산차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조금만 더 보태? 보태병에 빠져가지고 그만 외제차까지 보기 시작했고 거기까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고로 외제차를 사게 됐습니다.
2: 그런 수순이지 원래.
1: 이렇게 시작되죠.
3: 맞아요.
1: 운이 좋게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아주 깔끔한 차를 사게 됐어요. 그런데 옵션 보셨죠? 이 차 그 통풍 시트 없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가격이 딱 알맞더라고요. 그치만 뭐 시트가 통풍이 안 되면 어떠냐 싶어 그냥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오 마이 갓. 천년의 이상형이 제 눈앞에. 오오. 낮부터 간단히 치맥 때리려는 계획을 접고 그 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평창동 쪽에 그 예쁜 카페가 있는데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여성분도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고
2: 어허.
1: 저희는 식사 전에 간단히 미니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었죠. 어허. 그녀를 안전하게 차로 모시고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더운지. 오늘 같은 날씨죠.
4: 네.
1: 에어컨을 최강으로 틀었는데도 땀이 뻘뻘 그래? 나는 겁니다.
2: 어허.
1: 그녀가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직통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뚫고 평창동의 한 카페에 도착했는데 잠시만요. 그 차 문은 제가 열어드릴게요.
4: 매너 좋아.
1: 차 앞으로 삥 돌아 그녀에게 가는데 이대로 결혼까지 상상하며 행복감에 젖어 조수석 차 문을 열었는데 차에서 내린 그녀가 절 보고 하는 말이
4: 응?
1: 젖으셨어요? 응? 네? 그 젖으래요? 아니 그 젖으셨냐고요. 네? 그 뭐 저질링이요? 저질이라고요? 그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인가? 아님 카페 이름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녀가 다시 제게 저기 젖으셨다고요. 혹시 실례하셨어요?
2: 어머머.
1: 샤?
2: 아 통풍 시트가 없다 그랬는데.
1: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엉덩이에 손을 대보니 완전 축축. 청바지가 젖어 있었어요. 야, 웬만하면 청바지가 안 젖는데.
2: 야.
1: 어쩐지 일어났을 때 궁둥짝에서 묘한 시원함이 느껴지더라니.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왜 안 했지?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팍 죽고 대화에 집중을 못해서 그녀와는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엔 제가 지린남으로 남아 있겠죠?
2: 지린남.
1: 여러분, 폭염에 통풍 시트 없는 차를 탈 땐 바지를 신경 써서 입으세요. 입지를 말든가 아니면 엉덩이를 통곡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눈물이 왜 거기서 나냐.
2: 야, 그거 엉땀이 많이 났구나.
1: 유독 땀이 많으신 분이겠다.
2: 그래, 뭐 쌀 정도로 보이면 그렇게 좀
3: 엄청 많이 났나 보다.
1: 야, 에어컨을 이렇게 방향을 내리면 그래도 좀 시원할 텐데.
2: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좀 하시면. 네.
1: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랬나
4: 어떤
1: 보다.
4: 어떤 외제차를 사신 거야?
1: 요 정도면 통풍 시트 없고.
4: 네.
1: 제가 봤을 땐 거기입니다.
4: 어디요?
1: 그거 비사. 비산데 그 그거 있죠. 삼각별. 그게 이제 저도 차를 많이 알아봤는데
4: 네.
1: 중고로 살 때 그 차 웬만하면 통풍 시트 좀 없습니다.
2: 중고
1: 시트 좀 저렴한 거는.
4: 차에 대해 잘 알아요. 승진이가.
1: 보통 그냥 많이 봅니다.
4: 관심도 있고.
2: 관심도 있구나.
1: 취미생활 많이 봐요. 그냥.
3: 근데 저는 이럴 거면 외제차 사지 말고 그냥
1: 그렇죠.
3: 가는 게 맞다.
2: 그렇지.
3: 옵션 잘 넣어가지고.
2: 아니, 국산차 얼마 좋아.
1: 그럼요.
3: 정비성도 좋고.
1: 국산차만큼 좋은 게 없어.
2: 저도 뭐 계속 카니땡을 타지만.
3: 네.
2: 지금 몇 년째 카니땡이에요.
3: 그죠.
1: 제일 좋아.
2: 십몇 년째 카니땡을 타고 있는데 네. 너무 좋아.
1: 너무 좋죠.
3: 그럼요.
4: 국산차가 사실 좋아요.
3: 빨리
4: 네.
2: 축제 차량.
4: 네.
2: 축제. 우리 나무 열심히 못 타죠?
4: 전 걸어 다니에요.
2: 예, 워킹맨.
4: 네.
3: 나무현 씨는 아래만 젖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다 젖어요.
4: 날씨 너무 더워.
3: 싹 다 젖습니다.
4: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좋아요. 했는데. 했어.
2: 예.
4: 왜 이렇게 추근하게 보는 거야? 아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 그럼요. 좋죠.
4: 성실한 시민한테.
2: 이제 열심히 모으시는 모양이구나.
3: 네.
4: 그럼요.
2: 네.
3: 결혼하셔야 돼.
2: 곧 결혼해. 10월 20일날 결혼하는 거 알죠?
3: 며칠이요? 얼마 남았어요?
2: 10월 20일이요. 정해졌어요.
3: 저도 친한 동생인 저도 모르는 결혼 소식이 있다고요?
2: 10월 20일날 정해졌어요.
4: 잡아주셨어요.
2: SBS 로비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요.
1: SBS

0: 생방으로 여러분들 부주금을 받습니다. 네. 50원, 100원, 150원.
1: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2: 여기까지 행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행진.
3: 고릴라는 무료고. 네. 네.
1: 아, 봉투는 뭐 필요 없이 뭐 어디 뭐 방문해 네. 봤나요?
3: 여기서 다 해주시겠어요. 승희 씨가 뭐, 사진도 찍어주고.
2: 아니, 저희가 전국 청취율 1위니까.
3: 아, 그럼 네. 그렇죠.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50원, 100원 보내주시면.
1: 그리고 대박이다 그거는.
2: 모이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1: 와, 대박이다.
3: 그리고 우리 김태규 선배님이 1층 로비 짱이잖아요.
4: 아, 그렇죠. 로비 짱.
0: 제가 로비스트예요. 제가 사회 보고 얘가 축가예요.
3: 1층 로비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2: 제가 네. 사진까지 찍기로 했거든요. 웨딩 포토까지. 네. 세트로.
4: 진짜 부럽다.
3: 다 해줘가지고.
0: 진짜 부럽다. 네. 너도 할래요?
2: 예?
0: 너도 할래?
1: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3: 아니야.
1: 예술장에서 하겠습니다.
0: 네. 아, 여보요. 여자친구 있죠?
4: 지금요? 네. 지금 뭐 그래도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나는 친구가
3: 그게 무슨
0: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1: 아, 이 얘기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2: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잖아.
4: 이거 왜 뭐 많이 있습니다.
3: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뭐. 많이 있습니다.
0: 한 분으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4: 예, 한 분으로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3: 아, 예. 아 뭐 시원하게 아니, 말해 나처럼.
0: 합동 결혼식 시키려고 그랬지.
3: 합동 결혼식이요? 선배님.
2: 그런 좀 날짜가 급한데.
3: 그래요?
2: 빠르게 좀 결정을 부탁드리고요.
3: 12쇼가 네. 청취율이라고 많은 일들을 네.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2: 12쇼입니다.
3: 네. 운전 혹시 잘하세요?
2: 뭐 좀 하죠.
3: 진짜로? 왜냐면 여성분들은 특히 운전하는 남자
4: 네. 네. 멋있죠.
3: 특히 그 후진하면서 파킹할 때.
2: 네. 아 요즘엔 뭐 서라운드 배가 잘 나와가지고.
1: 그렇죠.
2: 볼 필요가 없어.
1: 요새 뒤에 볼 필요가 없어요.
3: 지금 뭘 끄시는 거예요? 뭐 끄시는 거예요? 거울 다 끄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0: 원래 이렇게 네. 여자분 맞아,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2: 후석 해놓고 이제
0: 후석 그 헤드 옆에 있는 거 뒤에 딱 받치고 이렇게 하다가 네. 갑자기 오 하다가 이렇게 팍 여자분 뒤통수 때리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2: 그치.
3: 그런 것도 멋있다는데.
1: 뭐죠?
3: 그 창문 이제 운전석 창문 딱 한 다음에 한쪽 팔은 딱 걸쳐놓고 바람 딱 날리면은 네. 한쪽 손으로 촥 하면서 네. 바람 촥.
4: 야 옛날 영화 진짜 많이 보셨네요. 네.
3: 아니에요? 이런 거 여성분들 공감 없어요? 없어요.
4: 보통 저는 운전을 알려주는 컨텐츠도 해봤는데 네. 대구 뭐 이은지 씨한테 운전 핸들은 보통 왼손으로 기본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오른손으로 잡고 창문을 밖에 놓으면 이게 위급 상황에 이걸 바로
2: 맞아.
4: 한 손은 못 잡고 기어봉 쪽에 있고 네. 왼손은 핸들을 잡아주고 네. 그게 가장 기본이고
2: 여러분 운전은 핸들에 네. 두 손을 다 올리고 하셔야 됩니다.
0: 양손 파지죠.
2: 양손을 해야 돼요. 자꾸 뭐 멋부린다고 한 손으로 하고 있는 안 돼요.
4: 예. 오른손은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손에
2: 예. 핸들 스티어링 휠에 예. 두 손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0: 파지.
3: 예.
2: 네. 9시 3시
0: 예. 면허 실기 시험 볼 때 나오잖아요. 양손 맞아. 파지 예. 한 손 떼면 바로 떨어져요.
2: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뭐 필요가 없어요. 둘
3: 장갑 끼면서 안전운전하는 게 낫죠.
4: 예. 전기차 사세요. 알아서 운전 다 해주니까 요새 핸들 안 잡아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3: 예.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니, 대중교통 차라리
2: 7529님이 허니문카 운전은 승진씨가 하면
0: 그래
2: 됩니다.
0: 그러면 되겠다.
2: 운전 잘하네.
0: 다 됐다. 다 됐어.
2: 제가 하겠습니다.
3: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네요. 마음의 준비만
2: 빨리 결정
3: 하면은
2: 부탁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얘기 나온다 보니까 저희 4부로 가야 된답니다.
3: 항상 무슨 내 결혼 얘기하고 4부로 넘어가.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0: 4부로 넘어갑니다.
3: 감사합니다.
0: Here we go.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오늘은 24절기 중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아직은 더운 날씨지만 절기상으로 벌써 가을 문턱에 들어선 셈인데요. 미국에서는 가을 제철 과일로 사과가 유명합니다. 음료 또한 애플 사이다가 인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맑고 투명한 사과 주스와는 달리 애플 사이다는 사과를 짜낸 즙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담아서 색이 탁하고 진한 게 특징이죠. 방부제나 설탕을 넣지 않고 저온 살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이름에 사이다가 들어가 있지만 탄산도 알코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음료인데요. 우리나라의 사이다처럼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는 애플 사이다 대신 애플 스파클링 사이다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골드쇼 4부에 문을 엽니다.
1: 4부다.
0: 자, 박범준 씨가 이름을 얼마나 잘못 보내면 남호연, 김승진 적어서 그 앞에 붙여놓은 거야.
2: 하도 이렇게. 많이 저기 지금 권유림 님도 나모열 님이 누구예요?
1: 네.
2: 6537 님, 하승진 님 토크 좀 길어요.
0: 하승진.
1: 아유, 이분은 찐팬이야.
3: 하승진님이랑 네. 어떻게?
1: 네, 이분은 찐팬이야. 네,
2: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좀 붙여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네. 네, 틀리지 마시라고.
3: 컬투 씨 이런 적이 있었나요? 이름을 붙인 적이?
0: 처음이에요.
2: 영광이네요, 아주.
0: 예.
1: 신인 때도 이름을 안 붙였어요.
2: 아, 네. 우리 김승진 씨가 네. 지금 지상렬 씨랑 공연을 하고 있다고.
4: 아, 네, 네, 네.
2: 지상렬의 아가미.
0: 지상렬의 아가미는 뭐야?
1: 뜻이 뭐죠?
2: 어떤 공연이죠?
3: 이거? 아가미가 네. 그냥 모르겠어. 지상렬 형님이 이제 지은 건데 이제 약간 숨통이 티자. 네. 아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간만큼 여기 오신 만큼
2: 아가미
3: 고민도 얘기하면서 그렇죠 숨통 튀자 뭐 이런 느낌의 에 모르겠어요 비속어를 지었다가 바꾼 건지
1: 아 이게 지상렬 선배님 그 토크 색깔처럼
3: 그렇죠
1: 에, 에. 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0: 같이 아이고. 두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3: 네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여기 왜 지상렬의 아가미예요 김승진도 같이 해야지 이름이 그러니까, 지상렬 김승진의 아가미 이렇게 해야지
3: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살짝 약간 뭐죠 이제 약간 맛만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상렬이 형님이 또 워낙 또 이뻐지고 야 잘한다 같이 계속 아, 해야지 이래가지고 일단 계속 같이
2: 아 그러다가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구나
3: 네네
2: 아니, 어. 인천에서 열린 개막 공연 후기를 찾아봤는데 네.
5: 코빅에서 양아치 역할 맛깔나게 하던 분인데 김승진이었다 진짜 기세가 좋다고 해야 되나? 토크 분위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끌어올리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잘하더라고 감초왕
2: 아~ 아~ 대박 칭찬 아닙니까?
3: 이거는 뭐 네. 네. 제 이름입니다 김승진
2: 김승진입니다 김승진 네.
3: 하승진 아니에요?
1: 감초왕
0: 상렬이 형이 그냥 널 빼고 갈 수가 없지 그러면
2: 그치.
3: 그렇죠
2: 이걸 해주니까
3: 그리고 또 상렬이 형 또 아시잖아요 또 스타일이 그 언어 약간 되게
2: 맞아요
3: 언어 유희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쓰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비면 또 제가 그걸 또 채워주고 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 어?
2: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에도 서울 인사동에서 공연이 열린다고요?
3: 네 맞습니다 네,
2: 8월 8일 8월 15일 네. 오후 5시 티켓 오픈됐으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들 좀
0: 찾아주세요 바쁘네 네. 승진이가
1: 승진이가
0: 뭐 B급 청문회 지금... 공연도 부산으로 가야 되고
1: 날라다니네
2: 뭐 전국 활동을 운영
1: 아 컬투쇼 못하겠네
3: 컬투쇼
1: 바빠서 이렇게 바쁜데
3: 컬투쇼 하면 다 잡니다 저희
1: 아, 잘 되면 네. 좋죠.
2: 많이 많이 잘했어요. 네. 하다 보면. 네.
0: 계속해서 네. 우리 호연이가 소개해 줄 거예요.
1: 네.
2: 노래.
1: 음악 주세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야속한 물개. 36, 외로움조차 잃어버린 솔로녀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여름휴가를 멀리 못 가겠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갈 건데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초호와 호캉스를 가기로 했습니다.
1: 어, 좋지. 호캉스 좋아. 좋지. 호캉스.
0: 제 취미가 수영이라 수영장이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죠. 평일 저녁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군개일학이라는 말 아시죠? 저 멀리에서 접영을 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한 남자.
1: 오, 접영? 오, 야. 야, 이거 접영 제대로 안 하면 네. 물에 빠진 사람 같잖아. 네.
2: 접영 잘못하면 날개 쭉시 이거 쥐와요, 쥐. 아, 네. 쥐와. 야.
0: 저 멀리에서 접영을 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한 남자. 물속에 있었지만 피지컬이 대단해 보였죠. 야, 멋있겠다.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땐 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수경을 봤는데 완전 훈훈, 완전 미쳤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게 오더니
2: 저기 그 폰 방수팩에 넣으신 거예요?
0: 라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네, 어디서 샀는지 알려드릴까요?
2: 아니요, 그럼 혹시 저 물속에서 수영하는 영상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1: 자기 수영하는 걸 찍어달라는 거.
3: 자기 멋있게 하는 걸 찍어달라는 거지.
2: 카메라 감독님이야?
1: 잠수해갖고 찍어달라는 거잖아.
2: 아, 플러팅일 수도 있지.
3: 갑자기
0: 뭐야 뭐야, 이건 또 무슨 신종 플러팅이람?
1: 오, 그렇지.
3: 착각하네.
0: 저는 수줍게 알겠다고 하고 또 바로 알겠다고 해서 또 바로 잠수를 했어요.
3: 아이고야.
0: 그가 멋진 접영으로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 안구와 폰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2: 잘 나왔나요? 잠깐 좀 잘 나왔네요.
0: 제 폰을 가져가서 영상을 보는 그 청년을 보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3: 사랑에 빠졌어.
0: 이제 저에게 이 영상을 보내달라면서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지. 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3: 그거지, 그거지. 응?
0: 네, 잘 나왔죠? 그럼 이 영상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1: 좋아. 여기까지 좋았어.
0: 하면서 폰을 방수팩에서 열심히 빼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시 수경을 쓰면서 이러대요.
2: 아, 봤으니까 지워주세요. 아, 감사해요.
3: 모니터 했던 거였어? 네,
2: 봤으니까 지워주세요. 땡큐. 감사해요.
1: 폼이 괜찮네.
2: 괜찮아요. 잘 지웠어요. 감사.
0: 그리고 다시 풍덩! 접영으로 사라졌어요.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3: 진짜 뭐 이런 사람 다 있지.
0: 아니 저 그날 라운지 가서 혼자 위스키 반 병 마시고 잤어요.
3: 수치심.
0: 김치국 안주 삼아 마시니까 아주 꿀떡도 넘어갑니다. 지워주세요. 감사요. 근데 그 영상 아까워서 못 지웠어요.
3: 오케이. 아이고.
2: 잠시만, 이거는 그러면은 익명으로 보내셨다는 건 이거를 그분이 들으셨다면은
1: 그럴 수 있지.
2: 근데 어떻게 찾지? 아, 여기서 보내주셔야 되나? 컷쇼에?
1: 한번 보고 싶다. 그
4: 영상을?
2: 안 지우셔도 되잖아.
3: 그 영상 보고 싶어.
4: 보고 싶다. 혹시 듣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2: 네.
4: 얼마나 멋있는 딱 그 모습.
1: 접영하는 모습.
4: 네.
2: 아니 근데 그 남자분의 초상권도 있잖아.
4: 물속이라 뭐
3: 아니 뭐 모자이크
4: 물안경 쓰고
2: 아니면 그 남자분이 사실은 접니다 하면서 이분이랑 약간 좀 이제 좀 잘 됐으면은
4: 아 그럴까 없을 것 같은데
2: 아예 일도 없어
4: 네. 일도 없죠
3: 그랬으면 나였으면 모니터 영상 보내달라고 했을 거
4: 그렇지
2: 근데 이게 무슨 그렇지. 심리지 아니 본인이 찍어놓고서
4: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수영하는 모습이
1: 폼이.
4: 아니 자기도, 정말 궁금했던 거야
3: 자기도 혼자 온 거야 그 남자도 그렇지. 혼자 와서 자기 수영 연습하는데 네. 그 자세를 너무 보고 싶은데 마침 방수팩을 들고 있는 여자가 저기 있네
1: 그거 방수팩이죠
2: 방수팩이죠
1: 좀 찍어주실래요
3: 그럼 물속에서 좀 찍어달라고 딱 그런 순수한 의도였던 거죠
4: 또 모르지 혹시 뭐 수영 도대표일 수도 있고 정말 본인의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3: 접영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생활체육으로
1: 36인데 외로움조차 잊어버린 솔로녀래잖아요 오래되신 거예요 그렇다 어떻게 딱 이렇게 궁한 여자가 방수팩을 들고 있었을까요
2: 그러니까. 네.
1: 그러니까 이걸 플로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 누나 그리고 앞으로 갈 때 그 방수팩 들고 가지 마
2: 이게 참 날이니만큼 안 되려고 하는 게 또 위에 가서 또 좋은 바에서 라운지에서 네. 위스키 반 병을 드셨는데 그 바에서 아무도 없었나? 보통 이게 여성분이 혼자 드시면은
4: 그렇지.

0: 예?
1: 아니 혼자 오셨어요?
2: 예? 혼자
1: 있잖아요.
2: 예. 보통 바에서 혼자 왜 이렇게 먹으면. 매일 꺼지세요?
0: 흔히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2: 혼자 반벽 드실 때 동안.
1: 바 혼자 오셨어요? 이제 제 술 먹는 모습 좀 찍어주실래? 아 개척에 나오네요. 찍어주세요. 아, 저,
2: 잘 에? 찍으시네. 어 참나. 에.
0: 인별그램 올리려고요. 한점만 저.
2: 어, 위스키 혼자 드세요? 아. 잘 드시네.
0: 잘 드시네.
2: 꿀떡꿀떡 잘 드세요. 어, 감사해요. 잘 봤어요. 이게 플러팅 하면은 그때 승진 씨가 네. 와가지고. 아,
0: 그쵸.
2: 또 희대의 플러팅 멘트를 날렸잖아요.
3: 아니, 근데 뭐 플러팅 멘트기라 네.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2: 어떤 거였죠?
3: 그거죠. 뭐 나 그 까까탱페이에 까까탱뱅크에 나 한 3만 6천 원 정도 있는데 오늘 너한테 올인한다. 어때? 마음 흔들리지?
2: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도 약간 좀 예, 검소하고 그렇죠.
1: 전 재산 다 너한테 올인한다고
0: 그래. 그렇죠. 웃겨서 이렇게 진짜 막 콜릴 것 같아.
2: 이것도 해주세요.
3: 이것도 요새 그리고 최근에는 고유가 지원금이 또 나왔잖아요.
2: 아, 그렇죠. 그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3: 새롭게 그냥 아, 이건 한 번도 안 한 건데 그냥 혼자만으로 생각으로 한 건데 그냥 야 오빠 얼마 전에 고유가 지원금 나왔거든? 근데 고유가 지원금 차에 기름칠 안 하고 너 배에 기름칠하고 어떻게 소고기 먹으러 갈래? 이렇게 가는 거죠.
2: 그렇지
3: 어.
2: 그거를
0: 나는 같이 먹으러 갈래. 나는 같이 아. 먹으러 갈래.
1: 그러니까 한 명으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3: 어 이러고 다니면 뭐 계속 나
0: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에이, 10월 아. 20일이니까 에이, 시간이 없습니다.
2: 정해진 건가요?
1: 아 수영장 간지 진짜 오래됐다 근데. 아,
0: 나도
2: 요새 한강 수영장이 난리예요.
1: 아 그래?
2: 네
3: 난리.
2: 그, 지금 그 워터밤 있잖아요. 네네. 워터밤 절이 갈 정도로
1: 수영장이 난리래.
2: 한강 수영장에서 막 외로우신 분들이랑 맞아요. 또 가족 단위에선 가족 단위 아이들이랑 놀 수도 있는데 밤에 디제잉 파티하고
1: 아 밤에도 뭐, 아 개장을 했구나. 밤에도 개장했구나.
3: 왜냐면 아, 워터 땡 그게 입장료가 사실 비싸잖아요, 조금.
1: 그렇죠, 그렇지, 비싸지.
3: 예, 네, 그러니까 거리도 어쨌든 뭐 볼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한강은 입장료 5천 원이에요.
1: 그래.
3: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네.
2: 어, 가셨어요?
3: 저는 이거 유행하기 전에 네. 런닝하고 원래 샤워하러 그냥 바로 갔었어요. 아, 지금은 못 들어가요. 줄 서 있어서. 아. 어, 줄 서 있는 분들에게 플러팅 하죠.
2: 뭐라고요?
3: 에?
1: 나 가까땡 뱅크에 그거 하는 거야?
3: 아니요 그냥 뭐 추파 던지는 거죠 계속해서. 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무건수인 중인데 깼어요. 어 미모를 보고 제 무건수행을 깨버렸네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2: 승윤이 아예 안 봤는데. 질색팔색한다 질색팔색해.
1: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0: 네, 다음 사연.
1: 네. 음악을 줘버리든가 알아서 해.
3: 알았어요.
1: 줘버렸네. 아, 익명으로 보내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30년 전 신조어 탄생. 음? 짧은 사연인데요. 여자분이 보내셨네요.
4: 남편이 중학생 때 그룹 터보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 너무 오래된 시절이다.
2: 오 터보.
4: 그때는 점심시간에 방송반에서 노래를 틀어주기도 했는데요. 나 어릴 적 꿈이랑 어느 재즈바 등등 유명한 노래가 나오고 있었죠. 모두가 노래에 젖어있을 때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난 말이 있었습니다.
1: 아!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트루버 거 아니야?
2: 에? 아,
1: 트루버 건데 트루버.
4: 아, 영어를 잘 모르는 때라
1: 그래도 중학생인데
4: 터보를 트루버라고 읽었다네요.
0: T-U-R-B-O
1: T-U-R-B-O니까
4: 트루버. 그때부터 남편 별명은 트루버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친구를 만나면
1: 에라이 트루버 같은 놈아
0: 별명이 됐네.
4: 난 신조어가 탄생했다네요. 얘들아 아. 트루버는 아직도 잘 살고 있다. 너네도 잘 살지. 레알 트루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라.
0: 아 근데
2: 어 그럴 수 있지.
0: 그래도 메시지가 있네.
2: 예전에는 왜냐면 지금같이 이제 영어 교육이 이렇게 네.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3: 언제부터 활성화? 아니 옛날부터 활성화 됐어요.
1: 그렇지.
3: 영어 교육은.
1: 뭐 오래됐잖아요.
2: 나만 안 배운 거야?
0: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2: 나만 좀 그랬던 건가요? 제가 좀 부족했네요 배움이.
1: 이제 은근히 그 영어 간판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있죠. 어디까지 에. 찾아오라 그러면 이제 못 찾아오고 뭐 이런 거.
2: 에.
0: 아니 근데 영어가 그 배우다 보면 또 어려운 게 발음이 지멋대로예요.
1: 아 그렇지.
0: 어, 원래 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또 이건 다르게 발음하고 그래서 헷갈린 사람도 충분히 있어요.
1: 아 있죠, 있긴
2: 그리고
1: 있죠.
2: 또 발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다 영국식 발음 따로 있고, 예, 맞아요. 미국식 발음 따로
0: 어려워요.
2: 있어서. 예.
0: 아 근데 7199님이 저도 처음 카페 갔을 때 그린티라고 적혀 있는 걸. 지렌테라고 읽었어요.
2: 아 지렌테. 아 그럴 수 있죠.
1: 지렌테.
2: 네.
0: 지렌테.
2: 지렌테.
1: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사실 이렇게 딱

0: 보면은 마이클이라고 안 읽히잖아 보면 이거 처음 봤을 때는.
1: 맞아. 네. 어려워 이거.
0: 미첼로 읽었고 미첼 잭슨 이렇게.
2: 그렇게 읽을 수 있어.
1: 그러네. 미첼에 미첼에 잭슨.
0: 그렇게 읽고 뭐 명품 샤넬도 채널로 읽은 사람도
3: 있어. 맞아. 채널로 읽고

0: 영어를 되게 아 이게 나이가 결혼 앞두고 제가 이만하면 영어를 정말 못 읽어요.
1: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0: 아 그럼 네. 영어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아, 거라서 아, 네.
1: 저는 언젠가는 네. 전 이런 꿈을 꿉니다. 꿈이 아니고 거의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이
0: 그렇죠.
2: 세계 공통화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지금 그렇죠. 보세요. 케이팝 지금 한국어가
0: K컬처.
1: 예,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영어를 안 배웁니다.
0: 아, 좋아요.
3: 어, 이유는 확실하군요. 네,
1: 아, 저는 우리나라에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나란 말씀을 궁극에 달아 삼바띠 아니야, 씨.
4: 모국어만 잘하면 되지 뭐.
1: 그럼요. 이제 한국어는 안 되네요.
2: 예. 네, 아. 뭐 이거 이동욱 씨 영어 데인저를 단거라고 읽은. 아,
5: 단거.
2: 내 친구 단거. 같은 단거. 사람이 많네요. 단거 단거.
4: 아, 그럴 수 있죠. 단거. 아,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그 영어 스펠링을 같이 쓰는 나라 발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읽은 나라도 있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아예 그냥 딱 네. 보이는 대로.
4: 네, 보이는 네, 대로 읽는 나라들도 있어요.
1: 그럼 앞에서.
2: 야 터보. 터보는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진짜 가수죠. 우리 김정국 씨가
0: 딱 형님 세대 형님들 세대 아닌가요?
1: 저 초등학교 때.
0: 그럼 형님은 이제
2: 저는 형님 형님요.
1: 네?
2: 저는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0: 아 그래
1: 맞네. 90년대니까.
0: 너무 동안이시라.
4: 사실 저한테 그러네. 김종국 형은 그냥 솔로 가수 김종국 형이거든요.
1: 어 그래요?
2: 그렇지.
5: 한 남자가 있어.
2: 이거
0: 맞아.
4: 사랑스러워. 이거
1: 저는 장기자랑 때 이제 터보 춤을 추고 막 했었으니까. 아~ 트위스트 킹. 바바바 에피바리스.
2: 가이톱 텐 무대에 같이 섰었어요. 아.
0: 오야. 레전드.
1: 사랑은 야야야.
2: 사랑은 야야야.
4: 야야야. 아 그냥 어렴풋하게 어릴 적에 이제 그냥 흘러들었던 검은 고양이네 내려 이건 이제 내려. 기억이 나고
5: 이랬다 저랬다 잘못하게
4: 가사를
1: 다 모르시는구나 요새
4: 지금 분위기가 싸합니다 지금 여기
1: 이때 당 녹색지대 녹색지대 봐 녹색 이게
2: 녹색지대 더 오래된
1: 아 그러니까 명곡은 안다니까 그게 딱 들으면 알잖아요
0: 녹색지대 알죠
1: 노래
2: 영어로 뭐예요? 그린벨트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린벨트네요.
1: 또 영어 또 한마디 배워가네요.
0: 또 풀어가면 또 개발제한 구역이 되는 거예요.
5: 사랑을 할 거야.
1: 맞아.
5: 사랑을 네. 할 거야.
4: 자, 9236님이 우리 지금 약간 그 영어 이상하게 읽는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을
5: 터르버의 시버러버.
2: 이거 그렇게 읽는 DJ가 이제쯤 있었어.
4: 그렇죠.
1: 있었죠.
4: 유명한 예,
1: 그 유명한 얘기죠 이거. 예.
4: 홍국 형님이. 예,
2: 홍국 형님이 시버러버요.
5: 시버러버.
4: 시버러버.
2: 예. 조 PD의 예. 친구요. 그랬더니 예. 야, 뭔 PD가 앨범을 냈어.
4: 자, 그러면 터르브의 시버러버 듣고 오겠습니다.
1: 이거 방송 사고 아니죠?
4: 아닙니다.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망해본사님 4989 망구구. 오늘 최고의 망구구 사연께는요, 아, 이 더운 날 딱 좋죠. 남이섬에 가면 탈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을 쏘겠습니다.
3: 천도. 예.
2: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은 바로 깡개가 발표합니다.
4: 우리 김승진 씨가 소개해 주신 사연이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제목 눈물이 왜 거기서 나냐 들어보겠습니다.
2: 엉땀이 자주 나니까 지바이어 이용권 타고 발을 살짝 들면 그렇죠. 엉덩이 쪽 이렇게 이제
4: 네. 말리면서
3: 네. 통풍이 잘 돼요.
5: 환기 네. 많이 시켜야 됩니다.
3: 자연 통풍.
5: 그럼요. 자연 통풍. 네. 거기까지 가서.
2: 박장원 씨가 고유가 지원금 계속 나오면 승진이 형은 인기가 장난 아니겠네요.
4: 아유, 그럼요.
3: 어, 플러팅 장인이에요.
2: 유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네,
5: 새로운 지원금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짜고 있습니다.
4: 네. 정성훈 님이 다음엔 이름표에 뭐 하는 분인지
2: 나이
4: 거주지도 같이 붙여주세요. 예,
3: 아, 신상 명세서를.
2: 아, 직종이 뭔데 여기 나와서 팟캐스트에 예.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계시는 거예요?
3: 아, 쟤는 누군데? 저 2년 넘게 있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공상무소에서 지금 호적을 떼올게요. 본적서부터 다 떼어갖고.
5: 예, 안 나올게요.
3: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죠. 네.
2: 자, 신승진 씨, 김승진님 가수 김승진의 스잔 노래 불러주세요.
5: 시잔 찬바람이 부는데
3: 아, 또 잘해줘요. 아,
4: 또 받아주신다고. 네.
5: 네. 김승진 선배님이 또 예.
2: 그렇죠.
3: 네.
4: 권유림님이 망구구 생방송 보라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 남 후 연 세 글자 딱 기억할게요.
3: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권유림님 감사해요.
5: 저도 기억해 주세요.

0: 아니, 저도 같이 나왔는데 왜 한 명만
1: 진님도 네, 아, 네, 네, 기억을 해주세요.
2: 어, 영등포구 네. 노부구가 하는데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0: 그러니까. 아, 예, 거기 한번
2: 어. 한우땡인데
1: 네, 네. 이제 삼겹살을
3: 예. 예를 들어 승진 씨 이름 좀 언급하면은
2: 어, 할머니가 지금 뭐 좋습니까?
0: 진짜 아쉽게도 할머님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2: 일단 할머니한테 알리고 와. 그러니까. 여기를 할머니한테 알리고 와.
3: 이름표를 뭐라고. 들고 와야 되니까.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인을 했어요. 할머니 저 이런 사람인데 사인을 그냥 해놓게 해가지고 사인이 딱 걸려 있고.
1: 아 괜찮다고 하신데도 이제
0: 제가 그냥 달라 그랬어요. 네. 달력을 뜯어서 했어요.
4: 아니 누군데 계속 사인을 했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 아니, 달력 써야 되는데.
2: 아 기다. 자 노래 하나 들려드리면서 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본라디 오랜만에 또 우리 금요일 코너. 네. 예. 어 멋지게 또 헤어 메이크업을
3: 아, 딱
2: 예쁘다. 샵에 가서 자. 네.
1: 아, 딱 하고 왔어요.
2: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1: 한 번씩 좀 해주세요.
3: 너무 좋아.
1: 멋있어, 예쁜 모습 네. 보여드리게.
2: 승희 씨 오랜만에 고마웠어요.
0: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최고였습니다.
2: 예. 보현 씨 네. 결혼 준비 잘해가죠?
3: 예예. 예.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저 다 해주시니까. 예.
1: 우리 균디 오늘 너무 고생했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0: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3: 맞습니다.
2: 꼭 소개해 주시죠.
1: 자, 끝곡은요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이 돌아왔어요. 서핑 보이 가겠습니다.
2: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1: Thank you.
3: Yeah.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2: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한창 휴가철이죠. 이미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지금 휴가를 가신 분도 있고 휴가 용어 중에 여러분 총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촌 시골에 가서 바캉스를 즐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어렸을 때 방학 때면 약속이 나는 듯이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하루 종일 잠자리도 잡고 옥수수도 먹고 개울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시골로 촌으로 휴가를 가는 거죠.

오늘 황재성의 황제파워는 총캉스처럼 제철리에 다들 모여서 얘기도 하고 찍찍찍찍 노래도 부르는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에라오로도 어서 들어오시라이. 황재성의 황제파워 특집 제철리 마을회관. 다들 총캉스 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오픈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야 될 오늘도 내실은 황제파워 나라!

0: 2026년 8월 7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마이티 마우스 소야의 랄랄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픈 스튜디오 황제파워를 열었습니다. 지금 에라우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같이 보고 계시죠? 자, 들어오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자, 지금 현재 제 앞에는 우리 빵댕이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막 1m, 2m 정도, 3m 거리에 다들 와 계십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 지르세요! 아, 저는 이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빵댕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10으로 달리니까, 12맥스인데 10으로 달리니까 이거 뭐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자, 에라오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우리 빵댕이분들이 코스프레를 총캉스에 맞게 제대로 꾸미고 와주셨습니다. 자, 오픈 스튜디오 황제파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최유진님께서 빵디 허수아비 컨셉은 아니쥬? 라고 해주셨는데 이 밀짚모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 스타일리시한 밀짚모자를 집에서 겨우겨우 파내가지고 찾아서 쓰고 왔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에라워에서 보고 계신 분들 의견 부탁스. 춤추는 꽁치님, 수박밭에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모자. 근데 또 이제 청캉스 같은 거를 떠나면은 그 맛이 있어야죠. 전형적으로 제 고향에서 하는 그 시골 룩이라고 하죠. 컨츄리 룩으로 꾸미고 오신 분은 이제 상체로 따졌을 때는 저쪽에 핑크색 책모자에다가 스카프 두르신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저 선글라스 끼고 네, 거의 80%가 저 패션으로 이제 돌아다니시기는 하죠. 햇빛에 이제 피부가 좀 탈까 걱정이 돼가지고 복댕이님, 와, 이장님 잘생겼다. 오늘만큼은 그렇습니다. 이장으로 제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제파워 주민분들, 빵댕이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7199님께서 아, 7199님 문자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어때요? 빵디 진짜 투턱인가요? 라고.
1: 아니에요.
0: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아니에요.
0: 네, 아니라고. 자, 혹시 여러분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워낙 혼자서만 방송을 하니까 외로워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좀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2: 잘생겼어요!
0: 네. 자, 오늘도 여러분께 기분이가 참 좋으시라고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농협은행. 특별히 여름에는요. 전국 영업점 안에 대기 공간을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여러분들 길 가다가 너무 더우면 각종 은행으로 다 들어가시죠. 농협은행은 아예 그냥 대기공간이 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은행 안에서 뭘 운영하는 걸까요? 1번 무더위 쉼터, 2번 도시락 쉼터. 자, 그리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늘 누가 왔는지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제 파워는 1%까지 진심을 다하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皇家 power。
1: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부르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자, 어서 오십시오. 전혜원님 반갑습니다. 플라이 캡틴님도 와주셨고요. 유다정님, 이화영님도 출제! 자, 스누피님께서 총캉스 제대로 땀 흘려봅시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조끼를 주셨는데, 아, 이게 겨울 거여가지고, 어, 이거 제 눈이 지금 점점 풀리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휴, 너무, 너무 뜨거운데요? 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1774님, 빵디, 잘생겼다. 오늘 나 여기로 휴가 왔어요. 아유, 잘했습니다. 압녀, 압녀. 우리랑 같이 놀아야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놀아야지. 자, 7189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옷이 조끼를 입은 빵디. 근데 털조끼 맞아요? 맞습니다. 이 한겨울에 두터운 이너 안에 껴있는 아주 얇은 털조끼. 얇은 것도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성능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성능은 확실합니다. 아 지금 겨드랑이에 핫팩을 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빵댕이도 밖에서 놀지 말고 빨랑빨랑 들어와서 에라오로 보고만 있지 말고 입스 말 걸어요. 잭잭잭. 아 그치 앉아 계신 불편함을 호소하시던 분 물안경을 계속 썼다 벗었다 하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안경을 계속 쓰고 있으면 안압이 높아집니다. 네. 안압 때문에 눈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데 아, 컨셉을 언제까지 그 잘 잡으셔야 되면 계속 쓰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벗었다가 썼다가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벗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네, 바로 벗었죠. 네,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묘선님, 베티천사님, 그리고 선인장 봉캐 숨김님, 서원빈님 반갑습니다. 이채리님도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 우리 전혜원님은 객석에 수영장 컨셉으로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지금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약간 수영장 느낌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아, 이건 제 추측인데요. 총캉스로 꾸미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가장 총캉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복장, 그냥 수영복을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맞나요? 네,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물안경이랑 수영복만 챙기면 되니까. 아,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다. 네, 성별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다. 자, 5927님. 객석에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조끼 단추 맞을 수도 있어요. 단추 맞았어.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다음 곡 샤크라 오바이보이 출발. 잠깐만 옷을 살짝 하나만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를 더 벗으면은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이 저기가 투명 아크릴로 돼 있다고.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신이에요 진짜. 계속 여러분 무슨 방송에서 자꾸 옷을 갈아입으라고. 자, 놀랍게도 우리는 술을 한 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퀴즈. 농협은행 영업점 안에 대기 공간을 오픈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해보면 바로 나와요. 과연 은행 안에서 뭘 운영하는 걸까요? 1번 무더위 쉼터, 2번 도시락 쉼터. 정답 아시는 분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참가. 컴온! 네, 조혜원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코코아모 부산. 제가 아이디 어렵게 쓰지 말라 그랬죠. 아, 두 분이시군요. 띄어쓰기를 안 했군요. 코코아모님, 그리고 부산 주상복합님, 춤추는 꽁치님, 이정현님, 어서 와버릴. 자, 김은정님께서는, 어우, 세상에. 구텐탁. 독일에서 지금 현재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에라오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은정님, 구텐탁. 자, 민희조님, 빵디, 실제로 보니까 잘생기고, 투톱은 확실히 아님. 희조님 어디 계시죠? 현장에, 아, 감사합니다, 희조님. 만수무강하시고, 늘 복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그냥 뭐, 부정적인 것들은 다 아니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12님, 빵디, 실제로 보면, 진짜, 진짜 잘 먹게 생겼다고. 아,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삼촌이 아주 그냥 고통받으니까 아주 좋아하네.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연주원님, 나현이님 반갑습니다. 배준님, 장현웅님, 황혜수님도 출제. 자, 스누피님께서 역시 신의 고모상이라 할머니 조끼가 찰떡이라고.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저한테 여러분들의 고모를 닮았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고모들은 왜 저처럼 생겼는지, 대체 왜 이러는 거, 이모는 아니고 고모 느낌이네요. 자,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위기가 굉장히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출제 끝곡 DJ D.O.C. D.O.C.와 춤을 출발!

9452님. 아니 이마에 개 기름인가요? 땀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끼가, 아 이거 조끼가 지금,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이 조끼가 대체 이게 재질이 뭐길래? 아, 자 민트님 잠시 검사가 있겠습니다. 빵디 만세해봐요. 지금 뭐 하시? 이걸 왜 박수? 여러분. 아 저는 참고로 배우들한테 들어버리는 남자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아니 결단이 안 났다고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야유를 왜 보내는 거야. 잠시 후에 저기 주작 한번 하겠습니다. 자 6712님 빵디 좀 비켜봐요. 뒤에 지훈이 오빠 잘 안 보여요. 아 지금 여기 락트듀오의 우리 지훈씨의 아 지윤씨의 사진이 제 뒤에 걸려있긴 한데 이게 지윤씨인 줄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 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 사진이 아니고 지윤씨가 농협은행 광고 모델인가봐요. 잘생겼네. 그래 좋겠다. 자 지금 에러으로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0: 멀리 부산에서 왔어요.
1: 어, 부산에서 오신 분 어디 계십니까?
0: 아, 수분.
1: 어머, 세상에. KTX 타니까 그래도 올만하죠? 네, 제주도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거리는 제주도가 더 빠르죠? 빠르기는 제주도가 빠르죠? 거리는 멀지만. 배 타고 오셨어요? 아, 새벽에 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황교포 공개방송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있기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가 쭉쭉 빨리는 느낌. 자, 이주원님, 잘할거야님, 차혜진님 반갑습니다. 복설아님, 박홍재님도 입장! 자, 이렇게 박홍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잠깐만, 현장에 계실라나? 박홍재님, 박홍재님? 안 계신 분이다. 원래 현장에 오신 분들이 당첨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박웅재님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아주 맛나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1: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여름철에 전국 영업점 대기 공간으로 무엇을 오픈할까요?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1번 무더위 쉼터, 2번 도시락 쉼터, 정답은 1번 무더위 쉼터였습니다. 그렇죠. 무더위 쉼터. 노약자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은행 대기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다들 요거 기억하셔서 근처에 우리 농협은행 있으면은 싹 들어가셔서 쉬러 가시면 되겠다 이 말씀.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부석순 거침없이 들려드리면서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소맥 오크소맥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집 오픈 스튜디오 황제 파워 2부. 지금 제 옆에는 황제 파워 오픈 스튜디오 제철리 마을회관을 함께 즐겨주시기 위해서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저의 옛 직장 동료죠. 전 아나운서 현 예능인 김대우 씨.
9: 네. 네, 감사합니다.
8: 아 고맙습니다. 저 잘생긴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자 칭찬 스틸 그리고 딴짓하지 말고 항상 운전만 하라고 하는 귀요미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안전 운전을 강조해주는 안전 운전 요정 브레이브걸스 민영 은지 윤아 씨.
10: 네. 네 우리 황제 파워 빵댕이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둘 셋.
11: 안녕하세요 부부걸입니다. 네.
8: 소문을 들으셨군요.
10: 네.
8: 어떤

0: 어떤 소문을 들으셨어요?
1: 빵댕이를 잘 흔드신다고.
0: 아 그렇죠. 흥이 많아가지고 빵댕이를 좀 잘 흔듭니다. 김대우 씨는 어때요?
2: 저요?
0: 네, 저희 방송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동 시간이 아니군요.
2: 왜냐면요 네. 제가 밖에서 일을
0: 나가세요.
2: 많이 하니까
0: 나가세요.
2: 그래도 자신 있게 빵댕이 흔들 자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뭐 특집 자체가 총캉스 느낌으로 일단 꾸려져다 보니까 제철리 마을에 간 특집으로 저희가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 또 많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2: 저는 근데 그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0: 어디로?
2: 야, 저 그 1년에 한 번씩 네.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저는 이제 양평으로 계곡 여행 다녀왔어요.
3: 부럽다.
0: 보면은 참 대우 씨는 우리나라 이 자연을 되게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원래 막 해외 가고 막 이러는데.
2: 근데 이제 직장 다닐 때는 네네. 오히려 이제 딱 그 규칙적인 생활에서 이제 해외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네. 그 틈날 때마다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특히나 이제 제철리 그 마을에 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네. 정말 좋은 곳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에 네. 좀 더 속속들이 좀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부부걸은 다녀왔습니까?
1: 저희는 아직 네. 지금 최근까지 활동을 계속 방송 활동을 했어가지고 방송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못 갔다 왔어요 아직.
0: 아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활동 끝나면 이제 좀 시간이 생기잖아요.
1: 지금 활동은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네, 라디오나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면은 저기 휴가 갈 때 있으면 미리 또 알아놓으면 시간도 줄으니까 옆에 대호 오빠한테 삼촌인가요?
2: 아니 그렇게 아니라 나중에 네. 저희 마을에 간 또 다시 예, 거기 놀러 오시면
0: 그래 마을에 간 열면은 초대하면 되지.
2: 왜냐하면 진짜 할 일도 많고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0: 네
3: 좋아요.
4: 잘해요 저희.
0: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네 분 축하할 일을 먼저 축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김대우 씨에게 축하할 일입니다. 네. 뭔진 모르겠지만 드디어 회장이 되셨습니다. 자 아직 뭔지 몰라요. 저도 사실 네.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회장이 되셨다고 지금 했는데 뭐예요?
2: 뭐 일단은 제가 이번에 그 제철리 마을회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청년 회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예.
0: 아 정식으로 마을 투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2: 그냥 이제 자칭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죠. 예. 누가 저에게 청년 회장을 줍니까?
0: 아니 그래도 같은 크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크루 있죠. 그 네. 같이 송가인 씨랑 네네네. 그다음에 그 오마이걸의 효정 씨, 네 박은영 셰프님,
0: 네
2: 조나단까지
0: 좋네요.
2: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0: 그분들도 동의하신 건가요?
2: 아 송가인님이 조금 힘들긴 했는데 설득을 했습니다. 예, 아. 예 송가인님이 조금
0: 반대표가
2: 약간 빡빡합니다. 네. 예, 빡빡한데
0: 아니, 왜냐면은 가인 씨도 굉장히 야물딱지거든요.
2: 아, 워낙 일도 잘하고
0: 그러니까
2: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마을회관에서는 네.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송가인 씨가
0: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형님들 누님들 사이에서는
2: 맞습니다.
0: 아 이제 네. 가인 씨를 이기기란 쉽지 않죠.
2: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 감투를 또 놓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자칭
0: 권력욕 여기 있군요.
2: 아 휘둘러야 제맛이죠. 네. 아, 휘둘러야 제맛이죠.
5: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감투 한번 쓰고 싶습니다. 고위 관료가 돼서 타케를 피고 싶어요.
0: 네. 일단 그 프로그램 제목이 제철리 마을 회관이
2: 맞습니다.
0: SBS 새 예능이고요. 네. 시간 지금 방영 시간이 언제죠?
2: 일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방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네. 지금 2회까지 방영을 한 상태고 네. 제가 이제 첫 SBS 예능 나들이로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죠. 하게 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0: 네. 아니 농촌에서 뭐 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프로그램 홍보도 한번 살짝 해볼까요? 뭐
2: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농촌이 이제 그 젊은 그 인구 소멸도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안 계시고 다 서울에서 일하러 오시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소외된 지역들이 좀 있어서
0: 맞아요, 맞아요.
2: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예
0: 어르신들한테.
2: 아니 어르신들 말고 초등학생들
0: 초등학생들한테 예.
2: 큰일 나죠.
0: 테니스를 예 국대 가요?
2: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요 NH 농협은행이랑 같이 예, 네.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분들한테 그냥 테니스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테니스 중에서도 좀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0: 예,
2: 쉽게 할 수 있는 테니스도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교육도 좀 같이
0: 금융 교육은 주로 어떤 거를
2: 뭐 이제 여러 주식은 아니고요.
0: 종목을 집어주나요?
2: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금융 상식들. 통장을 왜 만들어야 되고 만들면 네.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정도.
0: 부부걸은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있습니까?
4: 주식이요?
0: 봐봐. 아니, 아 금연지. 제철리에 꼭 초대해서 네, 네. 교육을 좀 회장님께서
2: 주식 기업 하시면서 네. 떡볶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 심히.

0: 주식까지가 저 주식은 쌀이죠. 네. 제철리에 꼭 저기 초대해가지고 세분도 금융 치료죠.
1: 예예. 예.
0: 치료 및 교육죠.
1: 같이 부탁드립니다. 일도 하고 교육도 한번 들어가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예. 네.
0: 아, 뭐 제철리 청년들의 농촌 돕기 그리고 농촌 교육 활동들이 담겨져 있는 제철리 마을회관 네, 새 예능이라고 합니다.
1: 네.
0: 대우 씨가 SBS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는 브레이브걸스. 네, 축하할 일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먹힌 부부거리 시원한 여름 노래를 새로 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뭐 미리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원래 이제 그 러브콜이 한번 왔었죠.
2: 맞아요.
0: 네, 제 친동생을 통해서 왔었죠.
2: 맞아요. 뮤직비디오에 네. 출연을 부탁드려요.
0: 아, 뮤직비디오에 좀 출연해달라고.
1: 오.
0: 아, 제 친동생이랑 아는 관계여가지고. 오. 어, 저 깜짝 놀랐어요. 가족한테 오더가 내려오는데. 어, 제 친동생이랑 서울이 9살이어서 응. 얘가 섣부르게 저한테 명령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친동생한테 문자 와가지고 형. 힘 한번 빌려줘 하길래 아 근데 종생이 부탁하니까 무조건 네.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 네. 그날 일이
2: 그러니까요
0: 네 스케줄이 딱 겹치는 날이어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어, 일단 어떤 노래인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 아, 근데 저희 노래가요 우리 네. 빵댕이 분들이 참 좋아하실 노래예요.
4: 맞아요.
3: 네 반응이
4: 아직 모르니까
2: 그래서 저희 노래를 안 들어봤잖아요.
0: 아니 이분들도 반대로 생각해서 이분들도 들어봐야지 아니,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지
3: 들려드리려고 네. 또 준비를 아. 또 해왔거든요.
0: 어, 좋습니다.
3: 들어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신나게 흔들 수 있는 네. 네, 여름을 겨냥한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0: 어, 제목이
3: 제목은 Body Wave.
0: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2: 오, 이제 네. 오 나왔어요. 아니,
0: 가는 길에 또 스밍을 해줘야 되니까 네. 바디 웨이브를 일단 포인트 안무 저희가 뭐 이따 라이브 하실 때 좀 네. 따라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4: 저희 노래 중에서 네네. 머리, 허리, 엉덩이, 다리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0: 머리, 허리, 엉덩이, 다리.
4: 네, 그냥 네. 웨이브를 알아서 이제 머리도 이제 웨이브 해주시고 허리도 알아서 웨이브 해주시고
2: 오,
4: 네. 엉덩이도 알아서 웨이브 해주시고 다리도 이렇게 뽐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저기 뭐 한 번만 일어서 가지고 교보제로 한 번이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네. 머리, 머리, 어 머리.
2: 아 허리.
3: 허리.
2: 어?
3: 웨이브.
2: 엉덩이 웨이브,
0: 엉덩이,
2: 다리 웨이브.
3: 근데 여기서
0: 네.
3: 이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0: 네.
3: 머리, 허리, 엉덩이, 다리 할 때 왜 이게 11번이 나와요. 근데 이 11번이 세 번이 반복돼요.
0: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3: 같이 따라 해주시면 너무 신나거든요.
0: 왜
4: 진짜 신나요. 한 번만.
0: 청년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뭐 마을 잔치 아닙니까?
1: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반복되고 네. 뭔가 이렇게 좀 신나는 리듬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2: 맞아요. 네. 아, 최근에 행사를 갔는데 어르신께서 네. 이러면서 했었어요.
3: 왜?
0: 아 그래요?
2: 진짜로.
4: 네.
0: 아 그럼 청년 회장님 한번 출발해 볼까요?
1: 저요?
0: 네.
1: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죠.
0: 아, 갑니다.
1: 출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0: 왜?
4: 13번 하셨는데.
0: 13번 아닙니까?
4: 11번이요.
0: 아, 11번이에요? 더 줄이세요.
4: 이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2: 바로 아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부거래 라이브를 또 들어봐야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1: 오, 영광이다.
0: 네. 아재미가 좀 있으시군요.
1: 너무 좋잖아요. 네.
0: 이렇게 박수 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개주 우승했을 때 내 친구 이렇게 가슴에 딱 붙이고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1: 네. 왜냐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만 해봤지 공연을 네. 본 적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0: 장기자랑 같은 것만 해봤지 우리가
1: 거기다 또 이제 썸머퀸 아닙니까?
0: 네. 예. 자 노래를 한 곡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아 귀한 라이브입니다. 부부걸 바디 웨이브. 와. Yeah yeah yeah. Watch me now. Baby girl.

0: 야, 좋네. 아, 이 맛이었구나. 배우 씨,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거기 앉으시면 돈 내셔야 돼요. 아, 거기 유료석이고. 아, 노래 너무 좋네. 아, 이게 설명만 들었을 때하고 같이 확실히 즐기니까. 아, 근데 노래가 진짜 시원하다.
1: 재밌죠. 네,
2: 귀에 너무 좋습니다.
0: 들어와요. 우리 대우 씨랑 제가 한번 일단 숨 고를 동안에 네. 좀 한두 개만 좀 읽어드리죠. 읽어주십시오.
2: 네, 6719님이 진짜 라이브 맞아요. 어쩜 이렇게 완벽한가요? 부부걸.
0: 아, 또 감동을 하셨구만. 자, 7097님이 부부걸 또 여름을 씹어 드시러 오셨군요. 참말로 시원하다요. 네. 라고 해주셨네요. 아니, 여름 노래가,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3: 약간 네.
0: 드라이브 할 때도 굉장히 듣기 좋고.
3: 맞아요.
1: 운전만
0: 해. 아, 맞아요. 맨날 그 노래 틀고. 아, 일부러,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또 읽어주시죠. 네,
4: 민키밍 님이 왜왜왜왜 부분 나오니까 우리 집 강아지 완전 신났어요.
1: 네, 귀여워.
4: 왈왈왈로 들리나?
0: 아, 약간 그렇게 들린 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중간에 해봤습니다. 네, 또
4: 5172 님께서 노래 너무 좋네요. 바디웨이브 넷플리의 저장.
0: 네, 아무래도 이게 쿵쾅거리는 이 비트가 있어야지 또 여름에 보낼 맛이 나거든요. 네.
5: 네, 8444님 저게 아저씨 두 분 끌어내요.
0: 아, 나 누군지 알겠다. 저 뒤에 두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심하게 놀더라. 나가십시오. 아, 너무 추태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괜찮았는데 이 대우 씨가 좀
2: 아, 너무 재밌네.
0: 검은 자
2: 쏙 들어오고
0: 옆에 봤는데 아니, 눈에 검은 자가 없더라고. 영혼을 거기다 갈아 넣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자고 그랬는데 자기 저기서 본다고 객석으로 뛰쳐나가가지고.
2: 왜냐면 앞에서 보는 게 너무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
0: 아, 대우 씨가 춤을 좀 추시네요.
2: 아, 저는 약간 또 댄스부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무려 그리고 MBC 연예대상
0: 네네.
2: 5번이나 네. 오프닝 무대를 잘
0: 아, 그렇죠.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죠. 아, 제가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 아나운서 포함 아, 지금 대우 씨가 지금 탑투 탑투 안에 듭니다. MBC 성인 아나운서.
2: 맞아요.
0: 나쁘지
2: 맞아요,
0: 않고요.
2: 맞아요.
0: 대우 아나운서도 춤을 아까 웨이브 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1: 봤어요.
0: 전에 춤을 뭐 배운 적은 없으시죠?
2: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댄스부였다니까.
0: 예. 아, 실제로 배운 실제로. 춤이었어요?
2: 네, 그럼요, 그럼요.
0: 아, 그렇다고 하면은 저도 아, 차라리 안 배웠다고 그냥 지금부터 안 배우고 혼자 했는데 아, 이 정도다
2: 아, 댄스부였습니다.
0: 라고 하면은 박수가 예, 예, 예.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대우 씨 어느 정도인지 가볍게 살랑살랑 댄스 실력 확인해 보게 청년 회장님의 댄스 타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음악 나오면 바로 합니다.
0: 우와. 자, 갑니다. 우와.

0: 대박 대박.
1: 아, 대박이에요.
0: 나이키를 하셨어요.
2: 아, 브레이크댄스. 예.
3: 이래서 김대우 김대우 하는구나. 근데 벌써 빼는 게 아예 없네요.
1: 네, 어머.
2: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배운 건데.
3: 아,
2: 예.
3: 아, 저 말 가다듬을 시간 줘요?
2: 말 안 걸리시면 안 돼요. 많이 힘든데.
3: 호흡 가다듬을 시간 줘요?
2: 예, 아, 제 시간 좀 말이 나네.
3: 오늘은 지금 한 4분, 3분 노래를 부르고도 금방 호흡이 골라졌는데, 지금 한 3번 투킥 하더니 그냥 끝났습니다. 예,
2: 땀이 찌릿하네요.
3: 네, 6122님. 경영학과 출신의 댄스머신, 전직 아나운서라, 김대호 아나운서의 재발견. 아, 진짜 다시 한번 봐.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이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날렵하시고 네, 유연하신 것 같습니다.
2: 체격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몸집이라는
3: 거. 아니 왜냐면 아까 원킥이라는 걸 하실 예, 예. 때 배가 이렇게 접히면서 그 머리 가슴 배에 그 곤충 도감을 보는 것처럼 아, 너무 귀엽게 선릉이 이렇게 싹 보이더라고요.
2: 인격입니다.
3: 네. 자 일단 우리 부부걸의 은지 씨가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참 재력을 전문 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9: 에버 웰커밍.
18: 영리만 소프트랩.
6: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3: 황제 변합시오.
6: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8: No way I can sugar coat.
6: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0: 네, 안녕하세요 빵디. 저희는 NH농협은행 직원 김태균 빵댕이,
1: 최수경 빵댕이입니다.
0: 빵디, 얼마 전에 평범한 은행원인 제가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요. 멀리 영월까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매일 은행에서 업무 보다가 야외에 나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촬영하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촬영이지만 여행 온 느낌도 나고 이런 맛에 총캉스 가는구나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1: 저는 진주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연예인 몇몇 분과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 그 중에 김모 아나운서님,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시고 소탈하게 촬영에 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인터뷰한다고 너무 꾸미고 가서 살짝 민망했어요.
0: 짧은 촬영이었지만 학교 현장에

0: 서 어린이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 있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을 만나서 제가 아는 지식들 잘 전달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이 없으면 도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면서 신청곡은 코요테의 투게더 들려주세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김태균, 최수견 씨의 신청곡 코요테 투게더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현장에서 노래를 직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두 분이 방송 출연을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2: 저희가 이번에 SBS 신규 예능인 제철리 마을회관에
0: 아, 그 대우씨 하는 거
2: 네, 같이 네. 출연을 하게 됐고요.
0: 네. 네,
2: 거기서 이제 NH농협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왔습니다.
0: 아, 거기서 홍보를 또 하시고 오셨군요.
2: 네, 맞아요.
0: 아니 그러면 농협 직원이신데 그 방송 출연하려면은 또 이제 그 회사의 얼굴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뽑히신 건가요?
2: 이게 사실 외모 순으로 하면 되게 좋았을 텐데
0: 네.
2: 그건 아니었고요. 예, 저희가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0: 네.
2: 이제 저희가 뽑혀서 진행이 됐습니다.
0: 아, 그 태균 씨는 외모 순이 아니었고 그럼 수견 씨는요?
1: 아, 저도 아닙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수견 씨는 어떤
1: 저도 사회공헌 같은 팀원이.

0: 입니다.
1: 네. 네. 아니 근데 그 사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김모 아나운서분의 네. 그분 이야기를 네네.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만 네네. 그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던가요? 외모 논란이었죠? 지금 적어주신 게.
0: 아 제가 이제 진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촬영을 또 같이 네. 했었는데
1: 실명 언급은 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모 아나운서로 계속 좀.
0: 네, 김모 아나운서님이 그 프로그램 컨셉에 맞게 네.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셔서 네네. 굉장히 프로시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혹시 그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하고 오시지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0: 아니 안 하셔도 훈훈 하셨기 때문에.
1: 그럼 다른 네. 그 멤버들은 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안 하고 오셨나요?
0: 네, 다 하고 오셨는데 그분만 안 하셨더라고요.
1: 김모 아나운서.
0: 네, 프로시다.
1: 아 그러면 현장에 계신 김모 아나운서분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잠깐 요거 좀 네.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불안한데.
3: 네. 아 키케. 네.
1: 심신의 안정을 도움을 주는 네. 김모 씨이시죠?
2: 네네.
1: 네. 아니 그 메이크업을 안 한 게 진짜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은?
2: 아, 돈 들잖아요. 네. 아껴 잘 살죠.
1: 아, 다른 분들은 근데 좀 이제 막 하고 오시긴 한데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아요.
2: 야외 프로그램
1: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 중에 이수근 씨도 안 하세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이게 그냥 네거티브한 게 좋다고 그냥 막 안 하고 하시는 맞나요? 네
0: 네이티브.
1: 내추럴. 아 역시 내추럴. 이 부분에서 저 꼬맹이들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네 이 내추럴한 모습이 좋다고. 네.
2: 아니 그리고 일단 제철리 마을회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사는 주민분들께 좀 가볍 이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물론 이제 더 예쁘고 이게 보기 좋게 메이크업을 하고 가도 좋지만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돈 아까워서 안 했어요.
1: 아 근데 네. 이거는 진짜 프로네요. 진짜 프로, 진짜 프로. 리얼이구만. 그리고 두 분이 영월의 진주, 영월 진주에서 그러면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두 분이 하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1: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하셨는지.
4: 저희 농협은행은 네. 농촌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영월이랑 그리고 진주를 방문해서는 이동금융 교육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해오셨던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과 함께하는 매직 테니스 강습을 같이 진행하고 왔습니다.
1: 아 아이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4: 다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대호 아나운서분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1: 아이들이?
4: 네.
1: 아이들이 그 김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4: 네. 네 맞아요.
1: 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4: 거짓말하면 안 되죠.
1: 네, 그럼요. 아이들이 아니 왜냐면 저희도 지금 방송 보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린이 청취자들이 꽤 있어요.
2: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뭔가 이유가 뭘까? 그래 김대호 씨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4: 일단 잘생기셨잖아요.
1: 아, 일단 훈남이다. 네.
4: 훈남이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1: 목소리 그렇죠, 네. 그렇죠. 목소리 좋죠.
4: 그리고 나머지는 수경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1: 패스.
0: 진행도 잘하시고 네네. 네. 친근한 이미지이시다 보니까
1: 네.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5: 아, 옆에서 표정 보고 있는데 네. 계속 더 기대하고 있는 약간 그 표정이.
1: 제발 시키는 대로 좀 해.
2: 내가 밖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킨 걸 하나도 안 하네.
1: 아 저는 지금 옆에서 김대우 씨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흐뭇해하는 그 표정이 너무 꼴보기 꼴도 보기 싫었어. 네. 일단 우리 부부골도 사실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 때 아 진짜 이 꼴라부의 조합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은행이 보니까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기는 하네요. 이런 거는 이제 또 상생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 지금 시골이 조금 인구가 좀 소멸되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시골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슬픔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와 농촌이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기는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농촌이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행이 우주공간, 매직 테니스, 금융교육 등등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 말씀 너무 잘하셔.
1: 네. 아, 다들 뭐 농촌으로 총캉스 떠나는 기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 제철리 마을회관 제철리 청년회장인 김대현 씨.
6: 네.
1: 부부걸.
7: 네.
1: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노래로 돌아온 우리 썸머킨 부부걸과 그리고 오늘 오후 3부. 그리고 아나운서 김모 씨를 모셨기 때문에 아 우리 황제 파워에 정말 어울리는 코너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코너인데

0: 요. 오후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 저희 작가님 중에 악마와 계약을 한 작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원고를 시간 안에 읽어야 하는 코너입니다. 근데 저는 실패 확률이 70%입니다.
1: 그렇게 높아요?
0: 성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번 하면은 거의 다 실패라고 봅니다. 90%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관객분들. 이 방송인데 90% 아닙니다. 70%, 80%, 오케이. 80%. 진짜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김대호 씨가 오셨으니까 사실 저도 오늘 좀 비빌 때가 있다. M본부의 또 프리미엄 아나운서 출신, 이 천상계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딕션도 굉장히 정확하고 아까 매력 포인트로도 뽑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부걸. 얼마나 노래 많이 했겠습니까? 딕션 이런 거. 녹음할 때 얼마나 신경을 써요.
2: 중요하죠.
0: 저야 뭐 발음 뭉개지검 뭐 그냥 아까 보세요 막 네거티브 내추럴 올라가지고 그래도 뭔 상관입니까? 하여튼 오늘은 두 분께 우리 부부걸 그리고 김대호 씨께 좀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말 실수 잘 안 하시죠? 김대호
3: 저요?
0: 씨.
3: 네. 저는 아나운서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네. 그 생방송이나 뉴스 할 때 단 한 번도 안 틀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0: 아, 단 한 번도 안 틀려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충격적인데 못 틀렸어요?
3: 아니 뭐 가령 예를 들면 네. 뭐 제철리니까 맞죠. 네. 제가 네. 예전에 그 울릉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태환 선수 이제 그 경기를 응원하려고 네. 울릉도에 갔는데 네. 달달달달 외웠거든요. 이제 네. 거기서 여름이었으니까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오징어가 제철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네. 여러분 울릉도가 제철입니다 때렸다 그냥 뭐가 제철인지 모르겠지만
2: 제철입니다.
0: 뭔지 그때는 좀 긴장을 하던 시기였나요?
3: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던 시기고
0: 그럴 수 있습니다.
3: 네,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정말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어려운 원고를 저와 김대호 씨 그리고 부부걸의 민영 씨까지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낭독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셋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라서 특별히 제작진이 90초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1분 컷이죠. 자, 과연 우리 셋이 원고를 릴레이로 90초 동안 낭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자, 여러분들은 성공 또는 실패 중에 하나만 골라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읽을 원고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농촌이 좋아입니다. 이런 거 틀면 괜히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농촌이 좋아 원고 낭독 90초 안에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 또는 실패 성공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을 들을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오후 낭독회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좀 정신교육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후 낭독회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부걸 유나님의 신청곡입니다. UP 바다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은왕 독해 출발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이 도착을 하는데요. 이 코너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 분씩 읽어주시죠. 우리 대화 아나운서부터.
1: 배티 천사님이 처음으로 하면 오늘 안에 못 끝내요.
0: 그렇습니다.
2: 7352님 혼자도 못하는 걸 셋이 한다고요? 무조건 실패.
0: 네.
3: 임유선님께서 실패.
0: 보셨죠?
4: 다들 이렇게
0: 쉽지 않습니다.
1: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네. 얼마나 실패를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나오면
4: 그냥 네. 실패.
0: 거의 인간 실패 후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분 안에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난이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대본을 우리가 있지만 덮어놨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원고를 펼쳐서 낭독을 할 겁니다. 일단 시작 소리와 함께 저, 김대우 씨, 민영 씨 이렇게 동시에 원고를 처음부터 바로 읽어 내려갈 거예요, 순서대로. 틀릴 때마다 저희는 작가님이 부절을 울려주실 거고요. 자. 제한 시간은 90초. 90초 안에 못 읽으면 실패입니다. 자, 김대우 씨, 민영 씨 저 순서대로 갑니다. 준비, 낭독, 시작!
5: 충청도 이유 좀 봐요.
0: 지금 뭐 하시는 거 빨리 안...
4: 좀...
5: 요즘 지망 선별이 문제잖유?
0: 안 돼, 빨리.
5: 겨 아니요. 실제로다가 농촌은 요즘 주민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구만유.
0: 이거 살리는 거 아니에요?
5: 어, 그래서 농협은행이 발벗고 나섰어요. 잘했쥬? 농촌 지역 학교 내 아동 행복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우주공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지요. 잘이었어.
0: 아 빨리! 잘이었어. 빨리 뭐 하는 거야! 빨리! 아니 충청도랑 상관이 없다니까! 예.
6: 경상도라 예. 우주공간이 뭔지 궁금하지 예. 이게 우리가 주 있는 공간이 줄임말인데 학교 안에 빈 공간을 활용해갖고 얼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기라 예.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얼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라 합니다.
0: 아따! 여기는 전라도요. 그러면 우주공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학교를 읊어봐볼까? 1호는 강원 태백의 함태초등학교, 2호는 전북 남원의 남원중앙초등학교, 3호는 경기 포천의 영북초등학교, 4호는 충남 서천의 서도초등학교, 4호까지 시행이 됐다니까 거시기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 우주공간이 생겨뿌리면 좋겠어. 아따 농협 일 잘한다잉. 농촌이 좋단께!
4: 성공!
0: 어, 진짜
4: 대박! 대박!
0: 아, 일단 아 오늘 너무
4: 잘하는데?
0: 이게 사실 난이도가 평소에

0: 아, 한 10분의 1 정도.
1: 아, 진짜? 아,
2: 그래요? 아, 그럼요.
3: 아, 네. 아니, 맛 좀 더 살릴 걸 그랬슈.
0: 아, 아까 진짜
4: 조금만 더 친했으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어, 대우 씨 조금만 더 친했으면 정말 큰일이. 10대 코미디언이었으면은 아주 큰일이 날 뻔했다. 어, 저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냥 아, 아까 진짜 분통 터져가지고 내가 네, 어, 한 번씩 반응이 7551님 빵디 빼고 다 잘한다. 아, 나 빼고 저 잘 읽었는데 자, 읽어주시죠.
3: 1744님 빵디 오늘은 왜 잘 읽어요?
5: 네. 0865님 김대우 아나운서 갑자기 연기에서 깜놀.
4: 아니 왜 쓸데없이 그거를 살려가지고
3: 놀래슈?
4: 네. 네.
0: 아, 그리고 1527님 민영 씨는 경상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하냐고.
3: 어, 그러니까 억양이 빠르게 또.
0: 네.
5: 잘한 거예요?
0: 네.
1: 잘하던데.
5: 급하니까 잘했어. 이게 나오나 봐. 어. 저희 어머니께서 경상도 분이세요.
1: 아.
3: 아.
1: 아.
3: 아. 그럴 수 있지.
0: 어, 일단은 우리 김대우 씨가 원래 지금 아, 인사를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 지금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혹시 하부께서 같이 계시면 안 되나? 이 시간 얼마 안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계시고 아니면 바쁘시면은 스케줄 있으시면은 곤란하시면은 저희가 또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4: 안 될 것 없지? 아!
0: 네.
3: 재밌슈 재밌슈.
1: 와.
3: 재밌슈.
0: 아, 우은낭독회 때문에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아, 아 대우 씨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한 명 빠진다 그러면 또 갑자기 예, 또 마음 한 켠이 또 휑하잖아요.
3: 저는 또 이게 부부걸 계시니까 또.
0: 네.
3: 제가 가서 뭐 하겠지? 어차피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을 텐데. 어차피 여기 있다 가는
0: 네. 아,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명절 같고요. 자, 오후낭독회 성공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해서 빵제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4부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가슬바람이 불문 집일도 끝장나쟁 겐슴?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한 대목입니다. 함경도에서는 가을을 가슬, 경상도에선 가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오늘이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죠. 가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추수와 관련된 설입니다. 실제로 사전에서 가을하다를 찾아보면 곡식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이름도 추수와 관련해 생겼다는 해석이 많다고 해요. 가을이라는 이름에는 한해 정성껏 키운

0: 곡식과 열매를 거둬 갈무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떡볶이 하면 하하림.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7: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7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핸들이 너무 두꺼워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잡고 운전 중이시네요. 피아노 연주보다 더 섬세한 기적의 핸들링이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은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방디
0: 조금만 조용하게. 제 느낌 누르는 거 보이시죠?
1: 방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 배우 씨, 이거보다는 건강하세요. 죄송한데 이거보다는 건강하신. 네. 아니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만 건강하게 부탁드립니다.
3: 너무 아프셔.
2: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조금만 건강하게.
4: 나이를 여기 나이가 써져 있어. 네, 다시. 네.
2: 네. 60세 정도로만 좀.
4: 알겠습니다. 60세 정도. 네.
5: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나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셨고 저도 제 운동을 하러 갔죠. 그런데 잠시 후 트레이너 쌤이 다급하게 뛰어오시는 겁니다.
5: 회원님! 회원님!
2: 남자 트레이너.
4: 진짜 이거 안 쓰셔가지고.
2: 왜 그러시죠?
4: 왜냐면 말씀드리고.
2: 네.
4: 죄송해요.
2: 남자 트레이너로 좀
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 정말?
4: 아니 여기 그래도 그럼 성별이라서.
2: 네.
4: 알겠습니다. 회원님! 아 그렇게

0: 거예요. 아, 그 위험해요, 위험해.
1: 어, 뭐예요?
2: 아, 누가 다치신 것 같은데 헬스장에서.
0: 그럼 위험하다니까.
3: 아, 죄송해요. 아, 할아버지 아까.
2: 아, 너무 몸이 안 좋으셨죠?
3: 아, 그 순간 죄송해요. 어, 저 너무 안 좋네.
2: 자,
3: 했었어. 그 순간
2: 그 순간만 지금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몇 번, 다른 멤버가 읽어주세요, 빨리.
4: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말없이 고개를 돌려 저를 딱 보시는데, 형님, 그때 그 원망 가득했던 눈빛이 아직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도와드리려고 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믿어주세요.
2: 네. 아, 유일하게 고급스러운 코너인데 불미스러운 일을 네,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꺼드럭댔다가 바로 거품 빠진 김은정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이제 오지랖을 부리다가 아, 죄송한데 방정맞은 웃음 안 됩니다. 유일하게 제가 밀고 있는 코너라서 아, 6580님께서 아, 김대호 아나운서님 요즘 60대도 젊으세요. 아, 이따가 그 의미로 왜 12번 부탁드린다고 이따가 월미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논란은 저희가 이번 하반기는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법 알려드리다가 트레이너분한테 많이 혼났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사연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었죠. 그냥 이들 그냥 웃고 넘겼죠. 아, 지금 이너프님이 죄송한데 사연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용이 뭐였냐고. 아, 그러니까 은정님이 꺼드럭대다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3: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이거.
2: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음악을 좀 틀고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11님 김대호 아나운서의 연기만 기억나며 주셨고요. 자, 우리 은정씨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 에이티즈의 배드 오늘 그냥 배드 침대에서 그냥 자빠져서 주무시는 게 짱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0: 오늘은 브레이브 걸스 나온 김에 롤린으로 한번 분위기 한번 신나게 돌려볼까요?
1: 설랑설랑 노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가자.
1: 배우 아나운서 하나씩 문자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2: 네, 5517님 드디어 월요일에다 댄스 머신 김모 아나운서 출격하나요?
1: 김모 아나운서 출격합니까?
2: 와이나!
0: 와이나! 자, 롤린 나가자.
3: 나가자.

0: 청년회장 오늘 신났습니다. 청년회장 오늘 개 탔어요. 자, 대화 나와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술도 안 드시고 이렇게 노시는 분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자, 정희정님 집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라방 보고 있자니 총캉스 간 것 같고 좋네요. 우리가 사실 복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제대로 구색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느낌 물씬 납니다. 에라오로 보라로 보시는 분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문자 읽어주시죠.
2: 이호이로님, 오늘만을 기다렸다. 자양강장제 드링킹하고 왔습니다. 빵디 일어나!
0: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이게 다 일어난 거면 믿으시겠습니까?
2: 멍이요.
0: 그렇죠, 그렇죠. 자, 써니님, 빵디를 왜 오징어 댄스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의도가 없어서 저 현장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2: 우와.
0: 자, 서만아 칠발님, 퇴근

0: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놀 때 보니까 아, 이 진짜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사람의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1: 좋네요.
0: 자, 오늘 문자 좀 읽어주세요.
2: 네, 7273님 회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황제 파워 듣고 기분 좋아진 거 뭐지? 아. 역시 사랑방 황제 파워.
0: 아, 감사합니다. 역시 사실 우리 황제 파워의 이 추금이죠. 사랑방 같은 곳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쨍쨍거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7855님, 댄스부 청년 회장님 오늘 신나셨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크는 안 줘서 이거 하는 마이크밖에 없죠.

0: 가면 돌리고 신나면 허리 돌리고 김대웅 허리 돌려.
1: 여러분 청년회장 오늘 일탈했어요.

역시 중학교 댄스 배운 사람이구만.

내가 딜러. 나 가사 몰라.

0: 퀴즈가 끝났죠.
1: 이제 자리로 들어오세요. 누구 한 명 죽어야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0: 가자.
1: 반대.

0: 야, 한국도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 앉으세요.
0: 오케이, 오케이. 아.
1: 자, 여러분 어서 오시고 지금 청년회장이 힘이 남아 돌고 있고요.
0: 아이고, 야, 서비스 없어요?
1: 아, 예, 예. 자, 스누피님께서 대호 아나운서 오늘 입덕하고 간다.
2: 와, 진짜로. 와.
1: 매력이 넘친다고. 네. 댄스머신 청년회장 김모 아나운서님, 김모 대호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우리 부부걸도 와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3: 바디웨이브.
1: 우리 부부걸이랑 대호 아나운서님은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우리 빵댕이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0: 아, 네, 먼저. 네.
2: 먼저.
1: 아, 이 체력 이슈로. 네, 아까 진짜 근데 많이 즐겼잖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2: 네.
3: 아 근데 진짜 이 빵댕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고 네. 제가 이게 혼자서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1: 하겠습니까?
3: 단 한 번도 아나운서 하면서 안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안 틀려본 적이 없고 아 너무 재밌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또 초대해 주십시오.
1: 네. 네. 저 호흡을 골라야 되니까. 자 어떠셨어요? 부부걸은
2: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1: 네네
2: 오 이렇게 불태우고 간 적은 처음인데요.
1: 아 진짜요?
2: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1: 그렇습니까? 네,
2: 코너들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 빵댕이 분들도 너무 즐겁게 잘 즐겨주셔서 네. 저희가 오히려 더 너무 즐겁게 오늘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2: 감사합니다.
4: 불러주세요.
1: 네, 우리가 지금 살짝 아쉬울 때 우리가 헤어져야지 네. 다음에 또 만남을 네, 약하니까 맞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행복했다라는 말씀 네. 그리고 빵댕이들이랑 항상 아이컨택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항상 못 보고 하는 말씀만 문자로 받아보니까 다들 어떻게 생기신 분들인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황제파워는 1%까지 진심을 다하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제가 하면 신맛탱만 같이 해주시면 네. 됩니다. 점액추? 아 그러네.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는데 이제 점액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원서 아나운서 추천을
2: 네.
1: 한번 가볼까요?
2: 네 좋아요.
1: 저녁 메뉴.
3: 아 저녁 메뉴?
1: 네 오늘 뭐든 먹을까요?
3: 부부거리랑 먹는다면 뭐든지.
1: 아 좋아. 그럼 부부거리 네. 뭐 먹느냐에 따라 달렸네. 이거 아주 꾼이구만. 청년회장이 섹시 청년회장이었네. 끼를 잔뜩 부리네요. 자 우리 부부걸 오늘 뭐 드실 겁니까?
2: 부대찌개 레스코.
1: 아 부대찌개 최능치킨. 자 그러면 다 같이 제가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하면 신맛탱 해주세요. 네.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자, 끝곡 제이레빗의 넌 언제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0: 있습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사용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예상컨대 오늘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는 가을이 오면 노래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상상을 했겠죠. 선선한 바람 맞으며 도톰한 스웨터를 껴입고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에 녹이는 그런 가을을. 가을이 오면은 더 이상 가을 노래가 아닙니다. 애타게 가을

를 기다리며 듣는 썸머송이죠. 애초에 이 삼복더위 한가운데 입추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같은 희망을 걸어보면서 이런 노래를 들어봅니다.

윤건 가을에 만나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아유 참 입추 때마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죠? 여름이 너무너무 길어지면서 이런 절기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944님이 처서 매직을 기다려봅니다. 이 처서 매직 아시죠 여러분? 처서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시원해진다. 뭐 처서에는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휴, 작년 생각해보면 처서 지나서 9월에도 넘어서 10월에 추석까지도 너무너무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품어볼게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오늘의 소비 내역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이어집니다. 골든차일드

0: 장준 개그우먼 해지돼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6: 안전화.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6: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7: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오랜 날, 오랜 밤, 악동 뮤지션이었습니다.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밥을 싸놨더니 저녁까지 김밥으로 해결하게 되어 편하네요. 역시 사 먹는 김밥보단 직접 싸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야, 2372님 정말 젊어요, 젊어. 예, 누구든 사 먹는 김밥이 더 낫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운 때는 김밥이 쉴 수도 있는데 보관을 굉장히 또 잘 하셨나 봅니다. 예, 너무 많이 싸서 쟁여둘 수가 없는 게 요즘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혹시라도 특히 시금치가 엄청 빨리 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걱정이 있었는데 이분의 문자를 보니까 또 이렇게 2372님처럼 젊게 사는 분들도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오랜 날 오랜 밤 신청하신 곡 이어드렸습니다. 양산 사는 솔방울인데요. 야, 양산이요. 장지영님. 더워도 너무 덥네요. 에어컨 풀가동 중인데 이 더운 날씨에 홀로 계시는 고령자분들이 걱정입니다. 더위야 제발 사라져주라. 제발. 이 고령자분들은 특히 이제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로만 요즘 날씨에는 에어컨을 필수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직결된 거라서 특히 어르신일수록 전기세 아까워하지 마시고 더위 먹으면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잖아요. 특히 또 몸에 탈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전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3주 정도까지는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많이 써주세요. 오늘이 입추니까 얼른 가을이 왔으면 신락 같은 희망을 또 품어봅니다. 장지영님께 선물 갑니다.

커피값 아끼려고 집에서 내려 먹겠다며 원두 사고, 드리퍼 사고, 필터 사고, 그라인더 사고, 원두 무게재는 초정밀 저울까지 사고. 저만 이러는 건 아니죠?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8259님 아들이랑 단둘이 영화 데이트했는데

네요. 영화표는 2만 천 원인데 팝콘, 음료수, 나초, 오징어까지 샀더니 간식비가 더 나왔네요. 애니메이션 영화 봤는데 저는 그냥 뭐 좋느라 열심히 상모 돌리기 했습니다. 상모 돌리기. 아들은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8766님 지인이 브랜드를 런칭해서 아내, 장모님, 처남, 처제까지 다 사줬어요. 통장이 텅장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셨나봐요. 이야, 마스크팩을 100개씩 선물한 영수증이 인증샷으로 왔습니다. 다들 꿀피부 되세요.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사 먹은 점심 사진입니다. 7703님 어마어마한 함박스테이크인가 이게? 예, 두덩이가 딱 있는데요. 점심에는 이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에 늦게 안 먹고 야식도 줄일 수 있거든요. 무더위에 여러분 잘 챙겨 드세요. 005님 아들 둘 운동화 사주고 제 건 못 사고 왔어요. 그래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나 봅니다. 결혼기념일 때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신발 매장 앞에서 아이 둘 그 촬영한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셨는데 제 아들이 아닌데도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행복 때문에 내 거 안 사도 얘 아예 아들 것만 사도 행복한가 봐요. 너무 멋지네요. 선물 갑니다. 2146님 아들이 4년 6개월 부사관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마트를 털고 왔네요.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영수증 길이가 얼추 봐도 바디 샴푸, 라면, 지퍼백, 커피, 칫솔, 육수팩, 만두, 김. 이거 구매하신 거 다 읽다가는 제가 래퍼가 될 것 같아서. 예. 부사관 전역 축하드리고요. 선물 갑니다. 강승윤 본능적으로.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강승윤 본능적으로 피처링은 스윙스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 케이크와 선물 준비해서 집에 가고 있네요. 해리마 생일 축하하고 고맙고 사랑해. 5511님 문자입니다. 너무 러블리한 케이크를 사셨어요. 삥꾸삥꾸. 예, 감동입니다.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러브게임에서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오. 2486님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 떠서 집에 가는 중인데요. 영수증이 하나 더 있는 건 안 비밀. 오, 이분 회 아유 예 17만 8천 원을 예 맛있게 드시고 아 오늘 생일이신 아 이분도 축하드려야죠. 선물 갑니다. 축하 축하. 7579님 오늘 마트 가서 과자 20봉 담아왔어요. 8월은 과자와 함께 뚠뚠해질 예정입니다. 과자를 여러분 인증샷이 왔는데 어우 정말 어디 여행 가서 사온 것만큼 어디 야 정말 평생 먹을 제가 평생 먹을 과자를 다 넣으셨네요. 예 여름에는 여러분 좀 뚠뚠해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더우면 다 또 땀 흘리고 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많이 챙겨 드시고 토이의 본 보야지 피처링은 조원선입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먹다가 남기는 건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올여름엔 제철과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먹는 작은 실천으로 수분 충전은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뚫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뚫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답니다. 첫 만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대요. 다만 남자는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대신 여자는 다소 애매했죠.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뭐랄까 마음의 속도가 그 남자처럼 빠르지 않았다고나 할까. 애프터를 하고 두 번째 만남. 저는 그쪽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귑시다. 벌써요? 미안하지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세 번째 만남.
1: 생각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생각이 끝났는데요.
0: 아, 좀만 더요. 여자는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사귀기는 아직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싫은 건 또 아니고. 하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0: 여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대요. 뭐 2년이면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1: 2년이라. 알겠습니다.
0: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헌데 바로 다음날 아침.
1: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냉방병 걸릴지 모르니 얇은 겉옷도 챙기십시오.
0: 이상하다. 분명 말을 알아듣고 돌아섰는데.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엔
1: 우산 챙기셨습니까? 혹시 몰라 회사 로비에 맡겨뒀습니다. 안 가지고 왔으면 쓰고 가십시오.
0: 이런 문자가 오질 않나. 생일이면 케이크를 두고 가고 아프다 하면 죽을 끓여다 주고. 여자는 처음엔 부담스러웠고 다음엔 도대체 왜 이러는지가 궁금했고 더 지나선 언제쯤 연락이 또 오려나 기다려졌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먼저 연락을 해봤대요. 나예요.
1: 우와!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 아직 2년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0: 네? 뭐라고요?
1: 그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2년이면 된다고.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까?
0: 세상에나, 그 남자는 서로 2년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2년,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 지나면 된단 말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2년이면 너무 긴데 잠깐 고민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장장 2년짜리 지극정성 프로젝트 플랜을 짜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남자 그 여자는 반년도 안 돼서 연인이 되었고 그 2년이 다 되기도 전에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잘못 알아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짝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 진짜 인연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선 진심 어린 노력도 필요하고요. 물론 그 노력을 알아봐줄 좋은 눈도 필요하지요.

한동근 그대라는 사치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윤성창님의 이모부 러브스토리였어요. 이모와 이모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에서 이제 가족 모임이니까 이모 이모부 다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뭐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됐나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얘기 듣고 어? 내가 사연을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윤성창님. 예, 이모부님 너무 재밌으시네.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만날 수 있지 횟수

2년으로 들어도 뭐야 이러고 말지. 누가 그렇게 지극정성 프로젝트 플랜을 짜고. 아, 진짜 이모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야 진짜 이렇게 진국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운입니다. 예. 여러분 곧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 좀 들으시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러브스토리도 좋고 우리 뭐 이모 고모 러브스토리 혹시 좀 감동적이거나 재미있거나 한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물은 예, 글 작성하신 윤성창 님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족 러브스토리 듣고 기억나시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리얼 러브스토리 남겨주시면 되고요. 윤성창 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십니다. 산이 레이나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 이어드려요.

0: 제시카, 박명수가 함께한 냉면, 조경호, 5408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시원한 곡을 좀 들어줘야죠. 그리고 냉면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물냉면 추천해드려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빨래 들고 셀프 세탁방 왔어요. 7735님. 너무 더워서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세상에 빨래방이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야,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에 지금 뽀송한 기분에 러브게임에 샵1077 해가지고 문자를 넣으셨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영화관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예, 영화관으로 피서가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관에서도 다 손부채질을 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피서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영화관으로. 근데 야, 빨래방이 이렇게 시원했군요. 이야, 이 시원함 마음껏 누리세요. 이럴 때는 세탁이 좀 예, 늦게 돼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죠. 예, 빨리 빨래 끝나면 또 집에 잘 돌아가시고. 7735님께 선물 갑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5: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산의 널 위한 R&B 전해드릴 거예요. 예, 더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우승자입니다. 예, 이산의 널 위한 R&B 듣고 잠시 후 박소현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요즘 닥치 어디
3: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네가 좋아
4: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지읒 키읒. 가마솥더위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다 보니까 주말이나 휴가 때도 집에서 드라마 정주행하며 맛있는 건 먹는 이것이 최고의 피서법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콕 박혀서 편안하게 쉬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GD 태양 대성이 함께한 Home Sweet Home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집콕이었습니다. 예, 집콕이 최고의 피서법으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Love Game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0: 장애 케어원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우리만의 자유로운
9: 차트.
10: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9: 차트.
11: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10: 차트.
12: 차트
10: 차트
12: 차트
10: 차트 차트, 차트. 차트.
13: 박서현의 러브게임 원탑 예능돌 천재우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주.
14: 예헤이.
13: 찬의 얼굴 천만 배우 해지다지.
14: 여러분 안녕하세요.
13: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혜지 씨? 정말
14: 많이 탔나요, 그렇게?
13: 네, 깜짝 놀랐습니다.
14: 또 근데 여름에는 또 타줘야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놀러 갔다 온 게 네, 휴가 가서 돈을 쓰고 온 거니까.
15: 저는 사실 네. 오늘 혜지 네. 누나 스케줄이 안 돼서 곽범 선배님 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14: 아, 그 정도로 시커먼가요? 네. 제가
13: 아니, 그래요. 박범 선배님 오신 것 같고 장준 씨는 난 최선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최선 씨냐고 지금.
14: 시작부터 폭력적이다.
13: 아니 정말 정말 오늘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이 맞아요. 아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보실 수는 없지만 저희가 네. SNS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5: 감사합니다.
13: 아니 최선 부럽지 않아. 아, 지금 아니 운동 많이 하는.
15: 그럼
13: 아니 네. 러닝만 하는데도 팔에 근육이 그렇게 생겨요?
15: 아니 또 요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성동구 염산이라고.
14: 아,
15: 네.
14: 아 염산이세요?
13: 염산이에요. 아 최상 아니고 염산. 네.
14: 어, 근데 되게 오늘 멋있으시다.
13: 완전 멋있어요.
14: 오늘
13: 지금.
14: 두 번도.
13: 네, 네. 멋있어요. 혜진 씨 네. 제주도 재밌었어요?
14: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바이크를 타고 이제 맞아요. 제주도를 좀 반바퀴 돌았거든요.
13: 야, 해안도로를 바이크를 타고 진짜 대단해.
14: 근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꼭 바이크 투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3: 근데 그 더워가지고 괜찮았어요?
14: 더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렇지만 눈에 또 아름다운 것을 담아왔기 그치, 때문에 이게 또 에너지가 충전이 돼가지고 네.
13: 아, 헬멧 써야지 안 쓰면 큰일 납니다.
14: 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네.
13: 아 근데 휴가를 잘 즐기고 오셔가지고
14: 맞아,
13: 네. 행복합니다.
14: 아우 예. 좋아요.
13: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15: 네,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13: 첫 번째 차트 9797님이 보내주셨고요. 치킨 선물로 갑니다. 어떤 차트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MG 직원이 친구들이랑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제 친구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생각했죠. 나이는 달라도 어딜 가나 꼭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친구 꼭 있다. 탑5 지금 시작합니다.
10: 백부님, 오늘은 일도 없는데 드라이브 좀 갔다 올까요?
16: 나이 안 된다.
10: 와이, 그 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옵시다.
16: 야만 내 엄마랑 놀아야 된다.
10: 에, 엄마예. 아니 백부님 나이가 미친.

0: 근데 엄마랑 놉니까? 그러지 말고 영화도 보고 옵시다. 응? 요즘 후프인지 후프인지가 재밌다 하대 얘.
1: 엄마 안 된다.
0: 와예.
1: 이 그거는 엄마랑 보기로 했다. 내가 임마. 에 엄마랑 에 밥도 먹고 에 이 커피도 먹고 에 이 사우나는 못 가도 에 이 영화관도 가고 다 할 거야. 나는 임마 이 엄마랑 놀 때가 제일 재밌다.
2: 아 이런 친구 있어요. 자 5위 엄마 덕후. 엄마 없이 못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1박 2일 여행이라도 가면은 엄마랑 연락하고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랑 자주 다툰다는 겁니다.
0: 아, 그치, 그치.
2: 네. 요즘에는 특히 네. 제 세대보다 요즘 세대가 엄마랑 하풀 가고 여행은 뭐 당연히 엄마랑이고 문화생활도 대부분 엄마랑
0: 맞아 맞아
2: 굉장히 좀 놀라운 변화예요.
0: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2: 부쩍 네. 늘었습니다.
0: 네. 네. 맞아 맞아.
3: 저희도 지금 네. 저 빼고 네. 네. 가족들끼리
2: 엄마랑
3: 다음 주에
2: 누나랑 다
3: 네. 누나랑 엄마 아빠랑 매형이랑 해서 네. 중국을 가더라고요.
2: 이야, 장준 씨만 세상에. 빼고
3: 저한테 말도 없이
2: 아 그렇구나. 네.
3: 살짝 삐졌습니다.
2: 예 아이고.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상한 마음을 전하는데 네. 결정 로 가족들이 듣질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참 안타깝습니다.
0: 본인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맞네요.
2: 아,
3: 네, 네.
2: 아 난 그 말을 못했는데 참아. 이걸 좀 콕 찔러 주셨네. 아, 한번 오늘 차트 보면서 네. 생각 한번 해봅시다.
3: 날카롭네요.
2: 날카롭죠.
3: 박범 씨. 아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4: 예, 이해됩니다. 예.
2: 자 계속해서 이런 친구 꼭 있다. 4위 갑니다.
5: 나 이장미 오늘 진짜다. 공부하고 다이어트도 할 거야.
0: 정말? 야 근데 장미연 너 배고프지 않아?
5: 야 방금 밥 먹었잖아. 나 다이어트 한다니까.
0: 아이 디저트는 별개지. 야 공부를 하면은 내가 포도당을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당을 보충을 해야 돼. 요 앞에 새로 생긴 마라탕집 가볼까?
5: 야 마라탕이 디저트야? 됐어 나 공부할 거야.
0: 공부하다 환기도 해야지. 아 잠 장미연 이 영상 봐봐. 이거 진짜 웃겨.
5: 진짜 야 너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
0: 그러니까 마라탕 먹으러 가자.
5: 다이어트는 공부는
0: 내일부터.
2: 이런 친구 꼭 있다. 4위 계획을 방해하는 친구. 내가 뭘 하겠다 다짐하면 옆에서 유혹하는 친구들 꼭 있죠. 우리가 다이어트와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 공부를 못하는 이유, 이런 친구들 지분이 큽니다.
0: 맞아.
2: 인정이죠.
0: 네, 인정이에요. 네,
2: 인정이에요. 이게 네. 다이어트 좀 하려 그러면 회식 잡고
0: 맞아.
2: 유명 맛집 가자고 링크 보내고 이런 친구들
0: 맞아.
2: 때문에 다이어트 늘 실패합니다.
0: 맞아요.
2: 예.
0: 세상에.
2: 또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끼리만
3: 맞아요.
2: 서로 네.
0: 맞아. 서로
3: 독서실 끊어놓고 휴게실에만 있고
0: 맞아. 거의 안 들어가 있죠.
2: 그게 안 바뀌었나요?
0: 아직까지도 그럴
2: 것 아직까지도
0: 같아요.
2: 아직까지도 네. 예. 계속해서 이런 친구 꼭 있다. 3위 갑니다.
6: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오늘은요,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오랜만이게요.
5: 어머, 야 혜지야, 이게 얼마만이야? 한 1년 됐나?
6: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우리 친구 나 소개팅 해준다고 해놓고 언제 해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롭게요, 얘.
5: 지지배, 야 네가 내 톡을 안 봤잖아. 내가 너한테 연락한 게 작년 12월이야. 야, 근데 봐봐라, 숫자 1이 아직도 안 사라졌어.
6: 그게 내가 얼마나 바쁘게요.
5: 야, 연락이 돼야 소개팅이든 뭐든 해주지.
6: 얼마나 아쉽게요. 지금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3: 그 사람 이미 결혼했어.
2: 이런 친구 꼭 있다. 3위 연락 잘 안 되는 친구. 전화를 안 받고 콜백을 안 해주거나 톡을 보내도 며칠 내내 안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속 터져요.
0: 너무 싫어.
2: 있잖아요.
3: 안일십. 안일십하는 친구.
2: 맞아.
0: 근데 또 그 인별그램은 계속하고.
2: 그래 맞아요.
0: 세상에.
2: 이 단톡방이라는 게 이제 네. 많이 있잖아요.
0: 그래서
2: 빨리빨리 답을 주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을 안 주고 거기서 이런 속 터져.
0: 그러니까.
2: 속 터져 진짜.
0: 속 터져.
2: 맞아.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어요. 하도 안 보니까 요즘에 네. 근데 그 나이가 어릴수록 또 전화번호도 없이 그냥 막
3: 맞아 인별그램으로만 그냥
2: 인별그램으로 네. 하고 하니까 근데 연락 안 주고면 속 터지는 거지 진짜
0: 속 터져 예. 연락돼야 돼.
2: 아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연락을 못 하죠?
3: 그냥 전화를 하던가
0: 전화를 근데 또 콜백도 안 한다 그런
3: 맞아요,
0: 사람들
3: 맞아요.
2: 전화도 안 받아
3: 맞아, 근데 안 저도 약간 네. 이제 대화가 딱 마무리가 되면은 네. 그냥 그
2: 봐요.
3: 상태로 이제 안 보는데 최근에도 이제 공찬이 형이랑 네. 제가 연락을 하다가 제가 연락을 이제 형 겐톡은 또 안 네. 보니까
2: 그쵸?
3: 단톡방에다가 얘기를 하다가 장준짱 얼른 연락 보셈 이렇게 근데 또 제가 단톡은 이제 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좀 했었어요.
0: 그러니까 단톡을 네. 보면서 갠톡 왜 안 봐요?
1: 아, 그러니까 왜 안 봐요? 아니 저는 이미 단톡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 뭐 그러게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오해입니다. 아, 네, 오해입니다.
0: 이 자리를 아, 빌어서 예, 해명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찬이 형.
0: 네. 혜지 씨는 네. 단톡이 할 걸 갠톡이 하고 갠톡이 할 걸 단톡이 하고 했고 나는 너무 헷갈려. 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1: 그러니까 저도 인격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 아, 근데 잘 보셨어요. 많아요.
0: 아니 그러면 네. 단톡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쵸, 거기서 그쵸. 하면 되는데 또 갠톡이 와. 그래서 맞아, 나는 맞아. 아 그럼 단톡에서 못하는 개인적인 거를 나한테 보냈나 보다 하면 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2: 강조라고 할 수 있죠. 강조. 똑같은 얘기 계속 해줘. 아, 또 까먹지 않고 하니까. 야,
0: 너무 힘들어요.
2: 아, 힘들어요. 네. 아, 한번 자제해볼게. 한번 자제. 단톡에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계속해서 이런 친구 꼭 있다. 2위 갑니다.
3: 에이 정마담 이 다음 달에 있는 이상 좀 팬미팅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는 정마담 믿고 티켓팅한다.
4: 당연히 갈 수 있어. 표 끊어.
3: 정마담 이 장준 팬미팅 다음 주인 거 알지? 이 못 간다고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4: 자기야 나 못 믿어. 당연히 갈 수 있어. 자기나 늦지 마.
3: 에이 정마담 이 장준 팬미팅이 드디어 2시간 후야. 우리가 장준이가 우리 장준이가 얼마나 귀엽고 깜찍할지 기대돼서 잠이 안 올 정도야.
4: 자기야 미안해서 어쩌지?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 so sorry. 다음엔 꼭 같이 갈 수 있어.
0: 이런 친구 꼭 있다. 2위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친구. 와 넉넉하게 약속을 미리 잡아놔도요 하루 전날 혹은 당일에 급한 일 생겼다면서 취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5: 맞아.
0: 한두 번은 친구니까 이해해줘도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죠. 있어 갑자기
1: 있죠. 맞아요.
0: 있어 있어. 네.
5: 아, 있어 진짜.
1: 아 제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예, 예. 자기가 가자고 이렇게 판을 네. 다 짜놓고서 오, 네, 네. 그날 자기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0: 있어 있어.
2: 뭐 그런 네. 사람이 있어?
0: 어 있어 있어. 그 윤지성 씨 저 소년의 초상이라고 뮤지컬 하는데 아니 한 달 반 전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잡은 사람이 못 온다는 거예요.
1: 맞아요. 누가 말 못했어요.
0: 말 못해 진짜.
2: 친구한테 마세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진짜 인연을 끊어야 되나.
1: 맞아요.
0: 두 달 전부터 어머. 본인이 가자 그래가지고
2: 어머, 아니,
0: 예약도 그 네. 친구가 했는데
1: 어머,
0: 본인 못 간다는 거예요.
1: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 최근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
0: 그래.
1: 아,
2: 세상에 진짜 별로다. 그렇게 약속 취소해놓고 뭐 진짜
0: 엄청 타가지고 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제. 이런 친구 꼭
2: 사랑해요.
0: 있다. 자 1위 갑니다.
6: 안녕하세요 장혁동생 장준이 핸드폰 새로 샀어 얼마나 좋아 오랜만에 친구랑 톡도 하고 얼마나 좋아
2: 어 그래 그래 장준아 너 별일 없지?
6: 별일 없지 근데 너는 부사가 이게 뭐냐 우리 집 뽀삐가 찍어도 이것보다 잘 찍겠다 이거 누가 찍었어?
2: 이거 우리 아빠
6: 아. 어쩐지 구도가 이 세상 구도가 아니더라 독특하고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회색 티셔츠 좀 갖다 버리면 얼마나 좋아
2: 아이고 엄마가 사준 건데
6: 어쩐지 이쁘다 했어 어머니 센스가 얼마나 좋아
0: 아 이런 친구 꼭 있다 1위 일단 10위부터 거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대화만 나누면 일단 시비부터 거는 친구가 있습니다. 옷이 그게 뭐냐 얼굴이 너 왜 그러냐 네 애인이 불쌍하다 친근감을 틱틱대는 걸로 표현하는 거라지만 과하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2: 맞아 맞아
0: 만나자마자 야 너 얼굴 왜 그래
2: 맞아 저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
0: 그렇죠
2: 그럼 네. 너 왜요?
1: 아니
2: 왜요?
1: 아니
2: 이게 정적이 될 만한
1: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10위부터 거는 친구들.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재능이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걸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1: 맞아.
0: 그게 참 대단해요.
2: 그러니까 또 생김새 또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만나자마자.
0: 그렇죠.
2: 그렇죠. 준희 씨.
1: 네네네.
0: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제 얼굴 보자마자 야 너도 많이 늙는구나. 늙었다. 맞아. 막 이런. 만나자마자.
2: 진짜 만나자마자 뭐야 각본 선배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1: 맞아니까.
0: 기분이 나빠요.
2: 그러니까 바로 손절해야죠.
0: 그러니까 네. 일만 하고
2: 그러니까 일만 하고 바로 손절해야죠.
0: 아니 가장 오래된 친구는 두 분은 몇 년 친구예요? 뭐 보통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1: 저는 초등학교 친구.
0: 와, 네. 초등학교 친구 있어요?
1: 이승재라고.
0: 이름까지는 굳이 안 밝혀주세요. 네.
2: 마장동에서 정육점 하는 친구죠?
1: 마장동 말고 저기 평택 안성 쪽에서 정육점 하는 친구인데.
0: 그 친구의 사정이 다 노출이 되네요. 예. 네.
1: 아니 뭐, 비밀 뭐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0: 아니. 네. 근데 그 친구랑 진짜 오랫동안 그쵸 연습생 할 때도 그럼 연락을 계속한 거고 데뷔하고도 계속한 거고

0: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유니버스에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다 만났어요. 승재가.
1: 아,
0: 네,
1: 그런
0: 저희 뭐 대표님, 뭐 네. 이사님, 부사장님, 뭐막 인피니트 형들, 뭐 러블리즈 다 만났어요.
1: 진짜 오래된 친구구나. 네. 그 친구가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잘 맞아요?
0: 일단 고기를 자주 보내줘요.
2: 말 다 했네.
0: 네네네.
1: 그래, 최고의 친구네 진짜.
3: 아, 그러니까.
0: 그럼요.
3: 절대 막 절대 네. 이제 시비 걸고 막 이러지
0: 아,
3: 마요.
0: 절대.
3: 진짜 잘해줘요.
0: 네, 고기 주는 거. 등지도 좋아서 제가 져요.
1: 아유 그래요. 뭐 나 사실 고기 주는 친구는 다 준 친구지. 혜지 씨는
3: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인데 23년 됐나 지금. 네.
1: 그 친구랑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3: 여덟 명이에요. 저희가 논산 친구들이어가지고 이 여덟 명 모임이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또
1: 논산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노래방 같이 다니던 같이 그 가서. 친구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여덟 명이었어요.
3: 네, 여덟 명이 지금 단톡방도 있고 이제 애기들도 나왔는데 같이 이렇게 놀고 막 그래요. 네, 지금까지 보고. 네.
1: 그 친구들 논산에서 그렇게 오빠들 많이 울리고 다니.
3: 저만 울렸죠. 네. 걔네들은 못 울려요.
1: 아 그래요?
3: 네, 네. 제가 거의 뭐 간판 미녀 느낌이었죠.
1: 아니 이렇게 막 조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3: 뭐 모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죠.
1: 그래서 네. 그 친구들 여덟 명의 친구가 가장 네. 소중한 이유는 뭔가요?
3: 뭔가 말하지 않아도 저를 알고 뭔가 제 편이 돼주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1: 아 그러면 네. 호철 오빠 있고 여덟 명 친구 있어요. 네. 예 하루밖에 네. 시간 할애를 못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3: 그래도 친구랑 지내야죠. 아 신나게 놀다 가야죠.
0: 더우네요 확실히.
3: 아 그렇죠 저네. 친구 또 그리고 친구 여덟 명이니까 걔네들이랑 또 인사를 해야죠.
1: 8대1이라서 애정이
3: 그렇죠.
1: 방송 듣고 계신 호철 씨 너무 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8대1이라 밀린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4부 이어지고요. 거미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듣고 이어집니다.

0: 음악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들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1: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2: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 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0: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의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8884님이 보내주셔서 기능성 베개가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여사친한테 북부대공상이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북파공작상? 속상했겠네.

0: 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북부대공상은 로맨스 판타지에 자주 등장하는 북부대공처럼 카리스마 있고 탄탄한 피지컬에 무표정일 때는 서늘한 분위기가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요즘 핫한 것 같아서 아이돌 중에 북부대공상을 찾아봤습니다. 라면서 북부대공상 아이돌 탑7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예. 아, 뭐 과연 1위는 어떤 가수일지 예상 문자 보내주시고요.
2: 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8884님의 중화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0: 네.
2: 1위 가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힌트.
2: 시즈소 팟팟팟팟팟팟 시즈소 팟팟팟뭐
1: 신맛대요?
0: 팟이라고요? 팟이라고.
1: 팟.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이제 이게 뭐 일명 다죽자 파트 하나로 요즘 난리난 북부대공상 아이돌이죠.
3: 네.
1: 이산 저산 국내 산 아니고요. 무슨 산인지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0: 그래.
1: 정답자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맞아. 이산 저산 아니고 염산 아니고.
1: 네.
0: 와, 우리 오늘 그쵸? 결정적인 힌트는 우리 장준 씨의 비주얼이 아우 예 대단합니다.
1: 예.
0: 맞아요. 정말 맞아요. 최고예요.
2: 최고입니다.
1: 진짜. 눈을 피하시네.
0: 북부대공상 남부대공상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혜지 씨?
2: 아,
0: 북부대공상.
2: 북부대공상이
0: 더 좋아요?
2: 좀 섹시한 느낌이어가지고.
0: 아 그래요? 그쵸, 예. 근데 호철 씨는 북부대공상 아니잖아요.
2: 촌농상이죠. 예.
1: 촌농이요?
2: 네, 촌농상 흘러내리는 촌농상. 예. 네, 말랑이상.
0: 아, 말랑이상, 예. 말랑이상.
2: 네.
0: 어, 장준 씨는 어떻게 약간 추구미가 어떻게 됩니까? 예.
1: 아 저는 근데
0: 북부대공상. 아, 오늘 저... 오늘 추금이 북부대공상이에요?
1: 아 근데 저는 애초에 네. 이 얼굴이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0: 그쵸 그쵸 예.
1: 저는 예, 매력상 예.
0: 아, 그 장준 씨 때만 해도 북부대공상이 약간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여기 그냥 매준 메인 비주얼이라 그랬어요.
1: 그쵸 그쵸 네.
0: 그쵸
2: 네비 네비
1: 비담 비담
0: 아 비담, 아, 비담. 맞아 아, 옛날에 아, 비담이라 그랬어. 야, 그 말이 없어졌네요.
1: 그쵸 요새 잘 안 보이네요.
0: 예. 아. 비담이 없어지고 요즘에 저... 이제 좀 다른 상들 뭐 두부상 아, 날티상
1: 네. 네. 네. 네,
0: 뭐 이렇게 좀 다른 상들로 가는데
2: 네.
0: 추구미를 해서 아 그렇다고 남부대공상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1: 네네네.
0: 예. 아 이제 아 북부대공상으로 해 봅시다.
2: 어, 맞습니다. 느낌이 네. 있으세요.
0: 어, 섹시하게. 네.
2: 섹시한 네. 느낌이 네. 있으시잖아.
0: 자, 우리만의 네. 자유로운 차트. 자, 이분은 어떻게 차트를 꾸며 주셨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7위부터 까 볼게요.

0: 자, 요즘에 아이스크림으로 큰 사랑 받고 있는 네, 북부대공상 아이돌 7위는 투바투 연준.
1: 네, 연준 씨의 껌 흐르고 있습니다. 연준 씨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2: 네, 네. 그렇죠. 무표정일 때는 살짝 서늘하지만 웃을 때는 이 다정해 보이는 게 바로 북부대공의 자질을 갖췄습니다.
0: 네, 훤칠하고 반듯한 외모의 연준 씨 얼굴은 로맨스 판타지 한편 뚝딱입니다.

0: 독보대방상 아이돌 6위 모이네스도 한태산.
1: 네, 보이 넥스트 도어에 오늘만 I love you가 흐르고 있는데요. 본액도에선 이름마저 로맨스물 주인공 같은 한태산 씨가 부부 대공상입니다.
2: 그렇죠. 네, 태산 씨 얼굴을 보면은 시크하고 무뚝뚝하지만 뭔가 사연은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그려지네요.
0: 태산
2: 네.
0: 씨 나오는 드라마면 저도 짤로 안 보고 본방사수 압니다.

0: I am. Oh, 멋있습니다. 장준씨 스타엑스.
1: 짱섹시했어. 짱섹시. 너무 춥습니다. 예, 냉기 가득한 외모를 가진 IM. IM이 있는 몬스타엑스의 드라마 라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2: 네, IM씨는 흑발이 잘 어울리는 것마저도 북부대공의 자격을 갖추었더라고요.
0: 아,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예, 게다가 또 과묵하고 진지하지만 자상함이 배어있는 성격까지 로맨스에 나오는 북부대공 캐릭터에 추천합니다.

0: 도 다 자체적으로 넣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아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부부대공상 아이돌 4위 2PM 준호. 널 보는 눈빛을 받아줘.
1: 바라지도 않았던 끝난 얘기. 짐승돌 2PM에 니가 밉다 흐르고 있고요. 모두 다 북부대공상 아닌가요?
2: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특히 우리 준호씨가 원조 북부대공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늘고 긴 눈매에 다부진 체격까지 완벽합니다.
0: 아, 준호씨는 뭐 너무 멋진 연기자니까 언젠가는 로맨틱 판타지 장르에서 나오는 거 기대해볼게요.
2: 기대할래.

0: 계속해서 북부대공상 아이돌 3위 이어갑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분 워 나이스 북부대공상 아이돌 3위 세븐틴 원우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1: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네 기분이 업업업 되는 세븐틴의 아

0: 나이스. 네, 멤버 중에 단연 원우 씨가 딱 봐도 북부 대공이죠. 네.
1: 네, 세븐틴이 무대할 때 원우 씨가 등장하면 무게감이 잡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2: 이런 무게감 덕분에 원우 씨가 북부 대공이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0: 9대 공상 아이돌 2위 공개합니다.
1: 울 내가 울 아우 사랑해요 날 떼고 넌 민영 그래 울 내가 울 아우 사랑해요 날 떼고 넌 민영
0: 9대 공상 아이돌 2위 엑소

0: 네, 엑소의 늑대와 미녀가 흐르고 있고요. 새하얀 세훈 씨는 북부 대공상이 확실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세훈 씨라고 해도 되나? 갑자기
2: 안 돼요.
1: 죄송합니다. 네. 세훈 씨는요, 막 척박하고 아주 추운 북부를 다스리는 차갑고 강한 캐릭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천만 배우인 제가 상대 역을 하면은 굉장히 잘 맞고 케미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2: 안 돼요. 안 돼.
0: 공포탄 닮았어요.

0: 북부대공 상아이돌 탑7을 알아봤습니다. 1위만 추신 예, 선물 받으실 분 선고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고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참 뽀뽀대공인데 눈물도 많고 이런 친구인데 또 맞아. 이제 보여지는 게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북부대공상 1위의 최산 씨가 이름을 올리게 최산 되네요. 예. 장준 씨, 오늘 네네. 최산 씨 춤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잘하시던데.
1: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저에게도 이렇게 북부대공이 좀 숨겨져 있다는 거를 오늘 이 자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2: 근데 제가 선배님 봤는데 시선이 준 씨한테 안 가 있던데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안 보시던데. 사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0: 아. 네.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자유롭게 아이디어 예, 내주시고 차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 재밌는 주제로 차트 많이 보내주시고
2: 다른 피드백은 안 주시나요? 최선 보여주
0: 아니 오늘 저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은 박선의 러브게임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네네. 바로 올라갑니다.
2: 아, 그게
0: 바로
2: 됩니다.
0: 올라가요. 예, 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많이 아쉽지만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은 러브게임 1077 박선의 네. 러브게임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4: 박서현의 러브게임 오늘 끝곡은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입니다. 아, 자연의 소리 들리죠? 아,
6: 네.
4: 근데 여러분이 예, 휴가 갔다 생각하시고 이 곡 들으면서 금요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6: 네. 네. 오, 너무 좋다.
4: 두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6: 안녕히 계세요. She's so bad. Bad, bad, bad.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음악 어플을 통해 노래를 듣습니다. 차트에 있는 노래를 추가하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취향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0: 우리의 일상도 이 플레이리스트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추가만 해도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은 나만의 행복 플레이리스트로 꽉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영스도 꼭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1: 아, you collaboration.

0: 이런 얘기 해도 되나?
1: 응? 네, 네.
0: 실제로
1: 네.
0: 보니까 진짜 예쁘네.
1: 감사합니다. 아유,
2: 진짜. 아이,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아이유 피처링 GOD의 노래 불러줘요 였습니다. 오늘은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플리를 꾸미는 재미도 있죠. 게다가 이번 주에 완소들이 플리에 꼭 추가해야 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 또 레드벨벳의 Surfing Boy죠. 이번 주 네, 월요일날 따끈따끈하게 또 나왔었고요. 또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652님 지금 코인노래방 가요. 더운데 신나게 노래 부르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원래 노래방 갔을 때 발라드를 부르는 파이긴 한데 더운 여름에는 조금 더 신나는 노래들로 케이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조금 불러서 에너지를 업시키는 것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여러분의 사연에 제가 맞춤 선곡도 추천해드리고 함께 추리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김승연님, 남자친구랑 3주년 기념으로 오랜만에 레스토랑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야근에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쓸쓸하게 영 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야근에 당첨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와? 아 야근에 당첨됐어. 아 그래도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얼른 또 끝내시고 오셔서 늦게라도 같이 또 시간 보내시고 뭐 케이크 불도 끄고 서로에게 뭐 좋은 말도 또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주말을 앞두고 뭘 하며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메이트의 베이비.

0: time. Warming up.
1: 메이트의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3962님, 옆 단지로 이사온 친구랑 같이 셀프 빨래방 왔어요. 원래 혼자 오면 심심해서 빨래 시간 동안 근처 마트 구경하거나 앉아서 OTT 보며 기다리는데 친구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이제 빨래 메이트가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친구분을 이제 둬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또 빨래방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빨래 메이트. 아주 좋은 메이트인 것 같습니다. 또 채경님, 딸 방이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대신 청소를 해주려고 들어갔는데요. 책상 위에 핸드폰 케이스만 5개가 있더라고요. 아니, 보통 한두 개 사고 잘 안 사지 않나요? 전 투명 케이스 한 개만 쭉 쓰고 있는데 이해해줘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요새는 뭐 다양한 케이스, 뭐 직접 만드는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거울 셀카를 또 많이 찍기도 하니까 뭔가 똑같은 케이스를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게 모으는 게 취미이신 분들도 있고, 저는 보통 잘 안 바꾸기는 하는데 근데 요새는 케이스들이 인터넷에도 광고도 너무 많이 뜨고 이거 예쁘네 사야지 하는 게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섯 개 이상으로는 또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번갈아 끼우는 그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또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또 달라서. 네. 2902님, 저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데뷔했어요. 150명 앞에서 강의했는데 신규 직원분들이 여태까지 들은 강의 중에 최고였다고 마치 팬사인회하듯이 몰려와 주셨어요. 그간 잠 못 자고 교환 짜고 강의 연습했던 보람이 있네요.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를 가르치는 거는 전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또 이해해주는 스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되게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또 있어야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2902님께서 그런 장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심지어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들은 강의 중에 최고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 열심히 또 하신 보람도 느낄 것 같고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사연 남겨주세요. 키알라 세르레, This is me.

키알라 셀레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볼게요. 0060님 애들이 2박 3일로 캠프 가서 신랑이랑 둘이 일 끝나고 양양 가고 있어요. 내일 서핑 예약했는데 첫 서핑이라 너무 기대돼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서핑이라니. 근데 요새 이제 양양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서핑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물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나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고 중심 되게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전 안 해봤는데 그 영상들을 봤을 때 배우는 거 그 탔을 때 그 중심이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다치지 않게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손민지님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와서 해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인절미 크림빵 하나 먹고 금방 기분이 풀렸습니다. 빵으로 극복 완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근데 요리는 처음부터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서 느는 게 전 요리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번에는 제육볶음도 성공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속상한 일이 있다면 다른 일로 또 행복을 찾아가는 거 참 너무 좋은 일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또 심희진님 남편이 벗어둔 운동복을 세탁기에 돌렸는데 주머니에서 이어폰이 나왔네요. 혹시나 싶어 잘 말렸더니 작동이 아주 잘 돼요. 앞으로 이 제품만 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세탁기에 돌렸는데 이어폰이 살아남다니 대박. 아주 강한 그런 이어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초반에는 잘 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는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를 또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우, 아주 신기하다. 돌렸는데. 네. 사연 보내주신 완서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선곡 플리즈로 함께합니다. 제가 직접 선곡한 노래와 추리력이 필요한 플리 퀴즈까지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쭉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아일릿의 It's M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살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무화과는 이름처럼 꽃이 없는 과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꽃이 있다고 해요.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익을수록 붉은 빛을 띠는 무화과를 반으로 가르면 속살 안쪽에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히 보이는데요. 그 안에 무화과의 작은 꽃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꽃을 품고 있는 거죠. 무화과는 그대로 먹기도 하고 빵이나 빙수에 올려 디저트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고기를 재울 때 넣으면 무화과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육질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쉽게 무르는 과일이라 구입한 뒤 빨리 맛보는 게 좋은데요. 꽃까지 품은 무화과의 달콤한 맛. 지금이 제철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please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리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please, 선곡 please.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플레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영스 홈페이지 선곡 플레이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5792님, 요즘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을 걸면 갑자기 어버버하고 너무 얼어붙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만났을 때도 뭔가 버벅대고 고장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기만 해도 갑자기 심장이 뛰어오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바로 사연자님께 추천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인데요. 원래는 써니힐 선배님의 두근두근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좋아하는 감정이 더 올라오는 그런 노래들을 더 선곡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미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작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 가서는 고장나지 않도록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나기 전부터 이런 설레는 노래들을 듣고서 그 사람을 상상을 하고 좀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한 다음에 만났을 때 좀 덜 고장날 수 있도록 해보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럼 저희는 5792님을 위한 제 추천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올게요.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레이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레이부터 만나볼게요. 플레이 첫 곡은 시크릿의 알아서 잘해요. 플레이 두 번째 곡은 다비치의 타임캡슐. 플레이 마지막 곡은 김필의 시작. 이렇게 세 곡인데요. 우리 유소희님께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1호 처음으로 땡땡 먹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해요. 못한다고 꾸중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다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6학년 쌍둥이 1호가 먹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지? 처음으로 땡땡 먹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해요. 뭘까? 기다리면 다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뭘 먹었다는 거지? 어려운데요. 맞다. 노래를 봐야죠. 알아서 잘해요. 타임캡슐. 시작. 나이 먹었 나이 먹었습니다. 시작. 알아서 잘. 약간 청소. 근데 약간 자기 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거를 관련해서 먹었습니다가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타임캡슐. 성장 관련된. 너무 어렵다. 오늘 안으로 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영어 힌트라고요? 타임 캡슐. 캡슐. 캡슐 한국말로요? 알약? 정답 알약? 제가 알약을 한 이유는 타임 캡슐의 캡슐 때문에 한 거긴 한데, 근데 알약 못 먹는다고 혼내셨나요? 꾸중하셨다고. 저는 그런 걸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약간 청소나 이런 거는 너 왜 이렇게 청소 방 청소를 못해 이런 건 혼낼 수 있는데,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저는 가루약을 못 먹는

사람이라 그걸로 저희 엄마 아빠가 혼내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제목을 봤을 때 타임캡슐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꿀꺽 삼켜서 이제 잘 먹고 시작은 그냥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않을까요? 네. 이제부터 알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 것 같습니다. 제 추리는 알약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주세요. 제 의견을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쌍둥이가 처음으로 먹은 이것은요. 알약이었습니다. 오, 저는 어려워요. 이런 퀴즈들이. 아, 알. 아서 잘해요. 캡슐. 아, 김필 선배님. 김필, 필. 아, 나 어떡해. 난 이런 거 진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리플릭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3: 5달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곡 플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씨 가족들이 선곡 플리즈 해주신 사연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리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리즈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리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7921님, 어릴 땐 그렇게 싫어했던 일기를 최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쓰고 있는데 그럴 때 들으면 좋은 플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전 오히려 어렸을 때 일기를 조금 더 썼던 것 같고 지금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쓰는 게 진짜 좋은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의 감정 정리도 그렇고 기록하는 데도 그렇고 다양한 데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봐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이제 제가 선곡을 해드려야 하는데 영스 가족들도 이 사연에 여러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 내가 놓친 오늘의 행복을 깨닫게 해줘요. 박효신의 Any Love 추천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하루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최유리의 동그라미, 내 서툰 행동이 부끄러워졌을 때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헤이즈 일기, 항상 들어요. 오,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추천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바노프의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이게 원래 원곡자가 또 따로 있죠. 이게 리메이크 곡이긴 한데 이 버전을 제가 들었을 때는 항상 일기라는 건 오늘 나의 추억을 오늘 나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추억을 다 담는 게 전 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억 속의 그대 그리고 이 리메이크 버전을 들었을 때 뭔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행을 가서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억에 잠기게 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리메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오늘 하루의 나의 감정 상태나 오늘 하루 내가 했었던 일이나 어떤 걸 쓰실진 모르겠지만 그 다양한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일기를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좀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노래를 한번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지바노프의 추억 속의 그대 그리고 영스 가족들의 추천곡 중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듣고 올게요.

집안호프의 추억 속의 그대에 이어서 펭수의 그냥 당장 행복하면 안 될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리 퀴즈. 이번에도 역시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밀크의 Come to me. 플리 두 번째 곡은 K-Will 소유 정민의 하얀 설레임. 플리 마지막 곡은 휘네 하늘을 달리다. 이렇게 세 곡인데요. 7401님, 남편이랑 강아지 땡땡이랑 대구 친정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앞으로 3시간은 가야 하는데 웬디 영스트릿과 함께 할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7401님의 강아지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영어 두 글자라고 합니다. 오, 다 뭔가 하얀색에 관련된 것 같아요. 밀크, 흰, 하얀, 백구? 어때요? 백구. 흰 색깔의 강아지를 생각해봤을 때 왜 백구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근데 백구는 뭔가 진돗개 종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구야! 조금 더 요새 귀여운 이름 없나? 백구 말고? 아, 영어 두 글자. 백구! 백구! 밀크. 근데 여기 밀크가 있어서 또 답이 될 건 아닐 것 같고, 밀크 선배님에서는 밀크가 힌트인 것 같고, K-Will 소유정민의 하얀 설레임에서는 하얀이 그거인 것 같고, 힌트 흰의 하늘을 달리다에서는 흰씨가 그 하에서 그 힌트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가 생각나면 그걸 고쳐서 다른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 머릿속엔 백구. 영어 두 글자. 백구. 백구. 아, 화이트가 뭐가 있을까? 저는 하얀 설렘 해가지고 지금 빙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빙수. 스노우도 세 글자, 스노우도 세 글자여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세 글자로 되거든요. 백구로 가겠습니다. 백구. 백구.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추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 의견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7401님의 강아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7401님의 강아지 이름은요 크림입니다. 잠깐만요, 크림은 완전 화이트가 아니잖아요. 약간 좀 더 베이직한 약간 그런 게 좀 몇 방울 섞인 듯한 아이보리한 느낌도 있고, 좀 완전 새하얀 밀크 뭐 아니면은 뭐 스노우 약간 그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완전 약간 말티즈처럼. 뭔지 알죠? 생크림은 하얗죠. 근데 약간 그냥 크림이라는 색깔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약간 아이보리가 살짝 지금 입고, 피디님이 입고 계신 그거에서 살짝 좀 빠진, 뭔지 알죠? 커스터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하는 것 같고, 아, AI를 너무 쓰고 싶었다. 네. 이렇게 트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0: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9: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0: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1: 중부대학교.
9: 중부대학교와 함께
10: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Young Street.
1: 맨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곡 플레이 함께 봤고요. 오늘 추리는 난장판이었죠. 예. 우리 제작진분들이 그렇게 힌트를 계속 주셔서 그나마 첫 번째 거 맞출 수 있었고 두 번째 것도 거의 다 주시긴 했는데 저는 하나 생각나면 그 답만 생각납니다. 다른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제 답변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머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머리 비 하겐.
1: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3: 돈 머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6: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5: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6: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지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평소 상비약을 자동차에 보관했다면 폭염 속에서 약효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상 실온 보관의약품은 1도에서 30도 사이에서만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여름철 야외에 세워둔 자동차는 내부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온도의 약이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거나 화학구조가 변형돼서 약효가 떨어지고 복통을 유발하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죠. 혹시라도 구비해둔 약의 색상이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국과 보건소, 주민센터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1010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김한복, 너도 게임해? 빨리 꺼! 아, 5분만, 이 판만 끝내고... 초등학생 아들이 방학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을 했다. 아우, 당신이 말 좀 해봐. 아이, 방학인데 뭐 어때? 이럴 때 놀아야지. 아우, 차라리 밖에 나가 노는 게 낫지. 집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열불나 죽겠어. 방학은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아내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얼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든 피신해야겠다 싶었던 나는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제안을 하나 했다.

아들, 게임 그만하고 아빠랑 여기 갈까? 나는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곳을 가자고 했는데 내가 가자고 한 이곳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가자고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희곡, 2번 계곡.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복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온앤오프의 여름 속.

0: 아빠랑 계곡 갈래?
1: 계곡? 게임도 하고 싶은데.
0: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얼른 가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그렇게 아들 꼬시기에 성공하고 우리는 간단히 짐을 챙겨 계곡으로 출발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아 돗자리도 펴고 물놀이할 준비를 마치고 계곡물에 발을 살짝 담갔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도 물은 더위가

싹 날아갈 만큼 시원했다. 나도 오랜만에 온 계곡이라 아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배가 고파왔다. 아빠, 나 배고파. 우리 저거 먹자. 아들은 계곡 앞 매점에 있는 이것을 가리키며 말했고 한강에서나 봤던 이것 기계가 있었는데 아들이 먹자고 한 이것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드님이 먹자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2번 냉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김진표 피처링 클래식화의 함께라면.

아들이 가리킨 곳에는 즉석 라면 기계가 있었고 너무 맛있어 보였지만 평소 아내가 절대 먹이지 않는 거라 조금 망설여졌다. 라면? 엄마가 알면 혼날 텐데. 아, 비밀로 하면 되지. 아빠 제발. 그래 이럴 때나 먹

먹지요? 언제 먹겠나 싶어 결국 우리는 나란히 라면을 하나씩 골랐다. 나는 매운 볶음라면, 아들은 짜장라면을 골라 먹었고, 물놀이를 하고 나서 먹는 라면은 말해 뭐해, 정말 환상적이었다. 아들은 오늘이 기회다 싶었는지 과자랑 탄산음료도 먹고 싶다고 졸랐고, 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사줘버렸다. 아들 어때? 재밌었지? 응!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자. 엄마도 같이 올까? 아, 그럼 라면 못 먹잖아. 둘이 오자. 이렇게 오늘의 지도 시원한 계곡 데이트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1010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계곡과 라면이었습니다. 그 한강 라면도 되게 맛있잖아요. 그 라면 끓여주는 기계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그 불 조절과 그게 딱 알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가끔 따로따로도 만나서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만의 비밀, 뭔가 둘만의 추억을 또 만들 수도 있어서.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틸톤 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앱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자친구의 물꽃놀이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팜.

0: 시스팡.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완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왔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평설 정기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가요계에 누가 돌아와 함께 레드벨벳 원조 썸머퀸 우리가 왔다.
3: 뷰뷰 다시 뜨거워져 우리 마음.
4: 올여름 레드벨벳의 썰핀보이도
5: 웬디의 양스트리트도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2112님, 집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어와서 플렉스 했어요. 종류별로 잔뜩 샀는데 양손 가득 들고 가니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무인 가게도 많지만 다양한 아이스크림, 뭐 신상품부터 다양하게도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 고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정말 덥잖아요. 네, 더운데 다양한 배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또 시원한 디저트나 음식들 드시면서 더위를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박정아 그리고 하우스 룰즈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1300만 관중시대 야구 열풍 패션 시장도 달궜다. 블록호어 여전한 인기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일릿 It's Me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1300만 관중시대 야구 열풍 패션 시장도 달궜다. 블록코어 여전한 인기였습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역대 최소 경기만에 800만 관중을 달성하며 흥행 신기록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올 시즌 사상 첫 1300만 관중 시대가 현실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더위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큰 기여를 한 게 2030 세대와 여성 팬입니다. 여성 팬들이 유입되면서 프로야구 입장권 구매자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프로야구의 핵심 소비층이 됐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취향 저격 유니폼과 굿즈가 야구 덕질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폼뿐 아니라 백팩, 키링, 저지, 자켓같이 일상에서

0: 두루두루 입고 쓸 수 있는 굿즈들이 나오면서 블록코어 룩을 완성하고 있고요. 블록코어 룩은 제가 배튼 시작할 때부터 밀고 있는 패션 아닙니까? 스포츠 저지를 위에 입고 나오는 거. 예, 제가 시대를 앞서갔고 베테너들도 이제 축구 저지 같은 거 입는 분들 블록코어 룩으로 옛날부터 살았던 거죠. 자, 야구, 축구, 미식축구 그리고 요즘은 제가 더워서 안 입고 있긴 하지만 겨울 되면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많이 입는데 제가 블록코어 룩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형은 브로코어야, 블루코어야. 자, 다만 전국을 강타한 폭염 때문에 프로야구 지금 경기들이 취소돼 있고 프로축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대가 살짝 바뀌기도 했고 아 진짜 너무 덥네요. 모두 안전한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쁘게 여름을 나고 있는 정리인 씨와 뜨거운 날 더 뜨겁게 열띤 토크를 펼치는 티끌 논쟁을 할 거고요. 과몰입할 만한 재미있는 주제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이나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채팅창으로 오늘 하루 종일 논쟁에 참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 텐데요. 배성재 텐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집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0: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7282님, 날씨가 더워서 축산 농가도 힘들다는 뉴스 보셨나요? 돼지들도 덥다고 축 늘어져서 사료를 잘 안 먹는데요. 돼지들은 땀샘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힘들대요. 대디 힘내세요. 뭐야? 아, 근데 진짜 그 말 못하는 짐승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밤에 얼마 전에 제가 요즘 헬스를 끊어가지고 왜냐면 어디 밖에 걸을 수도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서 걸어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 두 마리를 끌고 산책하는 분을 봤습니다. 와, 근데 밤인데도 막 30도가 넘으니까 강아지들이 진짜 이게 걷는 건지 뭐 끌려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산책이 아예 불가능하겠죠. 강아지들은 지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 사람보다는 좀 땅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낮에 진짜 더울 것 같습니다. 아, 최준호님, 여름 휴가를 맞아 평창에서 됐습니다. 휴가 갈 때 베텐 10주년 티를 입고 갔는데 부끄러웠지만 베텐을 홍보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평창은 지금 기온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서울이 한 36도, 37도 할 때 평창으로 휴가를 갔더니 거기가 막 20도대여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지역을 안 가리고 이 열돔이 그냥 다 그냥 막 눌러버리니까 뭐 서울보다 더 더운 부산을 보기도 하고 더 더운 강원도를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태백도 엄청 더웠다가 요즘은 다시 좀 시원해졌다 그러더라고요. 1201님, 늘 제 차에 107.7로 주파수를 고정해놓는데요. 매형이 차에서 베텐을 듣더니 베디 축구선수 아니냐고 하네요. 어떻게 설명해줄까요? 축구 중계를 하는 사람이지 선출은 아닙니다. 약간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캐스터인데 해설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설자니까 선출이겠지 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씨름 선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스모 선수 차단해드리고요. 3211님, 베디 분당에서 진짜 12살 5학년 출석해요. 거북이 티셔츠 너무 멋져요. 장윤서님, 저 거북이 티셔츠를 좋아하시나 봐요. 최애 옷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단발 신사? 제가 이걸 좀 많이 입고 나왔죠. 예, 이게 그 처가 식구들이 예전에 미야코지마라는 곳에 여행을 갔다 올 때 제 거를 하나 이렇게 장모님이 티셔츠를 기념품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딱 검정색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자주 입습니다. 단복처럼.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0: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며 사는 건강 라이프를 추구미로 갖고 있는 분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0: 예. 건강 라이프가 추구미 맞나요?
1: 추구미는 맞아요.
0: 하지만 잘 실천이 안 되죠?
1: 실천이 좀 어렵죠. 아무래도. 네.
0: 그렇죠.
1: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지.
0: 뭐가 어렵다는 거죠?
1: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어려워요.
0: 그래요.
1: 잘 마시는 게 제일 쉬워요.
0: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1: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도 그 베디가 좀 잘 좀 먹으라고 그 소고기 보내주셨잖아요. 네.
0: 그거 보낸 지 좀 됐는데 미담이 좀 늦게 나오네요. 지난번에 그 빈혈기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1: 네.
0: 빈혈이 있을 때 이제 그 철분 보충이랑 그런 거 수혈을 좀 하라고
1: 네.
0: 제가 보내드렸죠.
1: 그래서 오늘도 아까 낮에 그거 구워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0: 그게 남았다고요?
1: 네.
0: 지난번에 구웠다면서요?
1: 지난번에는 한 팩만 구웠죠. 오늘 또 한 팩 먹었고.
0: 제가 좀 많이 보냈죠.
1: 네 팩 보내주셨어요.
0: 그렇죠. 생색정보통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먹다 남은 거 보낸 거다. 형 나도 빈혈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원래 6팩인데 2통 먹고 4통만 보내주셨어요.

0: 드신 거예요.
1: 자, 아무튼 잘 챙겨서 드시고 좀.
0: 네. 네.
1: 이게 그 뭐랄까 픽픽 이렇게 좀 여름에는 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수혈을 좀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패디. 네.
1: 자, 6627님, 예인 씨가 운전 면허증 딴다고 했잖아요. 운전병 출신 배디에게 운전을 배우는 콘텐츠. 나의 운전병 출신 연수 아저씨 해보면 어때요?
0: 너무 웃기다. 나의 운전병 출신이 앞에 붙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근데 정말 운전병이 되려면 얼마나 운전을 잘했길래.
1: 그러니까요.
0: 정말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배디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긴 했어요.
1: 그렇죠. 네. 잠이 솔솔 오죠.
0: 완전 저 완전 뻗어서 그냥 잤어요.
1: 그렇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운전 장군이 간택한 운전병이라는 건 그
0: 네.
1: 모든 부대의 운전병들 중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1: 그만큼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운전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운전도 노잼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 운전할 때 재밌어야 돼?
0: 운전할 때 재밌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자, 김종헌님, 예인 씨가 나온 작품 악녀 계모를 봤습니다. 액션씬 대부분에 얼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직접 소화한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스턴트 비중 얼마나 쓴 건가요? 비하인드 궁금해요.
0: 일단 그 아무래도 이 쇼폼 드라마의 체계가 많은 제작비를 가지고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액션을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소화를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스턴트 언니가 똑같이 풀샷으로 몇 개 따서 이제 막 조합해서 썼죠.
1: 아, 스턴트를 하시는 분이 또 계셨구나.
0: 네네, 그럼요, 그럼요.
1: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머리 스타일 보니까 호프2 출연 가능이라고 하신 분인데 오늘 머리
0: 아니,
1: 머리 해명 좀 해봅시다. 감고 온 거예요?
0: 완전 감았고 예. 그 어제 심지어 되게 늦게 자가지고 어제 한 새벽 6시에 감고 잔 다음에 아침 12시에 일어나서 또 감고
1: 새벽 6시에 머리를 감고 잤다고요?
0: 네.
1: 그게 무슨 스케줄이에요?
0: 아니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덥잖아요. 나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너무 또 땀이 나가지고 그냥 또 씻었거든요 제가. 또 씻고 자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또 감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잘 안 말리다 보니까 그 이제 막 머리가 꾸깃꾸깃
1: 미역같이 됐구나. 산호초같이.
0: 아니 근데 요거 카메라가 이상해요.
1: 예인이는 호프 말고 호프찝찝자가라고
0: 아니 근데 호프를 제가 안 봐서 아직
1: 라니기를
0: 뭐뭐 예. 뭐 제가 괴물을 닮았다는 건가요 혹시?
1: 네? 뭐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0: 예.
1: 나중에 한번 보세요.
0: 약간 얘기하는 게 괴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디세이에서도 넉마로 출연 가능하다고 하고 하여튼 뭐 제가 죄송합니다.
1: 예.
0: 네.
1: 자, 스파이더맨에도 거미줄로 출연 가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0: 아, 죄송합니다.
1: 스턴트까지 네. 직접 많이 한다.
0: 아, 그럼요.
1: 박상훈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혹시 예인 씨의 미소 때문인가요? 예인 씨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주전 멘트가 왔어.
0: 아 배튼에서 주전 멘트 너무 오랜만이라서 좋은데요?
1: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 주전 멘트인데.
0: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1: 더위를 드셨나?
0: 그러니까 저 더위를 드셨나?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1: 하지만 베텐 보면은 진짜 예인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네. 참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0: 아 너무 네. 감사하죠.
1: 러블리즈 팬들 또 예인 씨 네. 팬들.
0: 네. 감사합니다.
1: 효인이가 남긴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0: 아, 절대 아니죠.
1: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예인 씨가 소개해 주세요.
0: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 둘이 토론해서 베텐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1: 네, 자 그러면 논쟁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첫 번째 논쟁. 2026년 상반기 문학의 신드롬은 천만 영화 왕사남 대 국민 아이돌 리센느.
1: 아하.
0: 1001님. 2006년 오늘 왜
1: 오늘 니은이랑 이응이 왜 잘 안 되죠? 아까 성반기 청망 영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여운 척 하는 겁니까? 자꾸 이모라 그러니까?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쉬어서 목 쉬면 발음 잘 안 되는 거 뭔지 아세요?
1: 전 알죠. 목이 쉬면
0: 네.
1: 목이랑 코랑 혀랑
0: 다 안
1: 이게
0: 돼요.
1: 다 컨디션.

0: 돌아가야 삼박자가 맞아야 발음이 되는 건데.
1: 제가 지금 3일 동안 오늘 좀 잤고 그나마 3일 동안 지금 총 합쳐서 한 8시간도 못 잤거든요.
0: 뭐 촬영 있어서
1: 촬영하다가. 그렇군요. 지금 혀가 다 텄어요.
0: 이모 귀척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아니 이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잠 이렇게 좀 3일 안 잤다고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3일 좀 빡세게 아이고.
0: 예전으로는 원래 잘 안 돌아갑니다.
1: 아, 안 되죠.
0: 지금 이제는 새로운 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그 지금 발음이 조금 발음 혀가 많이 좀 부르터 가지고 좀 발음 이슈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0: 그래. 참고로 지금 치지직 화면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네. 더위 먹었나 이렇게 다들 왜 이러지?
1: 그러니까
0: OTT 마저 이러네요. OTT가 아니라 네, 스트리밍 마저 이러네요.
1: 그럴까요?
0: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죄송합니다.
0: 자, 소개해주세요.
1: 네, 1001님. 2006년. 너 진짜 왜 이래.
0: 2006년. 26년.
1: 2026년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돌아봤을 때 문학의 가장 큰 신드롬은 뭘까요?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등장 대 국민 아이돌 리센느의 탄생. 왕사남 대 리센느 뭐라고 보세요?
0: 자 일단 왕사남이 좀 상반기 초반이었죠. 네, 연초에 1,700만을 동원했고요.
1: 우와, 네.
0: 그리고 이제 리센느는 거제 야호로 시작돼서 네. 약간 끌올된 국민 아이돌이 됐죠.
1: 네.
0: 네. 실감을 하십니까, 왕사남과 리센느?
1: 둘 다 지금 뭐. 정말 올해 완전 초에는 진짜 왕사남의 시대다의 느낌 수준이었고
0: 예.
1: 요즘에는 어딜 가나 리센느 그 야호가 정말 그 어떤 콘텐츠에서도 안 나오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요즘 정말 리센느의 시대죠.
0: 그렇죠. 둘 다 베텐이랑 좀 연관성이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아무래도 왕사남 장항준 감독은 이제 베텐에서 말 잘못했다가 이제 그게 화제를 타고 이게 둘 다 비슷하게 입소문이 다 엄청 얹히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게 된 건데 리센느는 사실 이 폭발하는데 베텐이 뭐 큰 영향을 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폭발 전에 베텐에 많이 출연을 해줬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예. 딱 저점 매수.
0: 거의 그 러블리즈 다음으로 많이 출연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고 또 초창기에 베텐 때문에 입덕했다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1: 네. 러블리즈만큼 자주 나왔어요. 그건 진짜 많이 나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 둘 다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의 완전한 신드롬이었고요.
1: 네.
0: 왕사람 보셨죠?
1: 그럼요.
0: 네. 거제야호는 정예인 씨도 따라해 본 적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2024년 곡인데 리센의 러브 어택이 차트 1위를 달리기도 했고요.
1: 와. 정말 역주행의 또 신화를 쓰고 있네요.
0: 그렇죠. 예.
1: 그 제 친동생이 제 콘텐츠에서 제가 뭐 야호 이걸 했어요. 근데 그거 보더니 언니 이제 어디 가서 야호 하지 말라고.
0: 왜요?
1: 너무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드니까.
0: 전방위적으로.
1: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0: 사방팔방에서 이제 예인 씨를 공격하네.
1: 네.
0: 나이 가지고.
1: 언니 막 되게 막
0: 이크크의 노력
1: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여동생이마저 이모 대접을 받았다.
1: 네네. 네.
0: 그렇군요. 슬픕니다.
1: 진짜 슬픕니다.
0: 하지만 아직 뭐 멀었어요.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예인 씨도.
1: 그쵸. 예.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약간 진짜 좀 너무 이 군중 심리가 너무 무서운 게요. 여기만 오면은 여기 계시는 이 300명, 400명 되는 베텐러분들이 다 이모라 그러고 이크크라 그러고.
0: 이분들은 그 뭐랄까 적당히를 모르는 분들이었고 한번 거기에 타격감을 보여주면
1: 네.
0: 그걸 가지고 몇 년을 우려 먹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쓱 넘어갈 때가 옵니다 이제.
1: 알겠습니다.
0: 예. 자. 아무튼 정예인 씨의 상반기는 어땠습니까?
1: 저의 상반기는 와 생각해보니까 상반기가 지났네요. 좀 무섭다.
0: 예인 씨 상반기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바빠 보였거든요.
1: 바빴어요. 진짜 네. 바빴어요.
0: 좋은 거죠.
1: 그 매달 뭘 했는지도 다 좀 정리가 될 정도로 뭔가 되게 큰 스케줄들이 이렇게 좀 나름 저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0: 예인아 네가 우리를 놀렸던 세월도 생각해라라고 하신 분이 하긴 예인 씨가 베텐러들 또 많이 매겼죠.
1: 아유 매기려던 의도는 없었어요, 여러분.
0: 그렇죠. 네네. 아무튼 알코올 양을 줄일 정도로 예인 씨가 바빴다는 거.
1: 맞아요. 올해 상반기 정말 일을 너무 감사하게 할 수 있는.

0: 기회가 많이 와서 열심히 또 했습니다.
1: 예. 자, 왕사남 신드롬, 리센느 신드롬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시나요?
0: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면 약간 좀 분야가 다르잖아요. 물론 다 어떤 이 문화, 컬처에 관련된 거지만 와.
1: 왕사남은 이제 좀 뭐랄까? 극장에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 이 자체가 1700만 명이라는 건 진짜 국민 모두가 뭔가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남녀노소 모두. 더군다나 사극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거기 나오는 대사, 밈, 패러디 이런 것들이 좀 고르게
0: 네.
1: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리센느는 뭐랄까요. 이게 해외인 지도까지 생각하면 파급력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리센느는 제 느낌에는 아직도 번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0: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네. 신드롬이. 그래서 느낌상 뭔가 그 리센느 신드롬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왕사남도 너무나 큰 신드롬이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리센느 분들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뭔가 이 하반기까지 지금 사실 끌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지역사회에 영향 미친 건 어떻게 볼까요? 리센느는 완전 거제도를 완전 띄웠고
0: 그쵸.
1: 왕사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촬영지를 가고 싶어가지고 영월로 많이 가셨죠.
0: 네.
1: 영월대 거제입니다.
0: 네, 아 어렵네요. 아, 근데 왠지 저는 지금 하반기까지 이 신드롬이 쭉 가고 있는 리센느 분들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굳이 뭔가 비교를 하자면 둘 다 너무 대단한 신드롬이지만 리센느 분들이 요즘에는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 리센느는 이제 또 시작일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그 이번에 나온 그 리메이크한 그 프리티걸 노래도 또 너무 잘 됐고 또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떻게 나오실지 또 모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뭔가 리센느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1: 리센느에 한 표. 네. 더군다나 좀 전에 경주가 이제 또 터지고 있대요. 경주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0: 신라공주. 네. 네. 너무 예쁘시잖아요. 네.
1: 그렇군요. 월요일에 그 우창윤 쌤 와서도 계속 요즘 리센느 찾아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0: 진짜?
1: 하더라고요.
0: 와 너무 네. 좋다 진짜. 네.
1: 자 아무튼 그러면 2026 상반기 문학의 신드롬은
0: 리센느로
1: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억울하시면 베텐에 한번 더 나오셔야죠.
0: 어디 하나라도 이렇게 고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슈가 네? 되려면 그 성형해 가지고 뭐 이런 공약 많이 하셨는데 다 말 지키고 사는 사람들 없다면서 이렇게 넘어가셨잖아요.
1: 누가 다들 지키고 삽니까? 이러면서
0: 정말 엄청난 진짜 뭐랄까 장항준 감독님이어서 뭔가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아 근데 사실 보트 선상 파티는 좀 해야 저희도 초대 받아가지고 놀러 가고. 네. 그러는데. 그거는 소식이 없네요. 그거라도 하셨으면 저희가 상반기 문학의 신드롬 정말 마침표를 찍었다.
0: 그러게요.
1: 네, 방점을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왕사남 선택해드릴 텐데
0: 네.
1: 그냥 말조심 감독님 장항시 말조심만 됐어요.
0: 그러니까 고무보트라도 네.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1: 전미도 씨도 안 데리고 오셨고 예.
0: 아 되게 뭘 많이 뱉어놓으셨네요.
1: 그러니까 해놓은 건 많은데 네. 뭐 이렇게 회수하신 게 없어가지고 저도 리센느 쪽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개명만 했어도 연말까지 무조건 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예인 씨와 함께 또 티끌 논쟁 이어가겠습니다. 배성재.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예전에도 여름은 더웠지만 요즘은 온몸이 끈적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말이 많죠. 단순히 기온만 높아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공기 속 수분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40년 사이 여름 평균 기온은 약 2도 올랐고요. 서울의 평균 상대 습도 역시 68.8%에서 74.4%로 약 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으면서 땀이 잘 마르지 않아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더 덥고 끈적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기후변화는 이제 통계 속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먼저 느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 예찬.
1: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논쟁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친구에게 만 원을 빌리자마자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본 손해 금액은 만 원이다 대 2만 원이다. 익명. 최근 커뮤니티에서 핫했던 논쟁인데요. 친구에게 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받자마자 만 원을 잃어버렸다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해본 금액은 만 원일까요? 2만 원일까요? 실제로 잃어버린 돈은 만 원이니 만 원만 손해일까요? 빌린 만 원 대 잃어버린 만 원 해서 2만 원 손해일까요? 당연히 2만 원 손해 아니에요?
1: 당연히 2만 원이다.
2: 당연하지.
1: 당연히 만 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많거든요.
2: 왜 만 원이야?
1: 실제 손해가 만 원이다라는 1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실액은 그냥 그 잃어버린 현금 만 원이고 빚은 원래 존재하는 채무기 때문에 손실과는 별개다.
2: 엥?
1: 예.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손실이 대출금의 두 배가 되진 않는다. 이런
2: 아니
1: 얘기입니다.
2: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돈이 나가는 게 2만 원이 됐잖아요. 만 원이 없어졌잖아.
1: 아, 근데 빌린 돈은
2: 만 원이지.
1: 그거는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돈이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돈인 거고.
2: 그 어쨌든 그걸 잃어버림으로써 또 다시 빌리진 않지만 그 만 원이 필요했던 거에 만 원을 쓰고 여기다 갚아야 되니까 또 만 원을 쓰니까 내 돈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간 게 2만 원이잖아요.
1: 그래요. 실제 손해가 2만 원이다라는 입장은 현재 잃어버린 돈 만 원, 거기다가 상환해야 되는 돈 만 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자산은 2만 원이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체감 손해는 2만 원이다.
2: 당연하지.
1: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만 원을 빌려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만 원을 쓰려던 걸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근데 써야 되니까 빌렸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쓴다라는 조건 하에 이 이야기가 붙어야죠.
1: 그냥 뜯어냈을 수도 있죠.
2: 근데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붙을 게 많은 게 그럼 안 갚으면 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1: 안 갚으면

0: 하면 되는 건 아니죠.
1: 뭐가 많이 붙으니까 무조건 그 만 원을 써야 되고 무조건 갚아야 한다라는 조건 안에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그 만 원을 안 잃어버렸으면은
0: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살 게 있어요.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맥주를 한 네 캔 사야 돼요. 만 원에 네 캔 손해입니까?
1: 왜 그게 손해죠?
0: 그죠. 맥주가 그냥 생긴 거잖아요. 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의 값을 치른 거잖아요.
1: 그 만 원을 잃어버린 거면은 내가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만 원이 증발됐잖아요.
0: 네.
1: 근데 내가 어쨌든 빌린 돈이니까 어떻게든 그 만 원을 메꿔서 줘야 하는 거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만 원이잖아요.
1: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 만 원으로 다른 걸 또 사야 되는 거지. 나는 그 만 원으로 사야 할 게 있었잖아.
0: 네. 안 사면 되잖아요.
1: 그럼 만 원을 왜 빌렸어? 그러면 나는 그 아무것도 안 사고 돈만 만 원 더 쓴 거지.
0: 술을 안 마시면 되죠.
1: 그게 꼭 술이 아니더라고. 뭐 배디로 치면은 뭐 만 원으로 배디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0: 소세지.
1: 소세지.
0: 컵라면.
1: 응, 컵라면. 그 배디가 네. 좋아하는 과자, 뭐 팝콘 이런 거를 이제 사려고 했는데 만 원이 없어서 만 원을 빌렸는데 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그 팝콘이랑 배디 먹고 싶었던 과자랑 막 이런 거 하나도 못 사고 그냥 만 원을 더 쓰고 근데 뭐 배디는 그걸 먹어야 됐으니까 만 원을 또 써서 그걸 사왔어. 그럼 결과적으로 2만 원이죠.
0: 오히려 그런 불량식품을 먹지 않고 예인 씨도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건강으로는 번 게 아닐까요?
1: 건강으로는 번 거죠. 건강으로는 번 거죠.
0: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내려고 네. 만 원을 세금 만 원 내는 그런 상황.
1: 네, 세금을 내려고 만 원.
0: 이거는 그냥 돈만 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게 손해입니까?
1: 손해긴 손해죠. 어쨌든 만 원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손해긴 손해죠.
0: 그렇죠. 잃어버린 거 일단 만 원 손해 오케이.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었어요.
1: 그럼 내 돈 다시 만 원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야 되니까.
0: 나라에 돈 내는 게 손해입니까?
1: 나라에 돈 내는 게 손해는 아니지만 만 원을 그냥 잃어버린 건 손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만 원 손해죠.
1: 결과적으로 2만 원 손해죠. 아 이거 열받네. 예.
0: 문과끼리 뭐 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니 근데 회계 쪽은 문과지 그러면 이과예요?
1: 근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네요.
0: 경제학적 분실된 자산은 만 원인데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체감 손실은 2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렇죠.
0: 자 어쨌든 이 논쟁을 하는 게 손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건데 그래서 그 만 원을 안 쓰고 그냥 빌린 돈 잃어버린 걸 그대로 그냥 만 원을 상환하기만 하고 아무런 내가 그 다음에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 만 원 손해는 딱히 없는 거죠.
0: 저는 만 원이라고 보는데
1: 특히나 그 만 원을 만약에 뭐 불량식품을 사 먹는다든지 저로 치면 뭐 알코올을 섭취하는 데다 쓰려고 했던 만 원이라면 뭐 건강도 챙기고 좋네요.
0: 현금 흐름이랑 순자산을 헷갈리지 말자라고 하신 분 있고 써도 손해는 만 원밖에 안 본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왜냐면 쓰는 건 지출이고 네. 손해는 손해고
1: 근데 그쵸 뭐 그러면 그렇긴 한데 그 지출할 만 원이 없어서 근데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빌린 거 아니에요?
0: 그쵸 근데 그 돈이 이제 손해라기보다는 내가 뭐에 쓰려고 했던 거면
1: 그냥 손해를 본 기분이 2만 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 그러면? 그냥 기분이
0: 체감상 어차피 나갈 돈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자고 하신 분 있고
1: 그래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댓글에
0: 아 근데 만 원에 맥주 네 캔 거기에 꽂혔어요 지금
1: 요즘에 저는. 근데 만 원에 맥주 네 캔짜리 찾기 쉽지 않아요 베디 12,000원 13,000원 이러고 좀 더 이렇게 비싼 것들은 더 비싸더라고요
0: 배텐 1시간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손해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진짜 에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0: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술 먹고 필름 끊겼는데 핸드폰에 2분간 통화 기록이 있다면 상대가 누구일 때 가장 공포일까? 6733님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내 핸드폰 통화 기록에 누군가와 2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 게 제일 공포일까요? 전 애인? 회사 대표님, 학교 교수님, 대판 싸우고 절교한 친구, 결혼했다면 시부모님, 저 정도 안 된 낯선 번호. 와.
0: 교수님은 뭐 그렇게 걱정되나요? 이종범 교수한테 전화했다 그러면.
1: 귀엽죠, 학생이 전화하면.
0: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1: 완전히 이해해 주죠.

0: 전 장인어른실 무섭지 않냐라고 하신 분 있고.
1: 와.
0: 필름 끊겨본 적 있습니까?
1: 있죠. 어렸을 때.
0: 네. 지금도 어린데.
1: 20대 초반에 소주를 처음 먹고 필름이 끊기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0: 그때 끊겨가지고 뭐 남은 기록 같은 거 없어요?
1: 전혀 없어요. 그냥
0: 잤어요?
1: 그 같이 그때 당시 먹었던 친구들 얘기를 빌어보면 하나도 취한 줄 몰랐대요. 너무 멀쩡하게 나 이제 갈게 이렇게 하고 집에 갔대요.
0: 그런 식으로.
1: 진짜. 그래서 진짜 블랙아웃 된 줄 몰랐대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집에 걸어갔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딱 눈 떴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전 또 그때도 혼자 살 때니까.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소주를 안 먹어요. 소주를 안 먹고 그 뒤로는 블랙아웃 된 적은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처음 소주 그렇게 한번 데이고 안 먹습니다.
0: 자동주행으로 그냥 집에 간 거예요?
1: 그냥 막 그 동네에서 먹었으니까 너무 익숙한 동네니까 그냥 막 그 휘적휘적 걸어가 갔나 봐요 집에.
0: 다행이네.
1: 너무 다행이죠.
0: 조심해야 됩니다.
1: 네네. 네.
0: 그리고 위스키를 먹기 시작했고.
1: 위스키는 오히려 진짜 막 필름이 끊긴다던가 과음을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위스키는. 와인도.
0: 자, 후보 전 애인에게 전화한 통화 기록. 그 다음은 회사 대표 혹은 뭐 상사.
1: 네. 네,
0: 우리 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절교한 친구. 절교한 친구한테 전화했다는 거는 뭔가 그 친구와 미련이 남았다는 거네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거는 잘 될 수도 있지 않나요?
1: 다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니면 절교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더 쌍욕한 거 아니야? 그때 못했던 쌍욕.
1: 저는 그래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괜찮다.
1: 네.
0: 저장 안 된 낯선 번호. 이게 제일 의문스럽네요. 그다음에 짝사랑했던 상대한테 나도 모르게 전화한다.
1: 최악이다.
0: 이런 경우 혹시?
1: 저요?
0: 네.
1: 없어요.
0: 없고.
1: 전 술 먹고 막 그렇게 전화 실수한 적이 없어요. 거의.
0: 애매하게 친한 동료.
1: 뭐 할 수 있죠. 그걸로 친해질 수 있는 거가 있는 거니까.
0: 근데 제가 그 되게 얇은 바지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여름에 이게 폰이
1: 눌려.
0: 눌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어쩌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전화번호부에서 기역 쪽에 그것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1: 강씨, 김씨
0: 그런 식으로 가씨, 감씨 뭐 이런 네. 분들한테 누구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저장해서 기억도 안 나는 이름한테 막 눌린 적이 있더라고요.
1: 어머 그래서?
0: 예.
1: 근데 금방 이렇게 끊겼나?
0: 모르겠어요. 그냥 봤더니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1: 다행히 안 받으셨나 보다 상대가.
0: 안 받은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약간 의아했겠죠. 아니면 이제 없어진 번호로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감스트한테 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 형 몸에 사마귀 있냐고 하신 분인데. 아니 사마귀가 그걸 누르겠어. 아니 이게 그 얇은 바지를 입으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사진 찍힐 때도 있어요. 바지 속에서.
1: 진짜 뭐 얼마나 얇은 바지를 입고 다니시길래. 무슨 뭐 구멍난 거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왜냐면 이게 바탕화면에서 그냥 네. 여기 카메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된 적이 있는 것 같고 가끔 그 랜턴도 켜져요. 플래시.
1: 진짜? 예. 이 주머니 안에서?
0: 예.
1: 아니 뭐 얼마나 얇은 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한데?
0: 저 형 속옷 안 입는 거 아니라고.
1: 그러니까 노 팬티 아니냐고.
0: 냉장고 바지 입을 때 눌리던데라고 하셨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1: 진짜? 네,
0: 제 바지가 많이 얇긴 해요.
1: 오늘도 얇은 바지 입고 오셨어요?
0: 저는 항상 그 바지입니다.
1: 정말.
0: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폰이 안 눌리도록 약간 살 쪽을 그 이렇게 넣지 않고
1: 네.
0: 반대로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1: 의미가 있나 그게?
0: 아니 왜냐면 그러면
1: 몸 쪽으로 넣으면 진짜 몸에 뭐 사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서요. 왜 눌려요? 그 허벅다리 쪽에서?
0: 그러니까
1: 오히려 바깥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뭔가 바지가 너무 얇으니까
0: 손이 닿아서
1: 이렇게 눌릴 수 있는데 이 몸 쪽으로 심지어 화면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도대체가 왜 눌리는 거예요?
0: 허벅지에 눌리나 봐요.
1: 허벅지 뭐가 있길래?
0: 사막이 없는 거 인증하자 지금 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0: 그래요. 네. 살쪄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형 허벅지 민감해요 라고 하신 분

0: 그래요. 아, 네. 10초만 벗어보라고 하죠.
1: 아, 웃기네요. 웃기네요. 네.
0: 입니다.
1: 하여튼 뭐 근데 뭐 늘릴 수 있죠. 바지 주머니 속에서.
0: 늘릴 수 있어요. 네. 예. 아무튼 2분간 통하면은 은근히 길지만 또 길다기엔 또 짧은 느낌. 뭔가 잘못 걸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다가 끊은 것 같은 정도의 길이잖아요. 네, 네. 2분간 통화.
1: 2분 은근히 길어요. 예. 2분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0: 바로 그냥 뚝 끊은 것도 아니고 이분과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1: 베디도 한 번도 근데 이런 경험 없으시죠? 뭔가 술이 블랙아웃 돼가지고.
0: 그러니까 저는 술 주량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술을 취할 때까지 잘 안 마셔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고.
1: 진짜? 네.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전혀, 전혀 없잖아요. 전혀.
0: 오히려 근데 취한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은 게 집에서는 위스키 이만큼만 마셔도 약간 잠이 와요. 네. 잠 오는 느낌 네. 정도.
1: 베디 취한 거를 한번 진짜 보고 싶긴 해요.
0: 아, 그럼 뭐하러 봅니까?
1: 그냥 궁금하잖아요.
0: 없어요. 그냥 아마 잘할 것 같아요, 그냥.
1: 그러니까 뭔가 베디가 눈이 크지 않잖아요. 그 눈이 뭔가 이렇게 취한 눈이 된 게 너무 궁금해요.
0: 그냥 졸 거예요, 아마. 꾸벅꾸벅. 예. 자, 아무튼 저영은 1차에 런한다. 1차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1: 맞아, 베디는 항상 런해요, 여러분.
0: 예인 씨라면 다음 날 다시 전화 걸어서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어제 전화로 뭐라 그랬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실은 전화번호로 갈 겁니까?
1: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0: 전 남친이다.
1: 전 남친이다? 그럼 상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전 남친이면 다시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0: 아, 그 어떤 사람이든?
1: 어떤 사람이든.
0: 다양했잖아요.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1: 근데 어떤 사람이든 그냥 덮어놨을 것 같아요.
0: 되게 따뜻하고 그냥 잘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1: 그래도 아 그러면은 뭔가 되게 따뜻하고 잘 헤어졌다면 다음날 연락해서 너무 미안하다 새벽에 연락해서 이 정도 사과의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사과하고 네 어떻게 지내냐.
1: 아 뭐 그런 얘기 아 너무 미안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끊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그쪽이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예인 씨 전화가 왔던 거예요.
1: 그건 지가 알아서 잘해야죠.
0: 해명할 거예요. 그럼 그쪽 여자분이랑 통화해서 나 지금 진짜 곤란해서 너 때문에 어젯밤에 나 완전 싸웠어. 네가 좀 이렇게 그쪽 해명 좀 해줄래 할 거예요.
1: 해명이요? 네. 제가요?
0: 네. 제가 전 여친인데요. 제가 실수로 어제 술 먹고 뭐를 잘못 눌렀나 봐요. 할 거예요?
1: 아 뭐 글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너 알아서 잘 좀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
0: 무책임하게?
1: 아니 뭐 그거를 내가 해명하고 앉았어. 그거를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 알아서 잘 해야지.
0: 왜냐면 저쪽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전화해? 오빠한테? 막 이러면서.
1: 진짜? 아, 그런 여자가 있나? 아니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약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은 뭐 내가 먼저 전날 실수로 전화를 하니까 받긴 받겠죠. 네. 받았는데 옆에서 여성분이 저 지금 여자친구인데요. 밤에 새벽에 왜 전화하신 거예요? 제 남자친구한테? 이러면은
0: 그냥 술 먹고 했어요.
1: 아니요. 그러면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려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떤 핑계를 대겠죠. 뭐 진짜 제가 너무 얇은 구멍난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눌린 것 같은데
0: 구멍 안 났습니다.
1: 제가
0: 허벅지 사마귀가 나 있어가지고
1: 제가 네, 노팬티에 너무 얇은 구멍난 그
0: 뭐
1: 바지를
0: 거예요,
1: 입고 있어서
0: 뭐 하자는 거예요?
1: 그 전화가 눌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1: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좀 그거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번호 차단하겠습니다 하고 난 차단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필름 끊긴 날 통화한 2분의 기록 전 애인이 최악이다.
1: 근데 만약에 베디는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베디가 만취를 했어요. 만취를 해가지고 베디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전 근데 베디가 결혼을 해서 이런 질문을 못 하겠어.
0: 그러니까
1: 넘어가요. 네. 진짜
0: 저는 전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실수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1: 그러니까 상상인 거죠. 당연히 베디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베디는 전화로 무슨 얘기할 것 같은지가 궁금했어요.
0: 전화를 해서요?
1: 네. 베디가
0: 만취한 채로?
1: 만취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0: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없는데
1: 아니,
0: 무슨 얘기를.
1: 아니 상상을 하자면 오빠 N이잖아요. 상상을 해보라고요.
0: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상상도 못해요.
1: 누구세요?
0: 네. 아니요.
1: 너 누구니?
0: 어. 오빠가 전화해서 누구세요 이런다고?
1: 네. 누구세요? 네. 이런 식으로.
0: 알겠습니다.
1: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마지막.
0: 네 다음 주제 DP.

0: 꼭 한 명만 살아남게 되는 조건입니다. 대신 456억도 갖게 되고요. 두 분이라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1: 군대 가면 죽진 않는다라고 고생은 하더라도 네. 라고 하고 또 요령을 익혀서 참을 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받을 돈이 없죠 딱히.
0: 네. 예.
1: 근데 오징어 게임은 우승하면 456억. 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죠.
0: 역전이죠 역전.
1: 예. 군대랑 다르게 오징어 게임은 또 단기죠. 예. 막 2년 동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0: 네. 저는 무조건 DP.
1: DP? 네. 군 생활하겠다?
0: 네.
1: 어.
0: 456억을 가질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1: 네? 아, 확률이 떨어진다?
0: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 456번까지 있잖아요, 참가자도. 그 456명 중에 여러분이 456억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1: 어. 그렇군요. 모든 룰을 누가 알려줘요, 미리. 내일은 이거 할 거야. 내일은 이거 할 거야.
0: 내일은 가위바위보 할 거야. 어. 해서 가위바위보 이길 확률이 얼마나 가위바위보 될까요?
1: 내일은 가위바위보 하는데 모두가 볼을 낼 거야.
0: 그렇게까지 알려준다고?
1: 네. 그렇게까지. 거의 답을 알아요. 다.
0: 그건 프리패스트. 그럼 이런 거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줄넘기를 할 거야. 그 공중 줄넘기를 할 거야. 그거는 본인의 신체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아 절대.
1: 그래도 뭐 선택하는 카드 게임 같은 걸로 해요. 근데 다 이길 수 있어요.
0: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은 육체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DP 군대 입대해서 그냥 거기서 훈련하고 그냥 동거동락하면서 그냥 뭐 책 좀 읽고 그렇게 그냥 지낼까 봐요.
1: 그렇군요.
0: 네.
1: 매일매일 황장수 장군 같은 아 장군이네 병장 같은 고참이 계속 못 살게 구는데
0: 아 그래도 저는 군대가 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무조건 DP 군대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장수 병장도 있겠지만 이제 정혜인 선배님이 맡았던 그런 그 인물 좋은 군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인물 좋은 군, 착한 군인?
0: 네. 네.
1: 구교환 같은.
0: 그렇죠. 구교환 네.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 같은 선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동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무엇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0: 네. 그럼요.
1: 저는 오징어 게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답을 다 알려줘도 저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짓은 못하겠습니다.
0: 그럼요.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2: 자, 배성재 텐 다음 주는요. 예인 씨와 공포 특집을 합니다. 새로운 공포 사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전해주시고요.
3: 어머.
2: 뭐 여러분이 창작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포 사연은 뭐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3: 아, 공포 사연은 좀 무서운데요?
2: 예?
3: 오히려 공포 사연을 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진짜 그 공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귀신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2: 아, 좋다. 예, 예인 씨가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예, 공포 특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3: 또 밤 11시에요.
2: 왜냐면 이 11층 여기 그 라디오 센터 전체를 불을 다 꺼놓고 하거든요.
3: 진짜?
2: 예. 왜냐면 다 아무도 안 계실 때야 되니까 공포 특집은. 예. 그때 11층에 아무도 없습니다.
3: 벌써 무서워서 소름 돋는데요.
2: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깜짝 치킨 이벤트 있으니까 공짜 치킨 원하시면 월요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예인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너무 무섭다. 어떡해.
2: 더 공포. 끝곡이 없어요.
3: 자,
2: 1분 30초 동안 멘트 하시면 됩니다.
3: 아, 진짜요?
2: 네.
3: 아, 근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사연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 진짜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 감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보고.
2: 천장.
3: 아, 안 무서워.
2: 뭐야.
3: 아, 무서워.
2: 오늘 밤에 머리 감을 때.
3: 아, 얘기하지 마요. 오빠 진짜 저 진짜 저는 그래서 MT 이런 데 가서도 무서운 얘기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방에 가거나 귀를 진짜 틀어막거나.
2: 내가 놀랬어 지금. 갑자기 소리 질러.
3: 아니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2: 그렇군요.
3: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저 연극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8월 23일에 이제
2: 홍보를?
3: 막공인데 아마 뭐 좌석도 많이 안 남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연극이니까 많이 많이 남은 공연 꽃별이 지나 많이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
3: 네.
2: 허락되지 않은 홍보 공포네요.
3: 어떡해, 너무 무서워. 공포 사연을 읽는 거예요?
2: 공포 사연을 읽는 거고.
3: 네.
2: 예인 씨가 즐길 수 있는 네. 장치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3: 아, 진짜? 네,
2: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 아, 그 막 귀신 나오고 그러더만 여성분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2: 뭘요?
3: 그 막 갑자기 귀신 뒤에서 튀어나오고 이러더만.
2: 아, 다른 찬조 출연
3: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
2: 남자면 왜 폐게요?
3: 폐게요.
2: 알겠습니다. 네. 아, 찬조 출연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3: 아, 진짜? 네. 이러고 있을 거잖아.
2: 끝 인사해주세요.
3: 여러분 안녕. 수정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0: 있습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착한 척,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서 싫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는 작은 배려이고 이런 척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더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배려들로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따뜻하게 모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17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아, 가끔 착한 척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솔직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싫다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이러지 못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너무 티가 나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예. 근데 어쨌든 그냥 대놓고 나쁜 것보다는 그냥 착한 척 하는 사람이 더 노력은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죠. 예. 저는 어떤 척을 많이 하냐, 더 기분이 안 좋은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막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되게 괜찮은 척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약간 너무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약간 막 그런 거죠. 막 분명히 지금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 분명히 모든 출연진들이 짜증이 나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괜찮은데요? 아이 뭐 괜찮아요. 아이 그러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면 화가 날 텐데. 그럼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이제 늦어져서 뭐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뭐 미안해요 하면은 저는 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아이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아이 괜찮아요 이게 진짜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전체적인 공기가 무거운 상태에서 제가 되게 냉정하게 아 괜찮아요 이러니까 아 얘 진짜 기분 안 좋은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웬일이래 약간 이러죠. 뭐야 얘 왜 괜찮아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전 정말 괜찮을 때 괜찮다고 합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은 100% 다 진심이에요. 진짜 빈말 없어요. 뭐 디니씨 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으면 얘기합니다.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뭐 한 거 이제 SNS 피드에 올려달라 그래서 아 어렵죠 했었던 아 피드는 어렵습니다. 피드에 사진을 안 올려가지고 하고 넘어갔던. 네. 자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떤 배려들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실지 궁금하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선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0: 하면
1: 하하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며칠 전 늦은 오후에 남편이 세차 좀 하고 오겠다면서 혼자 나갔다. 꽤 오래 지나서 들어오길래 뭘 얼마나 깨끗하게

2026년 08월 08일 00시 00분 제주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 발효.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풍랑 정보를 자주 확인. 높은 파도가 칠 위험이 있는 바닷가, 방파제, 방조제 등 접근 금지.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가까운 선박이나 어선 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 수산 증식, 양식 시설은 미리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좋다.
1: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요, 인크레더블 지누션 타블로의 오빠차였고요. 0806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세차라고 왔는데 아무 말 없이 사연자분의 차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다녀와서 전혀 생색을 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멋있으시네. 근데 제 개인적인 뭔가 아니다. 그냥 좀 집에 좀 천천히 들어오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그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 가가지고도 일부러 유부남들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좀 오래 있고, 예. 괜히 더 오래 있고 화장실에 뭐 그렇다고 하는 뭐 그런 뉘앙스 아니었을까. 자, 사연 보내주신 0806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데이브레이크의 Silly, FX의 All Min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번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593님이 10년 동안 쓴 헤어드라이기를 새로 바꿨어요. 요즘 거 사니 소음도 적고 무엇보다 머리가 빨리 말라서 좋네요. 진작 바꿀 걸 그랬어요 해주셨는데, 아, 요즘 헤어드라이기가 옛날엔 좀 크고 비싸야 좀 성능이 좋았는데 요즘은 진짜 뭐가 싸졌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싸도 성능이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 벌구씨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회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그루비룸 피처링 허윤진의 Yes or No 그리고 윤종신의 환생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러분, 냉정가의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5: 아니에요.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 있냐고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6: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가의 벌구씨, 열정가의 슬리피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4: 반갑습니다. 냉철가의 벌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열정가의 대한민국 육아 넘버원. 누가 육아를 대표해? It is me. 슬리피.
6: 제정신이야, 이거.
5: 누가 representing K 육아?
7: It is me, Slippy.
5: It is me.
7: Slippy.
5: 누가 육아를 대표해?
7: It is me.
6: 육아의 왕은 나다.
5: 육아 마스터.
8: 육아 슬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6: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막
7: 육아 마스터
6: 그 슈돌 나와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
8: 댓글이 좀 있어요.
6: 그러니까
8: 전혀 연락은 없지만 기분은 좋아요. 네.
6: 전혀 연락이 없는 게 더 웃기네.
8: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치?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게. 제 뮤직비디오 400회 나와요. 아 진짜.
6: 뭐 어떤
8: 제가
6: 거?
8: 제가 조롱잔치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러닝 400회였어요. 400회
4: 조회수요?
8: 네.
6: 슬리피 러닝 노래 그거?
8: 네. 그래서 제가 그
6: 내렸어?
8: 뭐 그 너튜브에 나가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화력을 지원해서 제가 한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4천.
6: 아 그래? 그러네. 안 뜨네.
8: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안 나와. 쭉 내려서
4: 어떻게 된 거죠?
8: 또 안 나와.
6: 아니 그 그러니까
8: 이름이랑 같이 써야 돼요. 이름이랑.
6: 그게 아니라 슬리피 러닝을 치는데
4: 안 나와.
6: 안 나와.
4: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6: 오, 왜 안 나와?
8: 잘 찾아야 돼요.
6: 아니 내가 슬리핑이라고 했네.
4: 아, 깜짝이야. 말도 안 되네.
6: 아, 나오네. 네. 4.1K네. 4,000.
8: 그게 이제 너튜브 본 분들이 불쌍해서 그 댓글 보시면 그거 보고 온 사람 뭐 이런 거. 진짜 400회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연예인인데? 하면서.
6: 아유, 그럴 수도 있지.
8: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댓글 써주시고. 네.
6: 자, 9291님 문자 읽어주시죠.
4: 네, 아내와 매일 에어컨 온도 때문에 매일 부딪힙니다. 온도를 24도로 할 거냐? 26도로 할 거냐로요. 아내는 꼭 에어컨 바로 옆에 있는 소파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춥다고 26도에 바람 세기도 제일 약하게 해놓는데요. 전 덩치도 크고 더위도 많이 타서 26도는 택도 없거든요. 리피 씨, 벌구 씨는 에어컨으로 안 싸우나요?
6: 자, 어떠세요? 날씨 그 좀 맞으세요?
4: 안 맞았었는데 그래도 5년째 살다 보니까 맞춰지네요.
5: 평균 몇 도입니까? 에어컨 온도?
4: 저는 25도 아니면 26도.
5: 딘딘 씨는?
6: 저는 23도?
5: 23도.
6: 전 열이 많아요. 전 그래서 최근에 그거 샀거든요. 그 냉 매트? 온도를 이제 자는 동안에 등이 저는 뜨거워서 깨요.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밑에 그 등에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4: 시원하게?
6: 시원하게. 진짜 훨씬 잘 자.
4: 통풍 매트 같은 거네.
6: 아니야, 아니야. 그 온도를 약간 이제 냉감 매트지. 근데 겨울에는 이제 뭐 추우면

0: 는 이제 아, 겨울에는 이제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1: 조절이 되는군요.
0: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부부가 쓸 때도 이게 반반 나뉜데 아. 매트가 온도를 그래서 온도 안 맞는 사람들이 쓰면 좋다고 막 그 홍보를 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2: 추천.
1: 제가 딱 그래요. 제 와이프가 열이 많고 어. 땀도 잘 안 나고 땀 나 혼자만 흘리고 있고 웬만한 온 뭐 25도 26도 굉장히 그 덥다고 느끼고 어. 그래서 되게 거의 파우더방 잘하고
3: 아 진짜요?
1: 22도 해놓고 그럼 제가 몰래 올려 어. 몰래 틱틱.
0: 와 근데 그거 진짜 싸움 날 텐데 몰래 올리면
1: 잘 모르더라고 다행히
0: 아 진짜?
1: 왜냐면 정신이 없으니까 어. 어. 막 얘 두 명이 우니까 아. 잘 몰라요
0: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냉감 매트로 바꾸면서 그 전에 쓰던 그 매트를 빼서 봤는데 원래 그 이 침대 보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걸 뺐는데 네. 내가 늘 누워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땀 모양이 인간 모양이 있더라고.
3: 맞아,
0: 인간
3: 그래.
0: 모양이.
3: 원래 맞아, 그래, 그래.
0: 인간 약간 누레, 모양이
1: 누래지고 그래요.
0: 네. 어 네, 땀을 누레주고. 너무 흘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뭐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진짜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구나.
3: 그 남자들 자리만 저도 아내랑 그 침대 보면은 어. 제 자리만 그렇게 돼 있어요.
1: 뭐지, 어. 뭘까, 왜 그럴까?
3: 아, 몰라요.
0: 땀을 너... 많이 흘리는 거 아니야?
3: 뭐 땀
1: 내 베개만 내 누레. 베개 속만 누래
0: 어 갈색이야
3: 맞아,
0: 맞아.
3: 진짜 갈색. 그래요
0: 그래요
3: 예
0: 네.
3: 네, 진짜 그래요 웃겨요 진짜
0: 신기하다 네. 나는 어차피 나 혼자 쓰니까 나는 네. 그래서 아 내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내가 딱 눕는 자리만 이렇게 남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네,
3: 남자의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지 그게
0: 그래
3: 진짜 그래요 웃겨요 진짜
0: 좀 더러운데 그러면
3: 좀 더러워요
1: 노폐물 노폐물
3: 색깔이 아. 이상해
0: 아 그래
3: 커피 쏟은 색이야
0: 어 아, 남자만 나와요 그게?
3: 오래된 이불에 오. 커피 쏟은 느낌이야.
0: 저는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
3: 매트 좋은 것 같아요.
0: 냉감 매트 진짜 괜찮아요. 이거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1: 약간 자동차 엉차 같은 느낌이에요.
0: 어어어 엉차야 엉차. 오. 저는 진짜 엉차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남성분인 6462님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하겠습니다.
3: 네. 몇 년 전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동네가 살짝 시골 같아서 조용하고 좋은데 아직 공실도 많아서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옆집에 누군가 이사를 왔습니다. 딱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또래 부부 같고 아이들도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맞아 보였어요. MFP 인싸의 피가 흐르는 저희 가족은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날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사 오시나 봐요. 저희는 바로 옆집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3: 오, 애가 둘이세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나중에 같이 놀면 좋겠네요. 또래처럼 보이던데?
4: 아, 네 그러게요.
3: 처음엔 반갑게 받아주셔서 저도 금방 친해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저희 아내와 옆집 아내분이 마주쳤다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장 보러 가세요?
5: 아, 네 잠깐 다녀오려고요.
3: 여기 이 동네 과일은 철인애가 제일 괜찮아요. 괜히 마트 가서 사실까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3: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은 하는데 적극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달까요? 주말엔 동네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는데 둘러보니까 옆집 가족이 있더라고요. 아는 척 했더니
5: 아 또 마주쳤네요.
3: 여기 맛있죠? 여기 저희 가족도 자주 와요. 여기 길 건너에는 뭐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다음에 같이 가서 담소 좀 나누시죠.
5: 아 네네
3: 이런 식으로 대화는 나누는데 아직까지 약속 잡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데 혹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꽤 친한 이웃으로 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는 게 맞을까요?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정말 이 동네에서 심심했거든요.
0: 자 오랜만에 생긴 이웃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지 고민이라는 6462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웃이란 어떤 겁니까?
5: Good neighborhood.
3: 얌전한 이웃.
0: 말 안 걸고 그냥 서로 만나면 인사 안녕하세요 네. 그냥 이러고 마는. 네.
1: 좋은 이웃이라 참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보다 그게 잘 없잖아요 왕래나 이런 게.
0: 그치 옛날에는 생각해 보면 나
3: 얼굴을
0: 나 초등학생 이럴 때는 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이럴 때는 엄마가 옆집에 맡겼어.
1: 맞아 맞아 무조건.
0: 거기서 그냥 짜장면 먹고 놀고 가끔 걔가 우리 집 와서 있고 막 이랬어.
1: 옆집 가 있는 게 참 당연했는데.
0: 그리고 밑에 집에 2층에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살았는데 그 형네 집에 가서 막 짜장면 먹고 놀다가
3: 옆집 놀러 간 적 많아.
0: 그랬던 적이.

0: 많아요.
1: 아파트에 산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네. 참 인사만 해도 좋더라고요.
2: 맞아요.
3: 탔어. 옆집이랑?
1: 아 그냥 엘리베이터 탔어 누가. 어. 안녕하세요. 내렸어. 안녕히 가세요. 요 정도만 해도 참 뭔가 살가워지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인사 정도만 일단은 지금은 또 너무 막 그렇게 들어가면
3: 맞아 맞아
2: 부담스럽죠.
1: 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안녕하세요. 몇 층 사세요? 이것도 어? 왜 내가 왜 몇 층 사는지 알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부터 뭐 별의별 생각 많이 드는 거예요.
3: 아니 근데 막 만난 지 막 처음 만났는데 막 어 나중에 같이 놀러 가면 좋겠네요 이러면 좀
2: 이상해요 이상해.
3: 아 쉽지 않지.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여기 이사 잘못 왔다 이럴 것 같은데.
1: 근데 이게 또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어 그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3: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막 사람들이 막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누가 이랬으면은 약간 내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여보 앞집이 약간 이러는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난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약간 이상한데. 약간
2: 그냥 피해가 피해갈 것 같은데.
1: 저 같은 사람이면은 어 좋은데?
3: 그렇지 그렇지. 어.
1: 안녕하세요. 아 나중에 같이 놀면 좋겠는데. 어 진짜요? 어 좋아요. 여기 뭐 좋아요? 이 동네 뭐가 좋아요? 나는 먼저 더 물어볼 거야.
3: 그치 그치 그치.
1: 아 철인의 과일이 제일 진짜요? 거기가 왜 제일 좋아요?
3: 그치 그치 그치.
2: 거기 가서도 그러죠. 여기가 제일 좋다는데.
1: 아 잠깐만 커피 한 잔 제가 타가지고 여기서 만나요.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는.
3: 그래. 저는 사실 이사한 곳에 이제 앞집에 네. 부모님 연배 분들이 사시는데 부부가 이제 약간 노부부죠.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옛날에 동부이촌동에 사셨었던 그래서 따님이 저보다 3살 후배인 친구
1: 고향이네요. 고향 갔네.
3: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는데 저를 보시고 어 뭐 아유 디니 씨네. 그래서 내가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막 과일이랑 이런 걸 좀 선물을 드렸으니까 네. 아유 뭐 그런 걸 준비했어 막 하면서 막 우리도 거기 출신이야. 그래서 아 진짜요? 갑자기 거기서 이제 어 마음이 착 놓이면서 우리 딸도 지연. 신용산 초등학교 나오고 용역 나왔어. 그래서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아 진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좋고
2: 마음이 편해진다.
3: 제가 공사하면서 이제 아 좀 시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요. 그때 아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막 아 이상한데 저희 짐이 좀 많아서 그때 아 그냥 요 앞까지 그냥 지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막 이러는데 너무 고마운 거.
1: 좋은 일이시다. 어.
3: 그리고 한번 제가 밑에 집이랑 이제 막 층간소음 네.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앞집에 이제 그 뭐 수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네. 그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오라고 집에 앉아서 아우 막 그 밑에 집이랑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 좀 예민하니까 막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밥 먹었냐고 우리 밥 먹는데 같이 먹고 가라고 막 이런 거 옛날 그 부모님처럼. 그래도 너무 좋은 예, 지금 너무 감사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2: 아, 예. 잘 만났네요.
3: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아우 너무 좋지 아우 나중에 한번 여행 가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 피했겠지 이제 어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어. 이웃끼리 좀 이런 나눔 한 적 있어요?
2: 나눔
3: 음식이나 뭐
2: 어렸을 때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 이사 갔을 때 하죠. 어 그게 다지 사실. 이사 갔을 때 뭐 떡이나 근데 뭐 예전처럼 아 이번에 파전 했는데
3: 좀 이거 좀 먹어봐 뭐 이런
1: 하나 더 구웠어 내가.
3: 맞아 맞아
1: 이런 건 없지.
2: 맞아요 뭔가
1: 요즘에
3: 저는 이 전에 그 한남동 살 때는 좀 네. 많이 제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2: 혈기왕성했죠 우리.
3: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노래도 네. 크게 틀고 막 이랬었는데 그 집이 그래도 방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옆집이 약간 그 목사님이 사셨나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찬송을 불렀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 그래서 집에서 가끔 좀 뭐 소인원들이 오셔서 한 다섯 명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가끔 이제 우리 집을 타고 들어왔었어. 근데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 그 대신 내가 밤에 음주가무를 좀 즐기실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우린 서로. 그래서 막 이제 막 집 예능도 많이 찍고 이럴 때 막 카메라 팀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네.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다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늘 우리 명절에 막 과일을 주고 받았던. 네. 그래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따뜻하게 지냈네요 나를.
3: 잘 지냈어요. 네. 네. 굉장히 잘 지냈던. 전 늘 이웃하고 잘 지냈는데.
2: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3: 근데 내 이번에 느꼈다. 진짜로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이야. 복이에요, 예. 복.

0: 오래 살 집에서는 이유 잘 만나야 돼.
1: 맞습니다.
2: 문제 생겨 진짜로. 자 어쨌든 6462님은 오랜만에 생긴 이웃집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그 방법 고민해보는 동안 브로콜리 너마조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
1: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6462님은 오랜만에 생긴 이웃집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씨.
2: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이웃집과 성공적으로 친해지는 방법은 해결사 이미지를 장착한다.
1: 자, 리피씨.
3: 나 리피가 추천하는 이웃집과 성공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웃집 아이들을 공략한다.
1: 이웃집
2: 아이들?
1: 어, 그거 더 수상할 것 같은데?
4: 어. 나빴어요.
2: 뭐가 나빠요? 뭐야?
4: 아이들이 위험하지. 위험하게 느끼지.
2: 아니, 제가 지금 겪어본 완벽한 실화인데 제가 좀 이분들 같은 성격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막 하고 싶어. 근데 어린이집 이런 데도 굉장히 자주 가고 다 모일 때도 막 아빠들도 다 모일 때도 있어. 막 그럼 내가 막 하고 싶어. 우리 단톡방 할까요 우리? 뭐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야? 내가 제일 형인가?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다 조용해.

조용해요. 그래서 나도 조용히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애기들 까까를 나눠주게 된 적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근데 거기에 조금 쌓이니까 부모님들이

0: 그렇게 되더라고.
1: 그래, 근데 나도 누나 보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친해지면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은
2: 보게 되지.
1: 계속 봐야 돼, 이 사람을. 그쵸.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아이들끼리 친해졌는데 엄마가 이상하면 미친데.
2: 못 볼 수도 없고.
1: 근데 막 뭐 이런 거, 아 난 윤명이랑 놀고 싶어 이러는데 엄마가 안 돼 해도 얘는 계속 노니까. 근데 엄마 이상하면 돌아버린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서.
1: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친해지면 부모들도 친해진대.
2: 애기 때 그럴 것 같아요.
0: 그리고 같이 어디 가고 그렇게 되니까.
1: 어 맞아 맞아.
0: 친구들 나 친구랑 어디 갈 거야 하면 같이 가야 돼. 아쿠아리움 갈 거야. 가고 싶어.
1: 그럼 가야 돼.
0: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그런 거지.
1: 근데 만약에 아 그거 그 그치 그러 그게 있지. 어.
0: 근데, 아직 애기들끼리 못 가는 나이라면.
1: 그리고 애기 때는 지금 니꼴로만 봐도 한두 살 차이 나도 그냥 놀이터에서 같이 놀잖아.
2: 맞아. 그냥 놀지.
1: 어,
2: 친구처럼.
1: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누구 누나네랑 오늘 같이 있었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 이건 리피씨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이건 경험담입니다.
1: 네. 벌구 씨는?
2: 저는 제가 최근에 겪은 건데 그 저희 작업실에 물이 한번 샜는데 그 저희 한남동 근처에서 이제 모든 거를 보수해주는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온갖 모든 걸 보수해주시는데 그분이 항상 이런 좀 관리자 같은 조끼를 입고 여러 가지를 뭔가 참견을 많이 하시는데
0: 이거 누구예요?
2: 그 있습니다. 그 주차 관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그분을 찾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거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줄게요 하고 한 뭔가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제가 한 다섯 번 이상은 신세 진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리피 씨가 이제 그때 한남동 사실 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저 부동산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야 뭐 세탁소 뭐 사장님 이런 식으로 아는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 이 뭔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을
2: 실세 느낌 이 동네에서 뭔가 실세 느낌을 좀 갖추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좀 끌리지 않을까
1: 아,
2: 싶어요.
1: 차 고장 나셨나 봐요? 털 보내가봐요. 제 이야기 하시면 좀 싸게 해드릴 텐데 뭐 이런
2: 얼마나
1: 거.
2: 좋아 진짜.
0: 아니 내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1: 아, 예약해드릴게요.
2: 전화 이상한데? 좀 전화해야겠는데? 딱 그 금팔찌 하신 분이 그러거든요.
1: 맞아 맞아.
2: 그렇고
0: 그런 이미지 좋아요.
2: 네,
0: 그런 그 대신에 이미지로... 말을 많이 안 걸면 돼.
2: 네 맞아요. 말도 많이 안 걸어 그 사장님.
1: 자 어쨌든 저희가 제안 의견 참고해주시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2: 제가 원래는 그 슬리피쉬의 이태원역 3번 출구라는 노래 한남동 이런 랩이 있어요. 슬리피쉬가 하는. 근데 그게 심의가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피쉬의 기분 탓입니다.
1: 자 리피쉬.
0: 저는 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좋다 해서 윤미래의 선물 골랐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냉정 얼짱사의 슬리피 벌구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8750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남자분일까 여자분일까? 퇴근길에 매일 편의점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이 저를 보면 오늘도 음료수 사러 오셨죠?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과자를 살 때는 역시 맛을 아시네요. 저도 그 과자 정말 좋아해요. 라고 하기도 하시고 신제품이 들어오면 먼저 추천해 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맥주 한 캔씩 사는 걸 보시더니 혼술 즐기시는 거죠? 저도 가끔 혼술해요. 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바빠서 편의점에 못 갔더니 다음날 아유 어제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저 설레도 되는 걸까요? 매출 상승을 위한 영업 전략일지 아님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세 분이 딱 판단해 주세요.
1: 자, 857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남성분 사연이라고 합니다.
2: 그럼 직원분이 여성분인가 봐요?
1: 그러겠지. 네. 저 어제 안 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이 말은 내가 볼 때 관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 관리에서? 벌구씨가 가게를 하니까.
3: 네. 네.
1: 그 피자집을 하잖아요.
3: 관리하죠.
1: 이런 얘기를 해?
3: 네, 하죠.
1: 아, 진짜?
3: 네, 해야죠. 그냥 이게 관리한다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1: 관심은 있는 네, 인간적인
3: 서로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긴 한데 진짜로 그냥 아 그냥 농담과 그런 좀 안부 묻는 거죠.
1: 어, 그래. 네.
3: 아, 뭐 어제 안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 줄 알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냥 좀 느끼한 것까지는 아닌데.
1: 근데 엄청 냉소적이네.
3: 네.
1: 무조건?
3: 네.
1: 무조건이야?
3: 네. 저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1: 왜요? 어디서?
3: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 아, 이분 자체가 네. 그냥 약간 이걸 잘하는 성격의 사람이야.
3: 그냥 이 그냥 이분 같이 대하는 사람이 몇 분은 더 계실 것이다.
1: 아, 이분만 아니라.
3: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 저도 제가 자주 가는 작업실 위에 편의점 가도 이렇게 캐주얼한 대화를 합니다. 남자 사장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로 그냥.
2: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이 직원분이 여성분이
3: 네.
2: 알바면
3: 네.
2: 그린이에요.
1: 알바면 무조건 그린이지.
3: 알바면 이렇게 그린인데.
1: 알바면 그린이지.
2: 제 경험상 이런 분은 사장님이거나
3: 와이프.
2: 사장님의 가족이에요.
3: 가족. 맞아요, 맞아요.
2: 이 정도면은 거의 다 그랬어요. 저는
3: 맞아요.
1: 아, 그럼 간단하네. 그냥 간단합니다. 가서 근데 알바세요? 아니면 여기 뭐 직원분이세요? 뭐 아니면 아 여기 직원이세요? 아니면 뭐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2: 사장님이랑 가족분이세요? 요것만 알아도 답 나옵니다.
1: 아 저는 직원이에요. 그럼 아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아 예 뭐 저 뭐 뭐 남편이 아니면 뭐 아 저 아빠가 뭐
3: 저희
1: 이런
3: 가족이 뭐 이렇게
1: 아 저 그냥 알바예요. 이러면은 그럼 그린라이트.
2: 그린 무조건.
1: 그러면 혹시 연락 좀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2: 가족 갈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2: 혼술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가족이 대표님이다.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1: 100%지 그러면.
2: 요거는 이제 영업이지.
1: 그렇죠. 근데 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3: 근데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흘러가는 대화일 거예요.
1: 맞아 맞아.
3: 계산하면서 띡띡띡띡띡 찍고 그 순간에 끝날 대화여서 사실. 예. 네.
2: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제일 자주 가는 편의점 근데 거기는 이제 어머님이긴 한데
3: 네.
2: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와이프겠죠? 이렇게 하거든요.
3: 네.
2: 근데 되게 좋아요.
3: 좋긴 좋아요.
2: 그러니까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진심이 느껴지게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좀 차갑게 말할 수도 있잖아.
1: 아, 그치 그치.
2: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죠.
1: 전 옛날에 그 제가 살던 집에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던 거 알지?
3: 네.
1: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길 너무 잘 애용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 분이 바뀌었어.
3: 네.
1: 근데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미스터리한 느낌의 여성분이었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였어.
3: 네.
1: 들어왔는데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래 그러다 안녕하세요 하고 한다 이렇게 맥주를 막 샀어. 그리고 그때 사람들하고 아마

0: 술 먹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막 얼음이랑 뭐 이런 걸 샀는데 아우 디니 씨 파티 하시나 보네.
1: 뭐야?
0: 누구랑 마시려나? 막 이래. 근데 그게
1: 뭐야?
0: 난 그때 그냥 그때 좀 취했으니까 아, 애 뭐 그냥 지인들하고 먹고 싶다. 막 이래서
1: 너무 무서운데?
0: 그리고 또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내가 뭘 사러?
2: 기자분 아니야? 기자분.
0: 그러니까 나는 뭘 사러?
1: 이제 그러니까 관찰자 아니야?
0: 찬수이가 피고 보기 전에 뭘 사러 이제 편의점에서 뭘 사고 있는데 또 있는 거야. 분명히 그분이 야간이셨을 텐데.
1: 어, 그러게.
0: 사장님이 아니거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재밌게 노셨어요 어제? 이래.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섬뜩한 거야. 아,
1: 뭐야?
0: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1: 잘 안 가.
0: 거길 안 가고 그냥 배달을 시켰어. 그것들을.
1: 뭐야? 뭐지?
0: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어.
1: 불편하죠.
2: 불편할 수 있지.
0: 그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지가 좀
1: 너무 수상하다.
0: 자 어쨌든 만약에 그냥 알바생이면은 그린라이트고 만약에 네. 가족이거나 사장이면 사장님이면은 이제 노노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사연 보내주신 857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와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다음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14님이 보내주셨고요.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들이 방학이라서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빠, 우리 반에 좀 답답한 친구가 있어.
0: 왜 무슨 일이 있었어?
1: 걔는 잘 못하는데도 맨날 앞에 나서려고 해.
0: 뭐 예를 들면?
1: 운동회 때 반 대표 개주주자 뽑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나갔거든. 추월당했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손은 제일 먼저 드는데 맨날 틀린 대답만 하고.
0: 아 그래?
1: 대표로 나가는 건 잘하는 애들이나 해가야 좀 좋을 텐데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모둠 활동 때도 꼭 자기가 모둠장하려고 한다니까.
0: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반응은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이든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저기 용기가 있는 건 아닐까?
1: 근데 계속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보잖아. 대표로 나갔으면 잘하던가.
0: 아니 피해를 봐?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
1: 그래도 뭐든 못하는데 자기가 맨날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까 나는 답답한 거지.
0: 아들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그 친구가 뭐 그렇게 또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아이에게 뭐라고 조언해주는 게 좋을까요? 못해도 꿋꿋하게 도전하는 친구의 용기를 배워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답답하면 네가 직접 나서라 라고 말하는 게 나은 걸까요? 아빠 인생 9년 차인데 애들 고민은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2: 자, 실력은 부족한데 용기만 내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401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3: 네.
2: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족이랑 나눠본 적이 있어요?
1: 한 번도 없습니다. 난
2: 근데 벌금은
0: 한 번도.
2: 근데 벌금은 네, 거의 없습니다. 인생 고민을 가족이랑 상담한 적이 거의 없지 않아?
1: 네,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 그럼 어떻게 그거를 늘 이겨냈어?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막 가족들하고 고민 상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0: 아니 지금, 이거는 네. 저학년까지는 우리 벌구 씨도 초등학교 때는 했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뭐 기억을 못할 네. 수도 있는데
0: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했을 수도 있지.
1: 이제 여기 마지막 나온 멘트가 아빠 인생 9년 차인데 애들 고민은 아직도 참 어렵네요. 우리 아빠가 애들 고민을 했을까? 나를 고민했을까 아빠가
0: 우리 아버님이
1: 또 많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니,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편하게
1: 너무 편하게 살지 않았나 아빠가.
2: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형 걱정은 했을 거야. 뉴질랜드 보냈을 때.
1: 그렇죠.
2: 왜냐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해줘야 네, 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런 걱정은 했을 텐데 내가 볼 때 벌구 걱정은 아빠가 진짜 안 했을 것 같아.
1: 저는 가성비가 좋은 아들이거든요.
2: 진짜 걱정 안 했을 것 같아.
0: 둘째 걱정은 좀 덜하는 것 같긴 해요.
1: 네,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저도 그랬거든요. 제 걱정은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2: 근데 그러면 학창시절에 좀 리피씨는 발표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면 좀 번쩍번쩍 들고 약간 아니면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선고하면 나가고 막 이랬어요? 좀 학교에서 나댔어요? 어릴 때?
0: 그러니까 점점 안 하게 됐어요.
2: 저학년 때는 좀 깝쳤어요.
0: 저학년 때 좀 깝쳤어요. 좀 나댔어요. 네. 좀 나댔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 혼자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2: 근데 그게 튀려고 그랬던 거죠?
0: 튀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5-6학년 때
1: 주목받으려고
0: 보라색 고무신을 혼자 신고 다녀서 제 고무신이다.
2: 저학년 때는?
0: 그리고 반장 부반장 이런 거 다 하려고 하고
2: 저학년 근데 이제 때는?
0: 저학년 때도 항상 반장 부반장을 계속 다 했어요.
2: 아 진짜?
0: 근데 이제 뭐 이사도 가는 것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안 하게 되더라고. 고등학교 때는 더 좀 조용하고
1: 점점 이렇게 조용해진 케이스군요.
0: 근데 이사가 좀 컸어요. 근데 확실히
2: 이사하면서 친구들이
1: 환경이 바뀌니까
0: 완전히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초등학교도 다시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5학년 6학년 친구가 생겼어.
1: 네.
0: 근데 중학교 또
1: 이사 달라져.
0: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갔어요. 제가 신도시였거든요.
1: 네.
0: 학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1, 2년에 하나씩.
2: 아.
0: 부천이었는데 그 계속 처음 보는 친구들 고등학교도 중학교 친구 한 명도 없이 갔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저는
2: 그럴 수 있지.
1: 맞아요.
2: 벌구는 제 기억에 초딩 때 저학년 때 좀 까불다가
1: 네.
2: 한 5학년 그때부터 사춘기 같은 게 좀 오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쿨키드 같은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1: 아. 그치 멋져 보이려고.
2: 멋져 보이려고.
1: 시크하고 멋져 보이려고.
2: 시크한 척을 많이 했었지.
0: 네. 근데 좀 빨랐다.
1: 근데 이게
2: 빨랐어.
1: 저도 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항상 회장을 했었는데.
0: 오.
1: 근데 이거는
0: 전교회장.
1: 아니 전교회장 아니 학생회장.
0: 학생회장.
1: 반회장.
0: 아 반회장.
1: 근데 이거는
0: 반장 같은 거네요.
1: 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0: 같은 동네 있었어요.
1: 맞아.
0: 다 그 애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기세로 간 거죠 사실은. 제가 뭐 똑똑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하지만 항상 보던 애들이 같이 크니까 막 조용한 편은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그런 게 있었어. 우리 동네는 작으니까 초중고가 다 붙어 있어요.
0: 진짜 딱 우물 안에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그대로 가고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그대로 가고
2: 이런 그러니까. 기세로 쭉 갈 수 있네.
0: 갈 수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뭐 사실 뭐
0: 그러니까 큰 이변 없으면
1: 다 거의 한 10년 이상 본 애들이야. 네. 고등학교 가면
0: 그러니까
1: 얘랑 나랑 무조건 반 한 번 같이 했던 친구야.
0: 모를 수가 없어요 전교생을.
1: 그러니까 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죠.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는 그 동네가 진짜 육아하기 진짜 좋은 동네다라고 느끼는 거지. 바뀔 일이 별로 없으니까.
2: 좋네요. 와 요즘 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만났는데 저번 주에 등수가 없대요 공부에.
1: 등수가 없다고? 네.
0: 그러면은 뭘로 판단해요?
2: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1: 진짜 우리 애가 몇 등이면은 그게 느껴질까봐.
2: 초등학교 때까지 등수가 없대요. 그 학교는.
1: 초등학교 때까지?
0: 근데 우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
1: 깜짝 놀랐어. 아 점수가 있었지.
2: 그러니까 점수가 있으면 등수가 나오잖아.
0: 이 학생이 몇 등인가는 없어 초등학교 때.
2: 비밀이래 비밀.
1: 아니 근데 친구들끼리 있지. 얘기를 했지. 야 너 몇 점이냐? 나 몇 점인데?
0: 막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지.
1: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며. 그 축구.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는데
0: 다칠까봐?
2: 학교마다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
1: 그 시끄러워서? 뭐 그건가? 와. 시끄러워서. 세상이 참.
2: 아니 저희 아파트 단지도 6시 이후에는 농구 축구 금지예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1: 와. 어?
2: 시끄러워서. 뭐? 야외 그 축구 농구장이 합쳐져 있는 데가 있는데 6시 이후에는 금지예요 시끄러워서.
1: 저녁 6시 이후엔?
2: 네.
1: 아 근데 그건 아파트 농구장은 그래. 공 튀기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0: 와 학교인데도 그러구나.
2: 학교도 요즘에 그런 걸로 뭐 다큐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죠.
1: 맞아 그것도 한번 큰 논란.
2: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아이고. 민원 들어오고.
0: 아이고.
1: 좀 내 아들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2: 벌구의 아들.
0: 저는 뭐 좀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1: 그냥 나처럼?
0: 아니, 저보다 혹은 더 얌전했으면 좋겠어요.
1: 네. 리피 씨는?
2: 저는 저보다 더 나댔으면 좋겠어요.
1: 진짜?
2: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자녀들의 레퍼런스는 하림우.
1: 그
0: 춤추시는 분.
2: 그 하림우 씨.
1: 댄서분. 네.
0: 그 에너지와.
2: 왜?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 그냥 밝으니까. 너무
1: 밝은 에너지.
2: 밝고 그 신나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1: 가비 씨도 좀 그러잖아.
2: 아 가비 씨도 좋죠.
1: 아 그런 느낌.
2: 네. 그런 느낌.
1: 아 좀 쾌활한. 자 4014님은 실력은 부족한데 용기만 내는 친구 때문에 아들이 고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의견을 정하는 동안 저희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014님은 실력은 부족한데 용기만 내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라면 답답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들에게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 친구보다 먼저 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
0: 자, 리피 씨.
2: 나 슬리피라면 답답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들에게 답답했구나 라고 말한다.
0: 그게 뭐예요?
3: 일단 육아 너튜브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나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네. 일단 그거를 해줘야 된다. 맨 처음에 나 답답했어. 답답했구나. 우리 벌구가
1: 우리 아들이 답답했구나.
3: 나 아팠어. 아팠구나. 우리 벌구가 이렇게 일단 공감을 가져야 된다.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저도 이제 상상이죠. 우리도 그치. 벌구 씨도 뭐 딘딘 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9살 육아 뭐
1: 어떻게 아직 없잖아.
3: 상상으로 하는 건데 저 같으면 좀 이유를 좀 나는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대화를 좀 해보라고.
1: 그 친구한테?
3: 네.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는데 뭐 계주 같은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일단 선 공감.
0: 그거 뭐 어디서 본 거예요? 그 육아법을 아니면 그냥
3: 아이들 대화법이 있어요. 그랬구나.
0: 공감을
3: 막 짜증 내면 기다려 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어. 짜증이 다 풀리면 그때 이야기를 나눌 거야. 뭐 이런 게 있거든.
0: 뭔가 되게 그 부잣집 같다.
1: 온화하고.
3: 또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0: 벌구 씨.
1: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바보 같은 놈. 네가 손 들면 되지.
3: 그래.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야, 뭐 느리면 너가 손 들어서 너가 해도 더 빠르겠네. 너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유쾌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0: 아, 벌구 육아법이 약간 벌구 아빠랑 비슷하네. 그때 리피 형

0: 거에서 한 거 보니까
1: 냅둬.
0: 냅둬 먹겠지 뭐.
2: 그냥 쿨하고 털털하고 친구 같아요.
0: 맞아.
1: 그런 것처럼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밝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3: 밝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네.
0: 그래, 뭐 일단은 좀 밝은 느낌으로.
3: 네. 막 화내면 별로 것. 네가 손대고 해봐. 요거랑
1: 싸우지.
3: 요거랑
0: 그건 콩가루지.
3: 그러면 한번 너가 먼저 한번 손들고 해봐.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랑 완전 다르잖아.
0: 그렇죠. 자, 사연 보내주신 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저는 손 들어라 Hands Up 미아워의 노래입니다. 네.
3: 저는 왜인지 한번 물어봐라 언터처블의 Tell Me Why. 왜인지 말해줘.
0: 노래 때문에 뭔가 정답을 이 고민 해결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은 느낌도.
3: 그게 더 힘들어요.
1: 그러니까.
0: 자, 냉동 월정사의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으면 뒷미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건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감자칩입니다. 자, 그럼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감자칩이었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제가 사실 야식 안 먹잖아요, 잘. 예. 근데 최근에 그 캐나다 가서 그 케찹 맛 감자칩 있거든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만 약간 먹는 뭐 캐나다 거래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맥주를 저희가 먹었는데 갑자기 이거 맛에 눈을 뜬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이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 맛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들었을 때 그나마 좀 제일 살이 안 찌는 과자가 감자칩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괜찮겠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바본 게 감자칩도 그 플레이버가 안 들어간 거 있죠. 그냥 기본 감자칩이 안 찌지. 그 케찹 칼로리 엄청 높은 거예요, 케찹 맛이. 그래서 제가 그거 두 봉 먹고 한 4일 동안 두 봉 먹었어요. 또 양심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봉은 못 먹게 돼서. 그래서 아무리 감자칩이어도 하루에 한 봉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반 먹고 반 밀폐해놓고 반 먹고 반 밀폐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봉을 한 4일 동안 먹었는데 이제 쓰레기 버리려고 이렇게 보는데 칼로리가 갑자기 궁금해서 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탄수화물이 막 하루 용량이 막 70%인가 있는 거였어. 아, 야, 씨. 진짜 짜증나네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그거 검색하면서 사서 그런지 제 SNS에 갑자기 감자칩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자칩이 중독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 짭짤한 맛과 이게 중독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밤마다 좀 생각이 나고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예, 뭐 막 금단 현상 이런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게 하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걸 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베가의 첫사랑 아일의 원몰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099님이 원주까지 가서 보험설계사 시험 보고 왔어요. 인생 2막의 첫 장을 열어봅니다 해주셨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잘 해가지고 성과만 잘 내면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예,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그리고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4: FM.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송이한의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줄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내 곁에 있어줘 그대. 당신의 눈빛엔 사랑이 담겨 있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참 행복한 그런 좋은 날.

8월 8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죠. 로빈 트로어의 명곡입니다. Fine Day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기타리스트지만 제가 부끄럽게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약간 저의 기타에 대한 세계관을 좀 흔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기타 톤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흠뻑 젖어서 듣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음악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로빈 트루어의 아주 멋진 음악들을 함께 들어볼 생각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현우님께서 다른 분들 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너무 더우니 빠르게 판단이 안 됩니다. 몇 시간 만에 물두통다 마시고도 탈진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라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실감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날씨가 너무 좀 지나치게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날씨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느끼게 돼요.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도 날이 좀 덥거나 그러면은 좀 짜증을 쉽게 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제가 있는 유럽에도 지금 이번 여름에 특히 너무나도 뜨거운 히트 웨이브가 와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더워도 덥고 습하더라도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냈으니까 에어컨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선풍기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 아무것도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좀 쉽게 짜증이 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매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엔 어떨까? 이번 겨울은 얼마나 또 추울까? 이런 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자꾸 하는 것 같게 돼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좀잘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물도 예, 자주자주 섭취해주시고 너무 무리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때때로 쉬어가면서 좀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오늘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좀 천천히 두 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진님께서 휴가철이라 다들 피서 떠나거나 다녀왔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남들은 심심하지 않냐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아무 생각 없이 밀린 드라마 보고 야식 먹는 게 저한테는 최고 휴양지였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즐기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남들의 눈치 볼거뭐 있나요? 내 휴가고 내 시간인데 내가 즐거운 대로 사용하면 그게 최고죠. 그쵸? 하시면서 존 트라볼타의 Summer Night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1002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낚시하러 왔는데요. 3시간째 제주도 바닥만 낚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힐 수 있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이게 참 좀 심심하시겠네요. 예, 이게 그 손맛을 좀 느껴야 이 어떤 보람도 좀 있고요. 그 즐거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소식이 없어도 좀 마음이 허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이 고요함, 어떤 그러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어떤 이 기분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 잔잔하게 지루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곡들 좀 준비해봤습니다. 고요한 이 순간의 어떤 기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이 곡 준비해봤어요. 루시드 폴의 오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이슈의 플레이리스트 낚시하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자, 첫 번째로 루시드 폴의 오 사랑 함께 들어봤습니다. 낚시를 새벽에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음악 들으면은 굉장히 좀 고요하고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물고기들과 관련된 곡을 준비해봤는데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전기뱀장어의 술래잡기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곡은 악뮤의 음악 준비했어요. 물 만난 물고기. 자, 이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좀 월척 낚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하늘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앨런 워커의 Endless Summer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R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lice의 Roxanne 준비했고요. 이어서 BB King의 Every Day I Have the Blues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0: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we would like to go back and sort of reminisce just a little bit and pick up some of the real old blues. If we should happen to play one that you remember, let us know it by making some noise. If we should pick up one that you might remember, we'd like to start it off.
1: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박정민 님께서 가족들과 큰맘 먹고 강원도로 피서 왔습니다. 펜션 예약하고 운전하느라 온몸이 쑤시는데 낮에 아이들은 계곡물에서 소리 지르며 놀다가 저녁 9시부터 뻗었네요. 초등 두 아들이 핸드폰 안 하고 자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내와 테라스 나와서 매미 소리 들으며 맥주 마시고 있는데 강원도는 정말 시원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좋은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예, 가족과 이렇게 휴가를 떠난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오래되어서 이 풍경이 굉장히 좀 그립기도 하고 좀 아련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게 매년 당연하게 오는 시간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또 자라고 이러면 이 시간을 얼마나 또 그리워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어린 시절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계곡으로 놀러가서 막 친구들이랑 놀고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이런 어떤 논다, 좋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보다 낮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더 중요시 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재미있게 논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을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게 참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이렇게 공부 걱정 없이 정말 마음껏 놀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게 정말 이 삶에 있어서 너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그런 자연과 너무 멀어진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연과 연결되는 감정들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휴가 기간만이라도 자연 속에서 모기도 좀 물려보면서, 예, 그런 불편함도 좀 느껴보면서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즐겼을 때 오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오래오래 우리 몸속에 감각 속 깊숙이 새겨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을 안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어진다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는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들도 너무 많고요.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그렇죠? 좋은 시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윤혜진님께서 직장 상사가 제 공을 자기 걸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보고했습니다. 그걸 한참 후에야 알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지도 못하는 처지라니 너무 답답해요. 다음 주 출근하면 얼굴 봐야 하는데 진짜 출근하기 싫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클레임을 할 수가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참 격하게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겪다 보면은 그걸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라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김이 빠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것이 될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무마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은, 아,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좋은 팁이 있다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혜진님께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카르마 같은 것을 믿는 편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공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게 그걸로 인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혜진님은 지금 당장은 이 공이 드러나진 않았어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결과와 그 과정과 그 안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런 것들을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빛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출근하셔도 그냥 너무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예,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한 사람들이 그런 법이거든요. 그쵸? 사연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The Band의 The Night They Drove Old Dixie Down 준비했고요. 이어서 Blind Faith의 Can't Find My Way Home. 자,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양은희님께서 이번 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학원차 매니저를 한지 벌써 두달 되어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뻐서 시작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일하기엔 몹시 덥고 또 페이가 적은 게 불만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또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막그 일이 아주 훌륭하든 아니면 그냥 평범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요. 또 빛이 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에 일을 할때 이런 참 따뜻한 마음으로 할수 있다라는 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운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노래 두곡 준비했어요. 에릭 클랩튼의 Wonderful Tonight 준비했고요. 이어서 핑크 플로이드의 The Great Gig in the Sky. 자,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I'm afraid of dying. There's no reason for it. You've got to go see.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5641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자,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직 시민과 기업의 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본부인데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꾸준히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특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죠. 모든 큰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선생의 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8월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기야, 우리 둘이 재수 결정하고 공부 시작한 게 벌써 4개월 접어들었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도 숨이 막혔어. 그래도 너도 나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내년에 자전거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우리 꼭 이루자. 파이팅!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 신지승님께서 함께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분을 위해서 남겨주신 사연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함께 들어봤습니다. 힘든 시간을 살다 보면은 겪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같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누군가가 있으면 고통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죠? 전우애라는 말도 있고 동료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 힘든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더 끈끈해지고 뭔가 더 특별해지는 그런 우정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렇죠? 적당히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나에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나의 것이 되고 거기에 또 올라가 보면 더그 이상도 볼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결국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선택이고요. 자기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하신 바를 최선을 다하신 만큼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고요. 친구분과 함께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응원 보내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좀 쉬엄쉬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과정 자체를 잘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동행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S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 준비했고요. 이어서 G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Led Zeppelin의 Good Times, Bad Times 준비했어요.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의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로빈 트로어의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타 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닮고 싶은 기타리스트들, 그런 어떤 롤모델 같은 분들을 새로 좀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이 있고

아, 근데 제가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하거나, 좀 이렇게 디깅 한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깊게 파헤치는 것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내가 아는 뮤지션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좀 다양한 사운드를 표현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랜만에 마이클 랜도 같은 뮤지션도 다시 듣고 있고,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들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흔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좀잘 듣지 않았었는데, 요즘엔 다시 꺼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그런 뮤지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미 핸드릭스 같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좀 슬로우 핸드한 그런 뮤지션들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데, 왜냐면 이 뮤지션이 너무나도 전설적인 뮤지션이라 이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로빈 트로어의 음악들을 정말 즐기고 있고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너무 뒤늦게 알게 됐지만, 정말 이분의 연주 스타일이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이상향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미 핸드릭스 같은 그런 거칠고 날카로운 사운드가 있으면서도 따뜻하고 동시에 굉장히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롭게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연주에 있어서 톤이 거의 한 80%의 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톤이 좋으면요, 그냥 연주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거든요. 어떤 연주를 하든 막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고 막 신기로운 걸 해서가 아니라, 톤이 좋으면 그냥 단순한 멜로디를 쳐도 그게 듣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을 좋아하는데, 이 로빈 트로어의 가장 극강의 매력은 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만으로도 정말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주자의 음악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로빈 트로어. 저도 이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블루스록 역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타리스트 중한 명으로 자주 언급이 된다라고 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했다고 해요. 톤과 비브라토, 또 공간감 있는 연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연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로빈 트로어의 가장 대표적인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ridge of Sighs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제목은 실제로 베네치아 유명한 다리인 Bridge of Sighs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 아니고요, 신문을 보다가 스포츠면에서 Bridge of Sighs라는 경주마의 이름을 보고 제목으로 쓰기로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이름 역시 베네치아의 다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자, 아주 슬로우 하면서도 깊고요, 아주 멋진 연주로 가득한 그런 곡입니다. 로빈 트로의 Bridge of Sighs 함께 듣겠습니다.

Mission of the Week, Robin Trow의 Bridge of Sighs 함께 들어봤습니다. 야, 음악이 너무 멋있죠. 예, 제가 찾던 어떤 그 뮤지션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핑크 플로이드 같은 그런 다크하면서도 깊은 세계관이 있으면서 기타 연주는 지미 핸드릭스나 이런 그러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찾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제가 바라던 이상향에 가까운 연주를 이 곡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AI에게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런 성향의 음악을 듣고 싶고 좀 찾고 싶은데 어떤 뮤지션이 있을까 했는데 이 뮤지션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딱 검색을 하자마자 이 음악을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던 이상향과 딱 들어맞아가지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의 음악과 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딱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단순하고 여유롭게 연주하는데 그게 그냥 다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를 하나 치더라도, 멜로디를 하나 치더라도 그 질감과 어떤 그런 톤, 공간감 이런 것들이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굉장히 여유 있게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서 노장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영상, 라이브 영상을 봐도요, 연주가 정말 그대로 훌륭합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라이브를 보고 싶은 그런 뮤지션입니다. 요즘에는 그 너튜브 같은 공간에 이분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데, 소리도 다 들려주시고 이러는데, 아주 비싸거나 아주 독특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 야, 역시 음악은 보통 이제 장비부터 갖춰놓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결국에는 귀와 손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만들어준 그런 뮤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 역시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트랙입니다. Day of the Eagle 준비했습니다. 자, 로빈 트로의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Mission of the Week, Robin Trower의 Day of the Eagl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아주 강력하고도 멋진 그런 기타 리프로 가득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로빈 트로어 역시 자신 스스로도 이 곡을 내가 쓴 최고의 락앤롤 곡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명곡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로빈 트로어의 음악은 물론 보컬이 있고 노래가 중요하겠지만 노래만큼이나 기타가 정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밴드에서 로빈 트로어가 아닌 다른 기타 연주자가 연주하면 완전히 그냥 다른 음악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보컬리스트가 바뀌면 물론 그 자체도 큰 색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만큼 이 기타의 색깔이 이 음악의 어떤 그런 매력을 차지하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어떤 AI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악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음악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타 연주는 음악을 만드는데 그냥 작은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작곡, 편곡, 가창까지 할 것 없이 AI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대체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냥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냥 더 기타 연주에 집중된 그런 음악 활동을 즐기는 것 같고 그런 음악들을 더 또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멋진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빈 트로어의 음악들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들을 굉장히 전해준 그런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미션 오브 더 위크 로빈 트로어의 명곡들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간상 다 들려드리지 못한 정말 수많은 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브 버전은 또 앨범 버전과는 또 다른 아주 멋진 매력이 있어요. 더 연주를 더 자유롭게 더 길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특히나 기타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끝으로 로빈 트로어의 Two Rolling Stones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곡 역시 로빈 트로어를 대표하는 아주 명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미션 오브 더 위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59님께서 손글씨 쓰는 횟수가 적어지니 가끔 쓰는 글씨가 가관입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청취자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어쩐지 짧은 일기라도 손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열대야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 글을 손으로 쓴다는 행위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해도 그때마다 약간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 내 손글씨가 이렇게나 안 좋아졌구나. 학생 때는 저도 조금 신경 써서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요즘에는 저도 제가 쓴 글도 알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은경님께서 오늘은 아이들 여름방학 겸 남편 휴가라 다섯 식구 물놀이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물놀이 해서 오늘 하루 시원히 보낸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하시면서 이무진의 여름 인사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두 곡 준비했어요. 서미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 그리고 이어서 김은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무진의 여름 인사. 자, 이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The Beatles의 Michelle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여름철엔 탈수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맘때면 전국 곳곳의 관공서에서 조금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둔 얼음물 지도인데요. 이 시원한 나눔은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했을 때 혹서기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집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음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뒀다는 사연들이 SNS에 퍼졌고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생수 나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커다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 뜨거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에 방문한 아이. 기차역에 있는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던 아이는 한 보관함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어른 눈높이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폐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걸 보고 아이와 엄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봉지 안엔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됐고 덕분에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경찰서장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이 아이는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베리유 양인데요. 남다른 눈썰미를 지닌 10살 소녀에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펌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현철의 오랜만에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잠들기 너무 힘든 밤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2시, 3시에 한번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2, 3시간 뒤에 끄거든요. 추워서. 그럼 또 더워서 깨고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너무 잠들기 괴로운 계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이 너무 더워서 힘든 분들 오늘 한강으로 놀러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단 하루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무박 2일 한강에서 밤을 새서 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망원 한강공원 서울암공원 일대에서 밤샘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에서 잠을 안 자고 놀 수 있는 기회인 건데요. 재밌게 밤새서 놀 수 있게 드라마 커피 프린스 정주행해주고요. 공포 영화 상영에 만화책, 보드게임, 레트로 오락기까지 대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공포영화 한 편 봐야죠.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보고 다 같이 보면은 덜 무섭잖아요. 공포영화 한 편 보고 이제 누구 같이 갔다면은 레트로 오락기 게임 통해서 이제 야식 내기 들어가야죠. 왜냐면은 한강라면에 푸드존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은 잘 안 오고 심심하신 분들 한강으로 달려가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15세 미만은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주류 반입 금지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강에서 딱 밤새고 오전 5시까지 하잖아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니면 끝나고 집에 와서 펌펀투데이 들으면 딱 맞겠죠?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서

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해놨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엉망갈패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할게요. 류현정님, 안녕하세요. 남편이는 맨날 출근하며 듣는데 오늘은 휴가 내고 아이들이랑 새벽 4시 20분에 기상해서 김밥 싸서 찡디 방송 다 같이 들으면서 계곡으로 휴가 갑니다. 좋은 자리 맡을 수 있길 바라주세요. 그러니까요. 에. 근데 진짜 가족 단위로 휴가 떠날 때는 저는 계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또 일찍 출발하신 만큼 명당으로 맡으실 겁니다. 해는 안 들고 시원한 그 자리로요. 8258님, 징디 저 결혼 15년 만에 아파트 대출금 다 갚았어요. 마음이 정말 홀가분합니다. 요즘 뭘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같이 대출금 갚는다고 고생한 우리 여보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제 온전히 은행과의 쉐어하우스가 아니라 온전히 내 집이 된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진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내 집에서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인 피처링 게리의 좀 걷자,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인 피처링 게리의 좀 걷자 카더 가든의 홈 스위트 홈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할게요. 6142님 에어컨 바람 쐬는 건 좀 쉬고 싶어서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출근합니다. 풀벌레 소리가 참 듣기 좋은 새벽이네요. 낭만 가득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에어컨 바람에서 잠시 멀어져서 새벽 공기 느껴보세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루틴 중 하나거든요.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서 오다가 창문을 딱 내리고 바깥 공기도 같이 한번 맞아보는 거죠. 그러면 찬 공기와 살짝은 후텁지근한 공기가 동시에 몰려 들어오는데 잠이 싹 깨고 너무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예.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다 해보세요. 에어컨을 끄고 달리면은 땀이 바로 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최영숙님, 오늘 딸이랑 안국역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요즘 거기에 유명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웨이팅이 어마무시하다고 하지만 여유를 즐기며 기다려보려 합니다. 딸이랑 즐거운 데이트 했으면 좋겠네요. 찡디는 안국역 데이트 해봤나요? 안국역 데이트는 못 해봤는데 안국역은 작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약속을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정말 특색 있는 뭔가 가게들도 너무 많고 카페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뭔가 한옥 느낌 돼 있는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따님이랑 즐거운 데이트 사진도 많이 찍고요. 5024님 용인 SK하이닉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빙글뱅군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이 더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팀 8월도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 이혁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조금 선선해지는 거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5024님이 신청한 이혁의 나를 살게 하는 사랑 그리고 조이 하동균의 푸른밤 이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재현님, 오늘은 여름휴가 떠나는 날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이르다 보니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있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괜히 설레네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좋은 추억이 생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찡디는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과 여행 중일 때 언제가 더 설레시나요? 이 둘 중에는 여행을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아요. 딱 공항 도착을 해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출국 수속 기다리는 그때 기분 너무 좋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여행지에 딱 내렸을 때 아, 뭔가 공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그때가 가장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보내고 오시고요. 4792님, 중학생 아들이 방학이라 오랜만에 같이 새벽 낚시 했습니다. 처음엔 졸리다고 투덜거리더니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곤 휴대폰도 내려놓고 한참 바라보더군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 아침은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찡디도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했던 새벽의 추억이 있나요? 아, 있죠. 예. 저도 그게 공교롭게 낚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랑 삼촌이랑 저랑 동생들 이렇게 다 같이 갔었는데 뭔가 이제 밤낚시 쫙 하고 다 채비 정리해서 차에서 딱 집 가는데 해가 스멀스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르르 잠에 들었던,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도 바로 우리 집 가서 그냥 그대로 잤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임성자님, 서울에서 양양으로 휴가 가는 중입니다. 새벽부터 달렸지만 차가 너무너무 밀리네요.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신청곡은 비스트의 뷰티풀입니다. 그쵸. 또 7월 말 8월 초 휴가 가는 분들 굉장히 많고 휴가하면 결국은 강원도 쪽 가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차가 좀 밀릴 것 같은데 이걸 뚫고 양양 도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네,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비스트의 뷰티풀, 치즈의 우릴 먹음

떠바다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eautiful my girl, my beautiful my girl, and so beautiful my girl.

비스트 뷰티풀 치즈의 우릴 머금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7228님 지금 경주로 휴가 가고 있어요. 가족들과 신나게 가기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츠투하츠 레몬탱 들려주세요. 앞서서는 양양 가는 분이 계셨고 이번에는 경주 가는 분이네요. 네,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하츠투하츠 레몬탱 스매시마우스의 올스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핫스타츠의 레몬탱, 스매시마우스의 올스타 듣고 왔습니다. 강은주님, 어제 오후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 언니랑 단둘이 기차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장소는 춘천으로, 코스는 소양강 강변 산책,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강 강변 카페, 닭갈비 먹고 춘천역으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덥지만 즐겁고 신나는 여행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2년 전에 언니랑 정동진 바다 부채길에 갔을 때도 엄청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갈게요. 은주님 아니면은 그 서울 언니 두 분 중 한 분은 확실한 제이네요. 야, 소양강 강변 산책,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강 강변, 소양강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말은 춘천인데? 예. 춘천 닭갈비 너무 맛있죠. 예. 뭔가 다 구워서 먹는 느낌인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1973님이 신청한 박상민의 멀어져간 사람아, 알렉스 송지은이 함께 부른 연애세포 두 곡 들어볼게요.

잠시 후 2부에선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이열치열 강렬한 해처럼 나를 뜨겁게 만드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트래비스의 Closer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펀펀 투데이 2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8월 한정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뜨거운 애가 기승인 8월, 이번 주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더 뜨겁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열치열 강렬한 해처럼 나를 뜨겁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리듬, 가사, 노래에 담긴 추억 등등 강렬한 해처럼 나를 뜨겁게 만드는 노래가 있다면 자세한 이유와 함께 뜨거운 노래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 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경남님, 저는 거북이의 비행기 신청합니다. 우리 남편은 배달일 하는데요. 요즘 8월 땡볕에 하루 종일 배달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 안이 찜통이라 등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서 돌아옵니다.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온 남편에게 시원한 노래 한 곡 틀어주면 뜨거워서 짜증났던 마음도 좀 식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열치열 뜨겁게 만드는 노래 대신에 배달기사님들에게 보내는 시원한 이 노래 힐링할 수 있도록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무조건 틀어드려야죠, 경남님. 예. 우리 기사님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진짜. 아, 뭔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진짜 땀으로 흠뻑 젖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경남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들어볼게요.

0: 아뜨뜨님, 저는 제네더질라의 뜨거워 완전 선곡했습니다. 요즘 장거리 운전하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 덕분에 팔만 타버린 사람입니다. 주변에선 팔토시를 하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왼쪽 팔만 다크 초콜릿처럼 타서 원래 제 살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뜨거워진 내 팔,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더 뜨거워지라고 선곡해봐요. 아, 운전하면서 많이 타죠. 그 항상 그 선크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방송할 때 어떤 운전하는 분의 얼굴 항상 이렇게 했는데 왼쪽 얼굴만 진짜 주름과 막 검버섯 기미가 꽉 차있고 오른쪽은 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팔토시 혹은 긴팔 꼭 챙겨 입으시고 선크림 얼굴에 듬뿍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1010님,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는 버게 맨발의 청춘입니다. 더운 여름이라 운동하기 너무 싫지만 그래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밤 홍제천에 갑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주로 걷고 오는데요. 밤이니까 시원하겠지 하는 생각 버리세요. 식지 않은 지열 덕분에 발이 정말 꽤나 뜨겁습니다. 그래도 선선한 바람에 발을 말려가며 걷다 보면 나중에는 뜨거움과 시원함이 공존하게 됩니다. 밤에도 뜨거운 홍제천 맨발 걷기 추천이요. 1010이 한번 뵐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친구가 홍제천 살아서 그 근처로 굳이 가서 거기 가끔 조깅할 때가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맨발로 걷는 분이 있다. 그분이 맨발의 청춘 듣고 있다? 제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뜨뜨 101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네더질라의 뜨거워 완전, 버게 맨발의 청춘 들어보겠습니다.
1: 아, 냄새가 벌써부터 완전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여름이라는 소리예요. 아, 여름하면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요. 작년에 그 대천,
2: 그때
1: 대천에 가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는데
2: 진짜 좋았죠.
1: 우리 여러가지 알록달록한 그 제네시 머리처럼 알록달록한 덤비

제네더질라의 뜨거워 완전 버게 맨발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0428님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선곡합니다. 더운 여름날이라 그런가 밥 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식할 때 기본적으로 가스불을 켜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주방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아이들 방학이라서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챙기는 요즘 이열치열 제대로 느끼며 음식하느라 땀 뻘뻘 흘리고 있네요. 그래도 잘 먹는 가족들 보며 오늘도 어머니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나도 외식에 배달시켜 먹고 싶다. 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에. 이게 부엌에서 요리를 해봐야 에어컨을 튼다고 집안이 시원한 거 아니란 거를 깨달을 텐데, 그죠? 네. 열대야님, 제가 고른 노래는 샘킴의 그 여름밤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썸 타던 여자 동기랑 편의점 앞에서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열대야가 심했던 어느 여름밤이었는데

요. 썸녀가 더운 날씨를 싫어한다는 것도 모르고 밤에 불러내서 같이 맥주 한 캔 하는데 썸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도 다 짜증내던 썸녀에게 그날 대차게 차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밤이었네요. 잘 지내니? 열대하면 네 생각이 난다. 잘 지내. 오랜만에 해피엔딩. 아, 참 농담이군. 네, 이런 것 또한 또 더울 때마다 생각날 수 있는 쌉싸름한 추억이 아닐까 싶네요. 네. 0428 열대야 두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합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샘킴의 그 여름밤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대로 함께하겠습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1: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2: 카페 24
1: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2: 아 카페 24
1: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3: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성공했다. 저 친구는 꾸준히 연습함으로 실력을 키웠다. 함으로와 함으로는 비슷한 모양 때문에 많이 운동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함으로는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낼 때 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서 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이유나 근거를 말하고 싶을 때는 함으로를, 수단이나 방법을 말할 때는 함으로를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른 맞춤법을 사용함으로 우리말의 품격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어디서도 말하지 못해 쌓아둔 비밀, 속풀이 해장국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털어내세요. 여기 모인 친구들한테만 들려주는 각종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마음속에 감추던 비밀을 털어내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 비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다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개명해찌롱님. 찡디, 저 비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예식장 들어가면 제일 앞에 혼주 이름이 뜨잖아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돈이 저보고 옛날 사람 치고는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거기선 호호호 웃었지만 사실은 저 개명했습니다. 진짜 이름은 말순이에요. 너무 촌스럽죠? 절대 모르게 비밀 지켜주세요. 말순님. 야, 결혼 잘 식 다 끝나셨죠?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만 말순님이라 불러드리고 개명한 이름은 뭐예요? 예, 조금 시간 흘러서 보내주시면은 그 이름도 한번 예

예쁘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깜짝이야님, 아빠가 엄마 몰래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거 아빠만 빼고 모두 하는 비밀인데 엄마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모두 다 아빠의 비밀 계획을 알고 있어요. 몰래 통화한다고 베란다에 나가서 식당 룸으로 예약하시고 풍선 이용해서 룸을 꾸미시고 엄마 얼굴 들어간 맞춤 케이크 제작한다는 거 말하는 거를 아빠 목소리가 하도 커서 가족들이 다 들었거든요. 엄마한테 새어나갈까봐 저희한테도 비밀로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저희가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모르는 척하기도 너무 힘드네요.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란 표정 어떻게 짓냐고 걱정 중이신데 엄마 생일날 잘 보낼 수 있겠죠? 이 그림이 너무 그려지지 않아요? 베란다에 딱 문 닫고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러거든요. 아! 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서프라이즈 자체를 준비하는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귀엽고 또 고맙고 이런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진짜. 네. 가면 또 자연스럽게 그냥 다 아는 대로 반응을 억지로 하는 거대로 행복한 한때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큰 걱정이 안 되네요. 사연 남겨준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조유리의 러브쉿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비밀로 지켜줘야 돼요. 아빠, 누나 연애해요. 님이요. 누나한테 알려지면 맞을 수도 있어서 익명 요청드립니다. 저희 집은 밤 12시가 통금 시간인데요. 저는 여친도 없고 술도 안 좋아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잘 지켜요. 근데 요즘 누나가 연애를 하는지 슬슬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늦을 것 같다면서 편의점 갔다고 둘러대달라고 하길래 제 간식 심부름 시켰더니 또 잘 들어줬습니다. 연애하는 게 확실한 이 시점에 요즘은 제가 라면 셔틀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아빠한테 들킬까봐 무서운 누나는 씩씩대면서도 라면을 끓여줍니다. 늘 누나한테 구박과 억압만 받고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요. 한편으로는 누나한테 골탕도 먹이고 약을 올리니까 통쾌했지만 솔직히 부럽습니다. 저는 언제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누나가 연애 중이란 걸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지만 참아야겠죠? 참아야죠. 모두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죠. 누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서요. 이때 아니면 언제 누나 이렇게 부려먹고, 에? 이거 좀만 더 하잖아요. 또 중요 이벤트 이럴 때 누나에게 용돈도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입 꼭 닫고 이번 이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을 거거든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님. 남편과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일 건강식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합니다. 집에 있는 인스턴트 음식과 군것질 싹 버리고 못 먹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음식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잠든 밤 10시 이후에 다용도실에 숨겨둔 과자와 냉동실 깊숙하게 넣어둔 아이스크림 혼자 꺼내 먹어요. 저 혼자 먹은 걸 아이들과 남편이 한다면 배신자라고 할 게 뻔해서 비밀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때래요. 이제 아버지 한 11시면 주무시거든요. 그때 몰래 이제 과자 한 봉지 뜯어서 TV 딱 켜고, 아니다, 요즘은 그 땡플릭스 보는데 어머님 빠진 게, 아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아 비밀의 의미가 없구나. 그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만화 있잖아요. 어머니 거기 빠지셔서 성진우가 너무 멋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 비밀 지켜주세요. 비밀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는 못 들었죠? 진짜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딸 따랑행님. 저는 회사에선 무뚝뚝하고 진지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말수도 적고 웃음도 잘 없거든요. 근데 집에만 오면 180도 달라져요. 가족한테는 온갖 애교 부리고 말투도 엄청 살갑게 변하죠. 사회생활할 때 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하는 제 행동을 보면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절대 비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애견남이 되는 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우리 딸 따랑행님 같은 분들이 제일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배려 잘하고 가족들한테만 센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멋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남자, 애교 많은 남자 이런 분들이 멋있는 거죠. 근데 조금 뭐 스스로는 창피할 수 있으니까 비밀 지켜드릴게요. 비밀 공유해준 우리 딸 따랑행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크릿의 샤이보이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떡볶이 하면
1: 하림.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운 마음 든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도 놀러와주세요.

동안 비밀의 사연은 차곡차곡 모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남기고 싶다면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쉿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익명 보장도 가능합니다. 6344님이 너무 더워요. 습기가 좀 가면 햇빛이 쨍하게